이어지기도 합니다. 영화 세렌디피티는 현실에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우연을 운명적인 재회로 그려내죠. 영화니까 가능한 단어, 운명. 기차라는 낭만적인 공간에서 만난 두 사람이 오래오래 대화를 나누며 운명 같은 하루를 보내는 영화 Before Sunrise도 오랜 기억에 남네요.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지하철에서는 옆에 누가 앉든 신경 쓰지 않지만 기차를 타면 괜히 옆자리가 궁금해집니다. 어쩌면 우리도 마음 한구석에서 세렌디피티 같은 우연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소녀입니다.

6월 28일 6월의 마지막 주일이죠. 첫 곡은요. 줄리 델피 A Waltz for a Night Before Sunset OST 곡이었습니다. 저는 살레쇼 김용은 은빛소녀입니다. 세렌디피티,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행운이라는 뜻이잖아요. 원래 18세기 한 작가가 페르시아 동화에서 따와서 만든 말이라고 합니다.

0: 그 동화 속의 왕자들이 무언가를 찾아 떠났다가 정작 찾던 곳을 찾은 게 아니라 그보다도 더 값진 것을 우연히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세렌디피티는 그냥 운이 아니라 기대지 않았던 곳에서 만나는 더 큰 선물이라는 거죠. 영화니까 가능하겠죠? 기차라는 공간이 주는 또 묘한 낭만이 있습니다. 그 우연에 대한 기대를 또 이야기하는 Before Sunrise라는 영화. 기차에서 만난 남녀가 해 뜨기 전에 하루 동안 도시 곳곳을 걸으면서 깊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참으로 인상적이죠. 오늘은 철도의 날이에요. 오랜만에 타는 기차는 늘 우리를 어떤 아름다운 추억 속으로 데려줘 주는 것 같은데요. 기차 여행이 생각나는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참 좋은 거죠.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 나눠주시고요. 듣고 싶은 노래도 올려주세요. 100원 유료 문자 샵 1053 12BC 빵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주일 아침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영생의 메시지를 전하는 은빛순의 라디오 에세이 은빛순의 마음술래 마음의 치유와 평화를 만나라 함께 거닐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광고 듣고요. 세렌디피티의 OST곡 들려드릴게요. 숀 컬빈 When You Know.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MG 새마을금고보험.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6: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8: 제조 우리 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9: 똥떨어

0: 발효 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살다 보면 우연의 시간들이 운명처럼 다가오기도 하고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기적처럼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네 삶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기도 하고 오늘도 좋은 쪽으로 시간이 마술을 걸어오기를 바라면서 함께 술래길 떠나보실래요? 은빛 스녀의 마음

기차를 타면 자꾸 창밖을 보게 됩니다. 목적지가 있는데도 지금 스쳐가는 풍경에 자꾸 눈이 머뭅니다. 어쩌면 그게 기차 여행의 진짜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빠스 키아로스타미 감독의 영화 체리의 향기. 대표적인 로드 무비로서 기류에서 죽음과 삶을 이야기하는 영화입니다. 삶을 포기하기로 결심한 한 남자가 거칠고 메마른 길 위에서 노인을 만납니다. 이 노인도 한때 나무 위에 올라가 죽으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체리나무였다고. 그래서 무심코 따먹은 열매는 향기롭고 달았다고요. 계속 따서 먹다 보니 돌연 세상이 너무 밝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자는 냉소적으로 묻습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지나요? 노인은 조용히 대답합니다. 내가 달라지지. 영화는 끝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다만 어느 순간 화면이 바뀝니다. 어둡고 메마르던 색이 환한 초록빛으로 물들고 주인공이 뚜벅뚜벅 일상 속으로 걸어 나옵니다. 이 영화를 볼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레딧이 오르기 전에 자리를 뜨던 사람들. 영화는 느리고 조용해서 때로는 지루하고 힘들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끝까지 남아있어야만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삶을 바라보는 시선 하나가 달라질 때 세상도 달라 보이듯이요. 어쩌면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한 시절이 지나갈 때마다 우리는 자책합니다. 왜 이리 특별한 일도 없이 끝나버렸느냐고. 그런데 어쩌면 문제는 결말이 아니라 그 시간을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이었을지도 모르니까요. 끝을 말하지 않는 영화처럼 우리 삶에도 진짜 끝은 없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매일 어제를 지나와 오늘이라는 새로운 풍경 속으로 들어섭니다. 특별한 계획이 없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다만 내가 조금 달라져서 늘 보던 풍경을 조금 다르게 바라볼 수만 있다면요. 기차는 오늘도 달립니다. 목적지를 향해 가지만요. 창밖을 스치는 풍경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오늘이라는 기차 안에서 체리 향기 같은 작은 기쁨 하나, 작은 감사 하나 발견하는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캐롤 킹 뷰티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주일 아침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영성의 메시지를 전하는 은빛순의 라디오 에세이 은빛순의 마음술래. 오늘은 김용순의 에세이 끝나지 않는 영화에 대한 글 함께 나눴습니다. 영화 체리향기는요 대표적인 로드무비입니다. 여행을 하면서 삶과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철학적이기도 해요. 좀 어렵고 지루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영화는 끝까지 봐야지만이 그 반전에 탁 뒤통수를 맞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영화 속의 주인공은요, 자신을 죽고 싶으니까 묻어달라고, 자신을 묻어주기를 바라면서 사람들을 만나요. 아, no, no, 나는 못해, 못해. 그러다가 yes, 내가 할게요 하는 노인 한 명을 만납니다. 이 노인이 그러면서 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도 죽고 싶은 적이 있었어. 그런데 체리나무에서 죽으려고 했는데 체리가 눈에 보이는 거야. 체리를 하나 둘 먹다 보니까 세상이 밝게 변하면서 살고 싶더라고. 그러니까 이 주인공 남자는 시니컬하게 묻습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데요? 그러자 노인은 대답합니다. 내가 달라지지. 이 한마디가 지금까지도 저에게는 굉장히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상황이 바뀌길 바라죠. 날씨도 좋아졌으면 좋겠고 경제도 좋아졌으면 좋겠고 우리 가족도 조금 변했으면 좋겠고, 그런데요, 나의 시선이 달라지니까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저는 참 좋다, 참 좋은 오늘을 들으면서 참 좋다 이렇게 한 번만 해도요, 그냥 좋아 보입니다. 말이 마음을 따라가기도 하지만요, 또 우리 마음이 말도 같이 따라가니까 마음도 말도 참 좋다라는 이 마법 같은 주문을 외워보면 세상이 달라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닐 다이아몬드, 체리, 체리, 존 덴버, Sunshine on my shoulders.

닐 다이아몬드 체리 체리 존 덴버 선샤인 온 마이 숄더스. 이 체리 향기의 체리가 마치 세렌디피티 뜻하지 않게 찾아온 행운 아닐까요? 우리 주변에도 이 세렌디피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냥 아침에 창문을 열었을 때 아 바람이 너무 좋다. 버스 타려고 갔는데 마침 딱 도착했다거나 이런 소소한 작은 순간들 이것도 우리에게 세렌디피티가 아닐까요? 특별한 그 어딘가를 가지 않아도 행운은 나에게 찾아온다라는 건데요. 우리는 의외로 아주 소소한 것들 안에서 그런 행운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 창문으로 들어오는 신선한 바람, 반갑게 걸려온 전화 한 통, 바로 이런 것들이 체리의 향기 같은 순간일 것 같습니다. 체리 그 하나로 인해서 세상이 달리 보이는 그런 행운 말이죠. 제임스 테일러, 컨트리 로드, The New Seekers, I'd Like to Teach the World to Sing.

James Taylor, Country Road, The New Seekers, I'd Like to Teach the World to Sing 듣고 왔습니다. Country Road, 시골길 하면은 시골길 따라 달리는 기차 풍경 떠오르지 않나요?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은 기차에 대한 추억 하나씩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철도의 날입니다. 아, 저는 어릴 때 기차를 타면요. 그 창가에 앉으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낙서하던 입김을 호 불어서 손가락으로 그 낙서하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기차는 이상하게 빨리 가고 싶은 마음보다 창밖을 바라보게 해요. 우리 삶은 어떨까요? 우리는 늘 다음 역을 생각하지 않나요? 늘 고속 열차를 타고 가는 것 같아요. 퇴근하면 뭐하지? 아, 이번 달 지나면 다음 달 뭐하지? 올해 지나면 내년에 뭐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의 풍경을 놓칠 때가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곁에 있는 풍경들 한번 둘러보시면서요. 가족의 얼굴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집 곳곳에 소박한 소품들일 수도 있고요. 창밖에 하늘일 수도 있고 그리고 라디오와 함께하는 이 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께서는요. CPBC 라디오 참 좋은 오늘 은빛 스님도 함께하고 계세요.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문자 사연 보내주세요. 샵 1053 유료 100원이고요.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레이 스티븐스 Everything is beautiful. The Walker Brothers Make it easy on yourself.

레이 스티븐스 Everything is Beautiful, The Walker Brothers Make Easy on Yourself 듣고 왔습니다. 오늘 영화 속 체리 향기. 체리는 그냥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삶을 다시 붙잡게 해주는 작은 기쁨과 희망의 상징인데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울한 사람에게 흰밥이 삶의 의욕을 준다. 아마 이 뜻은요. 우울감이 있을 때 아, 왜 세상이 이러지? 이런 질문보다 지금 이 순간 맛있게 먹는 한 끼가 다시 살 기분을 주는 거죠. 기분이 편안해지고 생기가 도는 그러한 의욕을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거대한 이유 때문에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때로는 체리 한 알의 달콤함, 향기, 그리고 흰밥 한 그릇의 따뜻함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이 행복하고 기쁘지 않을까요? 비틀즈, Good Day Sunshine, 린다 론스타드, Just One Look.

비틀즈 Good Day Sunshine, 린다 론스타드 Just One Look. 오늘 기차 이야기를 하면서 왠지 많은 곳을 여행 다녀온 그런 기분이 듭니다. 오늘 철도의 날, 우리는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보면 기차 타고 다니는 그런 여행길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세렌디피티, 이거는 우연으로 만날 수도 있지만요. 우리 매 순간 만날 수 있는 그런 행운이 아닐까. 체리 향기 같은 그러한 행운 만나셨나요? 아니면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찾아온 작은 행운이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찾아보지 못해서 그렇지 바로 여기 있을 것 같습니다. 기차는 종착역에 도착하면 멈추지만요. 우리 삶은 계속 또 다른 풍경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죠. 그래서 영화 속에 노인의 말처럼 달라지는 건 세상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달라진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이런 시선이 조금 더 따뜻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의 마지막 주일,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고마웠고요. 저는 참 좋은 오늘 김용은 은빛순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여러분 기다립니다. 끝곡은요, 리오 세이어 You Make Me Feel Like Dancing 들으면서 인사 나눌게요. 가볍게 춤추고 싶어지는 기쁨 하나쯤 찾아오길 바라면서 인사 나눕니다. 오늘도 참 좋은 오늘 되세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뚝! 뚝하면 아빠가 한우사 줄게.
2: 정말?
1: 우는 아이도 뚝 그치게 하는 맛. 김천 한우 우뚝. 김천의 청정 자연에서 자란 품질 좋고 맛있는 한우. 우직하고 뚝심 있게 김천 한우 우뚝. 대한민국 1등 한우로 우뚝 서겠습니다.
3: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주님의 품에 맡겨드리며 기도 안에서 부활의 희망을 간직합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영천성당은 그리움이 머무는 자리로 영천성당 묘원 안에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천성당은 미사 중에 세상을 떠난 이들이 주님의 평화 안에 머물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천성당 사무실 054-338-338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5: 예, 지금 이웃이 어디 나라에서 와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 사실 한국에 오자마자 한국인 될 수가 없어요. 자기 나라에서 살아왔던 문화나 행동이나 이런 거 있었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그분들에게 나를 너의 나라 문화와 행동 좀 배우고 싶지만 너도 나라 한국의 문화를 같이 배워가자 하면서 서로 문화 교환하면 나중에 나는 한국인이라 느껴줄 수 있게끔 바꿔줄 수 있습니다.
6: 귀화 한국인인 안산 다문화 의용 소방대장 김아준 씨의 이야기였는데요. 에스프레소에 우유가 섞이면 부드러운 라떼가 되듯이 서로 다른 배경과 피부색이 우리 사회를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닐까요?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0번 열절하신 주의 사랑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강아지는 안정감을 얻기 위해 천장이 낮고 깊고 어두운 곳을 좋아하고요. 고양이는 높은 곳에 뛰어올라 아래를 내려다보는 걸 좋아합니다. 또 여우는 마음껏 뒹굴 수 있는 양지바른 곳을 선호하지만 반딧불이는 먹이인 달팽이와 다슬기가 많은 축축한 곳에 가장 오래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에드워드 디카프아의 오솔레미오를 펠릭스 클리저가 호른으로 들려줬고요. 이 솔리스티 디 파비아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조아킨 로시니의 사성부 소나타 6번 D장조 템페스타 들려드립니다. 살바토리 아카르도와 실비 가초의 바이올린, 알렉 모니의 첼로, 프랑코 페트라키의 더블 베이스 연주입니다.

네, 조아킨 로시니의 사성부 소나타 6번 디장조 템페스타 들려드렸습니다. 살바토레 아카르도와 실비 가초의 바이올린, 알렉 모니에의 첼로, 프랑코 페트라키의 더블 베이스 연주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준영의 비욘드 클래식 1부 순서 듣고 계십니다.

이야기를 모아서 들려드리는 시간이고요. 6월 28일 오늘 있었던 다양한 음악사의 또 사연들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오늘 먼저 제가 고른 주제는 프랑스 파리 시테섬에 있는 유서 깊은 성당 생트 샤펠입니다. 관광지로도 유명합니다만 또 어엿한 성당이죠. 오늘 들려드릴 음악은 이 생샤펠의 음악감독으로 말년에 재직했던 마르크 앙투안 샤펑티의 작품 긴 봉헌을 위한 모테트입니다. 이 생트 샤펠은 본래 13세기에 루이 9세, 성 루이 9세 프랑스 왕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가시관을 모시기 위해서 지은 성당입니다. 본래 그 생트 샤펠 자리 자체가 궁전이었죠. 나중에 왕궁이 이제 뭐 루브르나 튀를리나 베르사유 등 다른 곳으로 간 다음에는 이 건물은 파리 고등법원으로 쓰였습니다. 지금도 프랑스 대법원이 입주해 있는데요. 생트 샤펠은 그래서 이 노트르담 대성당과 함께 파리를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성당이고 고딕 양식의 아주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황홀하게 만드는 그런 성당이죠. 이곳에 교회음악 앙상블 생트 샤펠의 이 합창단과 연주단은 궁정 성당의 악단과 더불어 프랑스에서 종교음악, 교회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축을 이루는 단체였습니다. 샤르팡티에는 그 이전에 중년의 나이 땐 예수회 수도원 성당 생 루이 성당에서 음악감독으로 일했는데 1698년에 이 유서 깊은 생트 샤펠의 음악감독으로 임명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한 7년, 8년 정도를 생트 샤펠에서 보내게 됩니다. 생트 샤펠 시절 샤르팡티에가 쓴 작품은 그 개수, 숫자로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하나하나가 모두 대단한 걸작이어서 정말 그 말년에 이 대작곡가가 도달했던 경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생트 샤펠, 이 파리 고등법원에서는 1년에 한 번 11월 13일에 그 법원에 한 해를 시작하는 의식이 행해졌습니다. 그 전날인 11월 12일이 그 파리 프랑스의 수호 성인, 주보 성인 중 한 분인 뚜르의 성 마르티노 축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다음 날 법원이 이제 한 해를 시작했는데 이때 파리 고등법원뿐만 아니라 프랑스 왕국 전국에 있는 이 고등법원 판사들이 모두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생트 샤펠 성당은 이렇게 크지 않아서 이들이 다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고등법원의 큰 로비에서 대기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접견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큰 로비에서 이 프랑스 왕국 모든 판사들이 모여서 미사를 드렸어요. 그게 이제 개막 미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법관들의 옷이 모두 붉은색이기 때문에 이 미사를 붉은 미사 메스 루즈라고 불렀습니다. 샤르팡티에가 쓴 긴 봉헌을 위한 모테트 히치콕 번호 434번은 바로 이 프랑스 고등법원 판사들의 봉헌 미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봉헌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목이 왜 긴 봉헌을 위한 모테트냐면 이 프랑스 전체의 판사들이 다 모이면 1,000명이 넘었다 그래요. 그래서 1,000명이 넘는 판사들이 다 제단 앞에 나가서 봉헌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샤르팡티에도 여기에 맞춰서 30분이 넘는 아주 긴 모테트를 쓴 셈이죠. 오늘 이 긴 봉헌을 위한 모테트 중에서 이중창 후반부 들려드릴게요. 어찌하여 공정하고 참을성 많은 주님께서부터 삼중창 주님은 정의로우시고까지 들려드립니다. 윌리엄 크리스티가 지휘하는 레자르 플로리상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마르캉투안 샤르팡티에의 그랑 모테트, 긴 봉헌을 위한 모테트 가운데서 마지막 후반부 들려드렸습니다. 사실 프랑스식으로 말하자면 그랑 모테라고 해야 될 것 같네요. 윌리엄 크리스티가 지휘하는 레자르 플로리상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네, 이 밖에도 샤르팡티에는 이 생트 샤펠을 위해서 성모 승천 미사 또 이런 대곡들을 많이 썼습니다. 솔로몬의 심판 오라토리오 같은 곡도 있고요. 솔로몬의 심판은 뭐 법원 판사들을 위한 교회 음악 작품으로는 아주 완벽한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샤르팡티에의 음악은 이제 생트 샤펠에서 좀 사라졌지만 이렇게 마음속으로라도 음악을 떠올리면서 그 장소를 뭐 직접 가보든 혹은 사진으로 보든 영상으로 보든 본다면 또 다른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음악사안에 오늘 6월 28일에 있었던 다양한 이야기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프랑스 음악 이야기를 조금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오늘 6월 28일은 또 다른 프랑스 작곡가, 사실은 작곡가라기보다는 철학자, 작가로 더 유명한 장자크 루소가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인데 바로 1712년 오늘 태어났습니다. 장자크 루소는 계몽시대를 대표하는 지식인 중 한 명이었는데 음악가로서 상당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자크 루소의 작품 가운데 오늘은 바로 1752년에 그가 직접 발표한 오페라 마을의 점쟁이를 골라봤습니다. 이 곡은 바로 그 유명한 부퐁 논쟁이 프랑스 파리를 강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오페라를 놓고 싸워대던 바로 그 시기에 나온 작품입니다. 마을의 점쟁이 가운데서 피날레에 가서 느릅나무 밑에서 춤춥시다. 피날레 부분 들려드릴게요. 장자크 루소는 항상 프랑스보다는 이탈리아 오페라가 음악의 본질, 진술, 정수라고 주장했는데 이걸 어떻게 자기 음악 작품에 녹여내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소프라노 카롤린 뮤텔의 노래, 세바스티앙 데랭이 이끄는 레누보 까락데르의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장자크 루소의 오페라 마을의 점쟁이 가운데서 피날레 부분 들려드렸습니다. 소프라노 카롤린 뮤테리 노래했고요. 세바스티앙 데렌과 레누보 까락데르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네, 이탈리아파의 영수 같은 존재였던 장자크 루소가 직접 쓴 오페라였습니다. 이 부퐁 논쟁은 프랑스에서 프랑스파와 이탈리아파가 서로 오페라에서 상대방이 더 낫다고 주장하면서 붙은 거의 2년 동안 끌었던 대논쟁이었는데 음악을 넘어선 정치적인 함의도 있는 그런 논쟁이었습니다. 이 논쟁은 결국 람모의 카스도라 폴릭스 리바이벌 개정판 상연으로 프랑스파가 승기를 잡게 되는데 재밌는 거는 이 루소의 마을의 점쟁이와 이 카스도라 폴리의 주인공은 모두 같은 가수들 남녀 가수들이 노래했습니다. 피에르 젤리오트하고 마리 퓨엘이라는 전설적인 가수가 노래했는데

희극과 비극에서 모두 뛰어났던 모양입니다. 네, 오늘은 요세프 요아힘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요세프 요아힘은 바로 브람스와 아주 친한 친구이자 19세기 후반 독일을 대표하는 바이올리니스트였죠. 요아힘은 본인이 작곡가이기도 했습니다. 브람스가 자기보다 작곡가로서 재능이 더 뛰어나다고 추켜세운 적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연주 교육에 바빠서 작품을 많이 쓰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아힘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 헝가리풍은 그의 작곡가로서의 역량을 살펴볼 수 있는 귀한 그런 작품입니다. 요세프 요아힘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 디단조 헝가리풍 가운데서 마지막 악장 피날레 알라징가라 집시풍이란 뜻이겠죠? 크리스티안 테츨라프의 바이올린, 토마스 다우스가르드가 지휘하는 덴마크 국립교향악단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요셉 요아힘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 디단조 헝가리풍 가운데서 3악장 피날레 알라징가라였습니다. 크리스티안 테틀라프의 바이올린, 토마스 다우스가르드가 지휘하는 덴마크 국립교향악단이 함께 연주했습니다. 1부 마지막 곡은 이삭 알베니스의 세비아나스, 작품 번호 47번의 세 번째 곡 들려드립니다. 알리시아 데 라로차의 피아노 연주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일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26일 오픈, 053-752-2000번 IS동서.
2: 충분히 방금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3: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0: 가톨릭 평화방송.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앤드류 요크의 이브닝 댄스, 저녁의 춤 들려드렸습니다. 크리스토퍼 파크닝과 데이빗 브랜든의 기타 이중주였습니다. 크리스토발 데 모랄레스의 온 세상아 주님께 환성 올려라, 유빌라테 데오 들려드립니다. 아, 지난주에 세상을 떠난 지휘자 브루노 터너가 이끄는 프로칸티오네 안티콰, 우리에게 르네상스 음악의 아름다움을 알려준 선구자 중에 한 분이었죠.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크리스토발 데 모랄레스의 모테트 온 세상아 주님께 환성 올려라 유빌라테 디오 옴니스테라 들으셨습니다. 브루노 터너가 지휘하는 프로칸티온의 안티쿠아가 노래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준영의 비욘드 클래식 2부 순서 듣고 계십니다. 2주의 음악 신보. 네, 2부에서는 언제나 2주의 음악 신보 코너를 통해서 다양한 새 음반 함께 들어보는 시간 마련합니다. 오늘도 두 장의 흥미로운 새 음반 준비했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새 음반은 정말로 좀 특이한데요. 음반 제목이 뉴 브란덴부르크 콘체르토스하고 물음표가 딱 찍혀 있습니다. 새로운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뭐 미발견된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나머지 곡이 발견되었나 싶은 마음이 들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바흐의 트리오 소나타, 오르간을 위한 트리오 소나타 6곡을 협주곡으로 확대 편곡한 작품집을 음반으로 만든 셈이죠. 라르스 울리크 모르텐젠이 이끄는 콘체르토 코펜하겐이 새 음반을 냈습니다. 이 음반 뒷표지를 보면 Historically Informed Fic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언어 유희인데 역사적 양식에 따른 Fiction 라는 셈이죠. 그러니까 가상의 어떤 그 이론을 따라서 작품을 개작한 셈인데 다만 이게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고 바로크 시대에는 이런 식의 편곡이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고 특히 바흐는 그랬던 사람입니다. 이 오르간 소나타 6곡 자체가 최소 일부는 본래 심포니아나 아니면 기악 소나타나 뭐 이런 다른 다양한 작품들을 편곡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곡을 다시 한번 여러 악기를 위한 협주곡으로 편곡한 것은 역사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그럴듯하게 어울려서 굉장히 즐겁게 감상한 그런 앨범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중에서 협주곡 12번이라고 써있는데 말하자면 본래 오르간 소나타 6번을 이제 다양한 악기를 위한 협주곡으로 편곡한 셈인데요. 그러니까 바흐 작품은 530번 편곡이 되겠습니다. 라르스 울리크 모르텐젠이 이끄는 콘체르토 코펜하겐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네, 바흐의 오르간 트리오 소나타 6번을 협주곡으로 편곡한 작품 들으셨습니다. 라르스 울리크 모르텐센이 하프시코드 연주와 지휘를 맡았고요. 콘체르토 코펜하겐이 함께 연주했습니다. 네, 모르텐센도 이제 노후 거장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이렇게 신선한 아이디어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오르간 소나타는 세 악장으로 되어 있어서 협주곡으로 편곡했을 때 그럴듯하게 어울리고 또 실제로 바흐가 아마 오르간 소나타 3번 느린 악장을 나중에 협주곡 악장으로 직접 편곡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게 아닌가 싶은데 굉장히 잘된 편곡과 좋은 연주의 만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새 음반도 소개해드립니다. 올 봄에 우리나라를 찾은 단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짤츠브루크 모차르트형 오케스트라인데요. 뭐 이름 그대로 짤츠브루크를 중심으로 이 모차르트형 이 대학교와 연계된 그렇다고 학생악단은 아니고요. 연주자들로 이루어진 오케스트라입니다. 당연히 모차르트를 중심으로 고전파, 더 나아가서 낭만파 음악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연주력을 발휘하는 악단인데 올 봄에 이 지휘자인 로베르토 곤잘레스 모나스와 함께 와서 우리나라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와 협연하면서 아주 깊은 인상을 주었는데요. 이 로베르토 곤잘레스 모나스는 원래 바이올리니스트 출신 지휘자입니다. 이번에 그가 직접 바이올린을 들고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그리고 아다지오, 론도 등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작품을 모두 녹음한 전집을 발매했습니다. 뭐 짤츠브루크 모차르트의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된 이상 모차르트 음악은 좋든 싫든 뭐 싫진 않겠지만 좋든 싫든 정말 몸을 바쳐서 연구하고 해석하고 연주해야 될 레퍼토리임에 틀림없는데 이 로베르토 곤잘레스 모나스 역시 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되면서 모차르트 작품 특히 바이올린 협주곡을 처음부터 다시 깊이 이해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사색과 연구의 결과물이 이렇게 음반으로 나온 셈인데 올해 짤츠브루크 모차르트 위크, 모차르트 주간에서 이 바이올린 협주곡을 직접 연주해서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다는 그런 외신 보도 또 비평, 평론을 읽고 궁금했는데 그 결과물이 이제 음반으로도 나온 셈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 두 트랙을 준비했어요. 먼저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아다지오 2장조 쾌일번호 261번 들려드리고 곧이어서 바이올린 협주곡 5번 A장조 쾌일번호 219번 가운데 3악장 그 유명한 터키풍이죠. 론도 템포 디메뉴에토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 먼저 들려드릴 아다지오 2장조는 바로 바이올린 협주곡 5번의 느린 악장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든 또 하나의 그 교체용 악장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곡이지만 마치 한 곡처럼 이어서 들어도 자연스럽게 감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베르토 곤잘레스 모나스의 바이올린 그리고 지휘죠. 짤츠브루크 모차르트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볼프강 아마디우스 모차르트의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아다지오 2장조 쾌일번호 261번 먼저 들으셨고요. 방금 들으신 곡은 바이올린 협주곡 5번의 2장조 쾌일번호 219번 가운데 3악장 론도 템포 디 메뉴에트였습니다. 로베르토 곤잘레스 모나스의 바이올린과 지휘였고요. 짤츠부르크 모차르트의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네. 모차르트가 사실 20대 초반을 끝으로 바이올리니스트로서의 경력을 끝낸 건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버지의 증언이라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명한 바이올리니스트이자 교육자였던 아버지 레오폴트에 의하면 모차르트는 그 누구보다도 바이올린을 잘 연주했다. 너는 유럽 최고 연주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는데 짤츠부르크를 떠나면서 바이올리니스트 경력도 사실상 끝난 셈이죠. 그래서 바이올린 협주곡도 이른 나이에 더 이상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들에게는 좀 안타까운 일이죠. 물론 소나타가 있긴 하지만요. 이 로베르트 곤잘레스 모나스가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을 다시 한번 익히기 위해서 이 몇 년간에 걸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고 본인이 회고하는 걸 봤는데 그랬을 것 같아요. 끊임없는 의문점,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원점에서부터 연구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었겠는데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처럼 너무 유명하고 너무 알려진 곡은 연주 전통이 그만큼 오래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탈피한다는 게 오히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휘자, 바이올리니스트는 때에 따라서는 막 선율을 직접 목소리로 노래해보기도 하고 자료를 다 찾아보기도 하고 예전 문헌들을 탐구하기도 하는 등 이런 오랜 연구를 거쳐서 이렇게 자기만의 모차르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참 예술가의 사명이라는 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 같고 법칙은 있지만 그 법칙을 또 언제 깰 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면 또 그것이 예술의 아름다움이기도 하겠죠. 네, 오늘 바흐의 작품을 상상력으로 편곡한 트리오 소나타의 협주곡판 그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 짤츠부르크 모차르트의 오케스트라와 그 지휘자의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까지 들려드렸습니다. 네, 이분은 항상 새 음반은 좀 길게 듣다 보면 시간이 조금 더 빨리 흘러간다는 느낌이 있는데 오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한 주 동안 음악과 함께 즐겁게 생활하시고 저는 다음 주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음악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프랑스와스 조셉 나더만의 루소 주제에 의한 환상곡과 변주곡입니다. 마스미 나가사와의 하프 연주로 들려드리고요.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2: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1: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2: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1: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3: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1: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4: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5: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4: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5: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1번, 은총의 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이인의 대리사입니다. 주기적으로 이런 생각이 찾아오죠. 내 삶, 이대로 괜찮은 걸까? 잘 살고 있는 게 맞나? 이럴 땐 생각을 멈추고 시선을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가져옵니다. 오늘 할 일과 오늘의 식사를 떠올리는 거예요.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하다 보면 만족스러운 기분이 들고 하루가 제법 괜찮게 느껴집니다. 조금 덥지만 싱그러운 주일 오후, 여러분은 뭐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의 사랑 나눔 프로그램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시작합니다.
1: 그땐 잘 몰랐고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의 진행을 맡은 배우 이인혜 대리사입니다. 2월 28일 주일 첫 곡으로 넬의 청춘연가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들 지금 뭐하고 계시나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다면요. 일단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좀 시키고요. 밀린 메시지에 답장도 좀 하고 얼음 넣은 시원한 물 한 잔도 한번 마셔보시면 어떨까요? 신기하게도 머릿속에 있는 5만 가지 고민과 생각이 싹 사라지고 조금 단순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왠지 기분도 조금 좋아지고요. 삶은 저 멀리에 있는 정답보다 눈앞의 작은 행동들로 조금씩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잘한 일 한 가지만 있어도요. 그날 하루 완전히 성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는지 이 정답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은 충분히 살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은요. 가톨릭 평화방송이 기획하고 고 김수환 추기경의 사랑과 나눔 정신을 잇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이 함께하는 이웃돕기 방송입니다. 어려운 이웃의 삶을 들으시면서 그분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후원금이 자동으로 전해지는 ARS 전화를 걸어주시거나 은행 계좌로 직접 후원금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한 통에 5,000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번호 먼저 알려드릴게요. 060-700-1225 060-700-1225 은행 계좌로 직접 후원금 보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은행은 하나은행이고요. 계좌 번호는 810-1009-1009-804 810-1009-1009-804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또 샵 1053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계좌번호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후원계좌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1053 누르시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후원금 창구는 방송 후에도 한 주간 계속 열려있습니다. 다음 방송 전까지 모인 후원금은 소개된 주인공에게 모두 전해 그대로 전달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태연 해피.

0: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이웃을 소개받아 사랑을 실천하고 혼자가 아니란 걸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느끼는 시간. 오늘도 허윤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아, 머릿속에 허윤희 리포터님은 생각이 좀 많으신 편인가요? 아니면 좀 단순하게 사실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네요.
1: 복잡한 걸 단순화시키려고 노력은 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0: 그래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시는 편이시죠.
1: 그렇죠.
0: 정말 머릿속 생각이 많을 때 그때는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1: 어떻게 먹고 하세요? 자가지고 이 모양이 됐는데요. 어제부터 계속 이 모양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세요?
0: 생각이 많을 때 그냥 에이 자자.
1: 예, 근데 먹어야죠. 먹고 자야죠.
0: 잠이 잘 안 오거든. 그냥 자면. 생각이 많을 때는 진짜 잠이 안 와요. 근데 많이 먹으면 배불러서 잠이 오더라고요. 진짜. 그러게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전 궁금해서 진짜
1: 근데 복잡하실 거예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오로지 학교 다니실 때는 이제 가르치시는 거 그다음 집에 있을 때 아이 이렇게 목표가 설정이 딱 확실하시니까 그렇죠.
0: 제 이름이 복이네.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지 그쵸. 생각할 일들도 너무 많고 자질구레한 일들도 많고 저는 하나부터 열까지 걱정하는 스타일이라
1: 그렇죠.
0: 생각이 많은 사람입니다.
1: 또 어떻게 하세요 그럴 때?
0: 그러니까요.
1: 그냥 하나

0: 하나씩.
1: 그래서 저도 사실 오프닝 때처럼 너무 생각이 많아지면 그냥 바로 앞에 있는 뭐
0: 맞아, 맞아.
1: 먹지부터
0: 기승전 먹.
1: 네, 그러니까 그냥 바로 앞에 있는 일부터
0: 맞아요.
1: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걱정만 하게 되니까. 또 생각이 많다고 해서 또 그게 또잘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0: 맞아요.
1: 꼭 생각을 한다고 해서 뭔가 잘 풀리는 건 아니니까 그럴 때는 진짜 눈앞에 있는 무언가를 하는 게 바로 가까이 있는 걸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렇죠. 그러다 보면 또 실마리가 풀리고
1: 맞아요.
0: 복잡했던 게좀 단순해지기도 하고 좀
1: 그리고
0: 길이 보이는 거.
1: 맞아요. 그리고 진짜 그냥 신경 안 쓰고 하다 보면 또 어느 순간 내가 그걸
0: 맞아요.
1: 다 해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할 때는 스트레스 받을 때뭘 먹는 게 가장 좋지? 이런 생각들. 그러면서 비빔국수 같은 거 김치 싹 넣어가지고 막 속속속속
0: 어우.
1: 썰어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요리를 너무 잘하는 것 같은 느낌이.
0: 잘하시잖아요.
1: 네.
0: 네.
1: 아니면은 또 보니까 마트에서 골뱅이 세일 같은 거 많이 하더라고요.
0: 오.
1: 골뱅이를 또탁 넣어가지고 비빔국수를.
0: 어우, 큰일 났네. 침고이네요.
1: 매콤한 걸또 먹어줘야 이럴 땐또 스트레스가 좀 풀리고 또 조금 덥고 좀 꿉꿉하고 이럴 때는 뭔가 좀
0: 새콤하고,
1: 상큼하고 네
0: 맞아요.
1: 상큼하고 뭔가 이렇게 간이 많은 그런 걸 먹어야지 좀 기분이 한결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맛있는 음식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또 갑자기 점심 식사로 넘어가네요. 여러분들은 정말 머릿속에 생각 많을 때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만큼은 좀 단순하게 많은 생각 안 하고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그래도 좀 해피하게 좀 단순하게 지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 드네요. 그래, 생각해보면 걱정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걱정을 어떻게 갖고 사는지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늘은 좀 잠시 접고 여러분들과 함께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소개해드릴 이웃 어떤 분이죠?
0: 네, 오늘은 이웃은 젤마나 어르신 어제 이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지금 81세의 어르신이시고요. 결혼 때부터 살고 계신 그 강원도 지역의 오래된 집이 지금 지붕 누수로 인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1: 네.
0: 어르신이 한 본당에서 오랫동안 생활해 오셨고 여러 단체를 또해 오시면서 봉사도 많이 하셨던 어르신이라 집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는 최근에서야 알게 되셨던 것 같아요. 이웃에서도.
1: 네.
0: 그래서 장마가 더이 올라오기 전에 예, 더 커지기 전에 빠른 그런 공사가 좀 이루어지면 어르신의
1: 네.
0: 걱정이 좀 덜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결혼과 함께 가톨릭 세례를 받으시면서 가톨릭 집안으로 이제 결혼을 하신 거죠. 시집 오신 거거든요.
1: 네.
0: 그때 당시에 어르신이 지금 81세시고 23살 때 오셨는데 어린 신우들이 초등학생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 네.
0: 지금 그 수녀님들이 그러니까 그 신우분들이 다
1: 수녀님이 된 거잖아요.
0: 수녀님들이 되셔서 이 올케 언니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해주고 계시다는데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는 사실 가족도 이웃도 도움의 한계가 있죠. 예,
1: 맞아요.
0: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나눔 해주시면 어른을 그 어르신이 이 다가올 그런 장마나 또 내년 여름 또 겨울에는 난방을 연탄으로 그 마루를 이렇게 데우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1: 네.
0: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
1: 아.
0: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도움이 가능하실 수 있지 않을까. 공사비뿐만 아니라 생계에도
1: 네.
0: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하고요. 유일한 가족이 60을 바라보는 이제 환갑을 앞두고 있는 시각장애 아드님이시거든요.
1: 너무
0: 그래서 네.
1: 안타까워요.
0: 그 아드님은 거의 뭐 전맹이다시피 해서 예, 어머님께서 이렇게 식사나 이런 것도 다 일상생활을 챙겨주셔야 되는 상황이라 예, 어떤 다른 도움을 기대할 수 없어서 예, 청취자 여러분들밖에 계시지 않네요. 많은 후원 부탁드리는 그런 어르신 가정입니다.
1: 네. 여든이 넘은 이웃은 어르신과 환갑을 눈앞에 둔 시각장애인 아들이 비가 다 새는 낡은 집에서 살고 계신데요. 그동안 어르신이 지나온 세월 얼마나 굴곡졌을까 짐작이 가는 거
0: 네.
1: 있죠.
0: 23살에 서울에서 강원도로 시집을 오셨고,
1: 아.
0: 예, 와보니 반토막 기와집이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1: 20대 때 그거 보면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0: 그렇죠. 네. 예. 전쟁 때 폭격을 맞아서 집이 반이 이제 그 날아가 버렸는데 네. 고치지도 못하고 남편댁에서도 그렇게 살아오셨던 거예요. 시부모님과 시누이 또 시동생들까지 또 사촌 시동생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11 식구가 그 집에서 생활을 해왔고요. 어린 시누 두 명을 어르신이 거의 키우다시피 해서 수녀님이 돼서 지금도 올케 언니를 위한 기도를 계속 받쳐주신다고 하는데요.
1: 아니 20대 때 와가지고 그 11명의 가족들 다 밥 짓고 청소하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다 뺐는데 사실 그게 빠져있잖아요. 말씀 안 그렇죠, 하셨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0: 사실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서 11 식구가 그 어려운 시기에 옥수수 가루를 주로 주식으로 해서 드셨다고 하고
1: 네.
0: 집이 그런 상태인 거를 고치려고 할 수 없었던 거고요. 네. 이렇게 비가 오면은 누수가 생기는 천장에 또 지붕에 어떤 문제는 30년 전부터 문제가 있었대요. 조금씩 샜는데 네. 그때그때 임시 방편으로 뭐 양둥이 받쳐놓거나 비닐을 씌워놓거나 그렇게만 생활을 해오셨던 거고요. 먹고 살기도 힘들었고 또 부모님도 많이 편찮으셔서 중풍으로 편찮으시다가 시부모님도 20년 전에 돌아가셨고
1: 네.
0: 또 어르신의 남편분도 병을 앓다가 10년 넘게 또 앓다가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1: 병수벌을 엄청 하셨네.
0: 그렇죠.
1: 네.
0: 뇌출혈로 어르신도 20년 전쯤 쓰러지셔서 수술을 하셨고요.
1: 네.
0: 9년 전엔 또 아들이 고혈압이 이제 그 뇌출혈까지 일으키면서 그 후유증으로 시각장애까지 오게 된 건데요. 이 어르신의 한 평생을 지금 짧은 제가 몇 줄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엄청난 이야기들이잖아요.
1: 맞아요.
0: 시부모님 한 분만 보살피는 것도 십몇 년을 병수발하는 것도
1: 쉽지
0: 않은데 남편분 또 본인의 건강 또 아들의 장애까지 이거는 아, 참 어떻게 견뎌 오셨나 신앙의 힘이셨구나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요.
1: 네.
0: 그 아드님 다섯 번의 뇌수술 과정에서 결국 시신경이 손상이 돼서 시각장애인이 되셨고요.
1: 네.
0: 집에서는 이제 익숙한 공간이니까 거기서 태어나신 거잖아요. 아드님도.
1: 네.
0: 그래서 익숙한 공간이라 이제 벽을 짓고 다니시긴 하는데 식사 같은 거 할 때는 앞을 못 보니까 그 반찬이 이제 잘 집어지지 않기도 하고 뭔지 안 보이는 상태에서 그냥 위치를
1: 그렇죠.
0: 기억해서 어머니가 여기 뭐 있다 뭐 있다 하면 그냥 근데 잘 안 집어지거나 뭐 이렇게 실패를 하면 그냥 포기를 해버린다고 하시더라고요. 밥 먹을 때가 가장 우리 아들 안타까운데 세상 착하디 착한 아들인데 저런 장애가 돼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시다고
1: 얼마나 특히, 안쓰러우실까요?
0: 네.
1: 그리고 아드님도 엄마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0: 에이, 맞아요.
1: 반찬을 못 집는 걸 엄마가 보고
0: 맞아요.
1: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까 하면서 안 드실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0: 더 시도하지 못하시는
1: 맞아요,
0: 거죠.
1: 맞아요.
0: 그 아드님의
1: 네.
0: 마음도. 당장 시급한 거는 집 천장에 누수 이제 공사를 하는 일인데 이게 계속 반복되고 누적이 되다 보면 더 심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기 합선 문제도 있어서 어르신이 이 장마 때만 되면 비만 오면 너무너무 불안하시다고 합니다.
1: 위험할 것 같아요.
0: 네, 가난한 집에 어려서 이렇게 시집온 이터 젤마나 어르신께 들어봅니다.
2: 23살에 시집을 와가지고 여태까지 집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오니까 여기 또 커트리 신자더라고. 그래서 바로 이제 영세를 했어요. 우리 큰 수녀가 5학년 때 우리 작은 소녀가 2학년 때 시집을 왔어 내가. 그때 와서 이제 다 키우다시피 했지 뭐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그래서 수녀들이 가가지고 기도 많이 해주고 열심히 그냥 어머 언니 고생했다고 지금도 그냥 아주 언니라면 그냥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 근데 저기 내가 시집을 오니까 이게 반토막 비와집이더라고. 근데 이제 6.25 때 폭격에 맞아가지고 그냥 이 벽이 이렇게 건드리면 덜렁덜렁 사람이 살을 수도 없어. 그런 데서 그냥 수수깡지 같은 거 그런 거 엮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이제 기둥만 세워놓고 이거 남의 뜯은 거 그거 이어가지고 사르니까 저렇게 샜어. 장마만 치면은 불안하지. 아유 저 그냥 밖에서 갖다 놓고 여기도 그냥 막 세가지고 밖에서 갖다 놓고 막 이렇게 살았어. 여름만 되면 이제 불안했어요. 저기 합성될까 봐 이제 그게 걱정이지. 쓰러져가 이틀 3일 만에 알았어. 내가 머리가 터졌어. 수술을 5번을 했어. 머리를 머리가 터지면서 신경이 이렇게 구부려졌대. 그래서 이제 내 거래도 수녀 거를 내가 띄워서 준다고 하니까 안 된대. 그거는 성모상 앞에 가서 막 내가 울면서 기도를 했어. 근데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좀 보이면은 처져 먹기라도 하면 좋은데 하나도 안 보니까 그게 제일 벽을 짓고 다니지. 이렇게 벽을 이렇게 더듬더듬 해가지고 짓고 나와. 밥 먹을 때 젓가락 이렇게 집어가지고 안 집어주면 안 먹어. 국한 가지만 보면 그게 제가 이제 가슴이 너무 아파. 내가 이제 살아있고 이제 이러니까는 이제 하는데 나 이제 가고 나면 어떻게 되나 이제 그래. 너무 속상하지. 착한 거야. 말도 못하게 착하게 하죠. 제일 가슴 아파.
1: 방금 어르신 말씀이 아드님이 말도 못하게 착하다고 하셨는데요. 어르신부터가 성품이 너무 훌륭하셔서 마을과 본당에서 모범이 되시는 분이라고요.
0: 네, 그래서 남을 이렇게 도우려고만 하시고 어려운 일 있으면 이렇게 쌈짓돈 꺼내셔서 조금씩이라도 보태려고 하시고 이런 분이라 이렇게 집에 당신 집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잘 모르셨던 것 같고요. 본당에서 50년 넘게 레지오와 연령회와 성가대 뭐 다양한 활동을 해오셨더라고요. 거의 뭐 이분이 안 계시면 봉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만큼.
1: 근데 사실 봉사활동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내가 어려운데 어려운 이유 돕는 거는
0: 그렇죠.
1: 그거는 진짜 쉽지 않잖아요.
0: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마을의 한 어르신이 가족 없이 혼자 되고 거주할 곳이 없다고 한 얘기를 듣고 나서는 집에 모셔와서 20년 넘게 같이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1: 와,
0: 공간은 조금 분리가 돼 있긴 하지만 시골집이라 조금
1: 그
0: 나뉘어져 있긴
1: 가능해요?
0: 하지만 네. 그 어르신이 최근에 이 올해 봄에 이제 돌아가셨고요. 그러니까 이 선행과 나눔에 이 지역에서는 귀감이 되시는 그 집안에서도 효부상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모님 그렇게 모시고 남편도 했다는 걸 알고 그 집안뿐만 아니라 지역 안에서도 이제 소문이 난 그런 어르신인데요. 신앙생활에도 정말 열심이셔서 매일 아침마다 2시간 넘게 교황님, 또 주교님, 신부님, 수녀님, 또 어려운 도움이 필요한,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위한 분들의 이름을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리스트가 있으셔가지고요. 2시간 정도 늘 기도를 하신대요. 묵주기도 15단까지요.
1: 쉽지
0: 그러니까
1: 않아요. 와.
0: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는 진짜 기도 열심히 하시는 어른들 정말 많이 계신 건 알고 있는데요. 직접 이 젤마나 어르신 같은 분들 뵈니까 존경스럽고,
1: 맞아.
0: 근데 그걸 막 이렇게 드러내서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귀엽게 말씀하세요. 그냥 해, 나는 2시간 해. 예.
1: 근데 나눔 받으시잖아요, 아사하나에서. 그럼
0: 네.
1: 또 아사하나 청취자분들을 위해 기도하실
0: 그러니까요.
1: 거 아니에요. 시간이 얼마나 늘어나야
0: 리스트
1: 되는지.
0: 업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나는 건가요? 네.
1: 네. 어제 이어 오늘은요, 시각장애 아들과 낡은 집에서 살아가는 이웃은 어르신의 사연 들어보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오는 노래가 있다면서요? 어떤 곡인가요?
0: 네, 가톨릭 성가 다 좋아하시긴 하는데요. 가톨릭 성가 151번. 지금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 중, 이거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1: 네.
0: 주여 임하소서. 어른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성가이기도 하죠. 부를 때마다 눈물이 쏟아진다고 하셨고요. 성가대 활동 오래 하셨는데,
1: 네.
0: 부르다가 울기도 많이 울어서, 성가대 지휘자분이, 언니 왜 이렇게 울어? 막 그러신대요. 무슨 사연 있냐고 그러신다는데요. 특히 1, 2, 3절 중에서,
1: 네.
0: 난그 3절이 좋아, 3절이 그러시더라고요. 찾아봤더니
1: 네.
0: 인터뷰 때 찾아봤더니 내 나아가리다 뭐 주대전에 성체 성혈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가사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연세 드시고 직접 이제 어떤 가시는 여정이 하느님께 더 닿아져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지 그
1: 네.
0: 3절의 가사가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된다고 하셔서 그럼 제가 이제 노래 성가를 들어야 하잖아요.
1: 네.
0: 성가대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안 하셨다면 모르지만
1: 네.
0: 근데 결국은 안 해, 안 해. 못 해, 못 해. 이러셔갖고 듣지는 못했는데요.
1: 네.
0: 아무튼 그 어르신의 어떤 신앙 여정, 인생 여정에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를 알수 있는 그런 내 마음의 노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에게 하느님은 어떤 분이세요? 라고 했더니 말할 수 없이 착한 분이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다만 아들이 실명한 것은 정말 마음이 아픈 일인데 처음엔 원망도 했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받아들이고 하느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순명의 이야기도 듣겠습니다. 어르신의 그 사연, 노래에 얽힌 사연 들어보시고요. 주여 임하소서 노래까지 이어집니다.
2: 그래, 사순절 노래하고 150일간 그 생각만 해도 눈물 나오고 그냥 그래요. 주여 임하소서. 다 성가들 좋잖아. 3절이 제일 좋은 것 같아. 3절. 하느님 그냥 착하게 말했을 때 착하신 분이시지 뭐. 그냥 아주 진짜 내가 원하고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우리 아들만 저렇게 돼서 그랬지. 다 받아들였어 내가. 나의 십자가의 길이다 그러고. 불만불평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고 살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렇게 했어요. 그냥 아주 그 성가를 부르잖아요. 그럼 막 눈물 써. 그리고 저기 뭐 주님의 기도 그거 할 때도 그냥 아주 막 벅차도록 그냥 저기 성가 지휘자 그래. 언니 왜 이렇게 울어? 왜 그래? 왜 그래? 그래. 그렇게 어떤 때 그렇게 막 그냥 감동이 져가지고 뭐 그런 때가 많았었어요. 성가가 좋잖아요. 그래.

0: 이 성가를 들을 때마다 그저 말할 수 없이 착하신 하느님을 떠올린다고 하셨죠. 가톨릭 성가 151번 주여 임하소서 이오순 어르신의 내 마음의 노래로 함께 들었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이 기획하고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이 함께하는 방송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오늘은요, 형편이 어려운 이오순 어르신이 낡은 집 누수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 060-700-1225 060-700-1225 후원금을 직접 보내실 땐 하나은행 계좌번호는 810-1009-1009-804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810-1009-1009-804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오기 전에 빨리 지붕 공사해야 할것 같은데요. 저도 막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 있죠. 노인 일자리로 생계만 간신히 지금 이어가는 형편에서는 공사비 마련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그래서 본당 빈첸시오 회장님이 이제 알아보셨더니 전체를 하려면 1,000만 원이 들고요.
0: 네.
1: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그 세는 부분만 하게 되면 최소한 250만 원 정도는 든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마저도 할머니께는 너무나 큰 비용인 거고요.
0: 맞아요. 근데 이게 한쪽 부분 공사만 하면 그안한 쪽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겨서
1: 아,
0: 또 해야
1: 그렇죠.
0: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1: 가급적이면
0: 한 번에
1: 맞아요.
0: 딱 하면 제일
1: 그렇죠.
0: 좋은데, 네.
1: 1,000만 원의 비용이라는 건 엄청난 금액이어서
0: 진짜
1: 할머니께는요.
0: 큰돈이네요. 네.
1: 장마 시작하기 전에 하기 위해서 빈첸시오에서 방법을 알아보다가 바보의 나눔에 또 가톨릭 평화방송에 이렇게 추천서를 보내주셨고요. 회장님이신 박종화 미카엘 형제님이 오랜 봉사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베푸는 것이 곧 주님께 드리는 선물인 거를 진짜 체득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줌으로써 받는 기쁨을 새삼새삼 느끼면서 활동하신다고 하는데요.
0: 네.
1: 이웃은 젤마나 어르신이 지붕 공사 외에도 두 분의 그 아드님까지요. 약값이나 또 겨울이면은 그 기름이나 이런 비용이 너무 크니까 연탄이 굉장히 중요한 난방재라고 하시나요? 그래서 이런 미리 여름에 겨울을 사실 준비하시죠. 이런 분들은 걱정이
0: 맞아요.
1: 되시고
0: 네.
1: 하니까 연탄값이나 이런 것들 생계가 어려우니까 정말 많은 도움을 바란다는 그런 얘기
0: 근데
1: 해주셨습니다.
0: 왠지 그 비용이 없으시니까 연탄도 막 아껴서 떼실 것
1: 그러실 것
0: 같아요.
1: 같아요. 네.
0: 네.
1: 한편 어르신은 7년째 쓰레기 집화장을 해서 이제 주변에 정리정돈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각 지역에서 오는 쓰레기가 이제 집화장에 모이면 잘못 버려진 것들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그뭐 유리대로 또 플라스틱별로 이렇게 분리하는 그런 일을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하고 계시는데
0: 네.
1: 내가 일을 깔끔하게 잘한다고 7년째 나를 일을 시키긴 하는데 예, 그 일이 좀 위험하기도 하대요. 유리 조각이 있을 수도 있고 장갑을 껴도 손을 다치시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나를 믿고 일을 하게 해주니까 또 가끔씩 더우시지 않냐고 하면서 음료수도 갖다 줘서 그분들 너무 고맙다고 그냥 감사한 것만 찾아다니시는 것 같아요. 감사한 것만 꼽아주시는데요. 지금 어렵지만 그래도 못 먹고 힘들던 그 오래전 60년, 70년 그전 때보다는 지금이 그래도 다행스럽고 행복하다는 그래서 내 곁에는 천사님이 계시다는 내 곁에 늘 천사가 계셔 그러시는데요.
0: 네.
1: 그
0: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원래.
1: 아멘이네요.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어도 매일 2시간씩 교황님부터 이렇게 쭉 기도를 하신다고 하는
0: 진짜 멋지십니다.
1: 예, 예전에는 남을 위한 기도만 2시간 했는데 이제는 우리 아들을 내가 옆에서 살아있는 동안 건강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나를
0: 네.
1: 위한 기도도 하신다는 얘기까지 들어봅니다. 이웃은 어르신 박종화 미카엘 회장님 얘기입니다.
2: 쓰레기를 유리도 들어가 있고 뭐 손도 막 이렇게 장갑을 껴도 손 찢어질 때가 있어. 근데 그거 다 꺼내가지고 분리해야 돼요. 병은 병대로, 유리는 유리대로, 또 또 페트병은 페트병들 다 이렇게 분리를 해야 돼, 쏟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워낙에 깔끔하게 잘해준다고 더우면은 또 이렇게 시원한 것도 갖다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런 물병 같은 페트병 그거 하나에 1원이에요, 1원. 그럼 이제 그거 갖다가 병 넣는 데가 있어. 이런 옷 만든 데 저걸로. 그런 거 주워다가 마가지고 100개에 1,000원. 거기 일하는 데서 많이 나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도와줘요. 갖다 주고.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 얘도 그냥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 두 달에 한 번씩 가는데 30만 원 댕기더라고. 힘들지만 그래도 옛날 생각하면 지금 행복한 거죠. 항상 하느님한테 감사하고 살아요. 내 저태는 맨날 천사님이 따라다닌다고 그래.
3: 지붕이 샌다는 건 요번에 알았죠. 장마지면은 이제 그 제일 우선 급한 게 그거니까. 저게 부분 보수했을 때 얼마가 되냐니까 최소한에 한 250분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약값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제 옛날 집이다 보니까 난방이 문제가 돼요.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지역이다 보니까 기름하고 뭐 이런 연탄하고 쓰고. 제일 가장 급한 건 누수 문제가 제일 급하니까. 주님은 이제 여러 가지 형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많이 제 교육을 받았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절대 평가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작은 것을 베푸는 게 주님한테 베푸는 거니까 그건 우리는 소명을 갖고 기쁜 마음으로 해야죠.
2: 집만 안 세면 뭐 지금 집 세는 게 제일 근심이고, 빠트리지 않고 맨 처음에 하는 기도가 교황님하고 우리 주교님, 신부님, 수녀님들 아침 묵주기도 매일 15단씩 해. 애가 저러니까 그냥 들어놓아서 앓고 그냥 들어놓으면 어떻게. 그러니까 아프지 않게 그냥 맨날 건강해 달라고. 남을 위해서 맨날 기도했는데 요즘 나 위해서 기도도 해.
0: 우리가 지금 예수 성심 성호를 보내고 있잖아요. 인간을 위한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을 생각했던 6월이었는데요. 6월 마지막 주에 이렇게 예수 성심 그 자체를 살아내고 있는 이웃은 어르신을 소개할 수 있는 이것도 또한 주님의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니까요. 또한 가지는 그 진짜 예수 성심의 표본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을 희망이야기로 여쭤봤는데요. 중풍을 앓고 계신 시아버지를 12년 넘게 대소변 받아내고 남편도 18년간 대소변 받아냈을 때 시집 와서 진짜 이 어르신의 삶은 그냥 헌신이잖아요. 예, 힘드셨던 그 간병을 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데
0: 맞아요.
1: 요즘처럼 뭐 제도가 잘돼 있어서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할수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었고
0: 맞아요.
1: 진짜 힘드셨을 것
0: 그리고 1,
1: 같은데요.
0: 2년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아니, 시아버님 12년, 남편 18년, 합치면 30년이에요.
1: 그러니까요. 지금은 또 이제 앞이 보이지 않는 장애 아들까지 이렇게 건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나중에 남편께서 이제 운명하시기 전에, 선종 전에, 아,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한마디쯤은 해주지 않을까를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도 안 하고 떠난 남편, 결국은. 당신 애썼소라든가 고마웠소라든가 뭐
0: 너무
1: 이
0: 좀
1: 한마디
0: 섭섭하겠다.
1: 예예 예. 근데 지금아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먼저 했더라면 당신도 시부모 그 부모님 모시고 사느라 이 많은 형제들 또 자식들 챙기느라 애쓰셨소라고 내가 먼저 한마디 했다면 아그 말이 메아리가 돼서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을까 뭐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받고 싶은 거를 생각하지 내가 먼저 줬더라면 생각하기 쉽지
0: 쉽지
1: 않잖아요.
0: 않죠.
1: 예수 성심이십니다. 그게
0: 와, 진짜
1: 어른께 많이
0: 대단하시네요.
1: 배웠고요. 그러니까
0: 네.
1: 내가 받고 싶은 대로 해줘야 된다는 거 성경에 있는데 그게 생활 안에서 적용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요. 그냥
0: 맞아요.
1: 한평생 삶으로 살아내고 계신 분이구나. 예,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희망 이야기로 또 바람으로 예, 얘기 들어보죠.
2: 시아버지가 12년 동안은 소대변을 받아냈어. 풍으로. 그리고 났는데 남편이 또 쓰러졌어. 풍으로. 그래가지고 18년 동안 소대변 다 받으려. 내가 제일 속상한 게 그래도 자기가 죽으면서 가면서 가는 마당에 너무너무 없는 집 시집 와가지고 나만 고생 많이 했어. 이렇게 말 한마디를 해줬으면은 이게 다 녹아내리고. 근데 내가 이제 성체 조배를 하면서 생각을 하니까 내가 먼저 너무 동생들대로 부모 모시고 사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했어. 이렇게 말을 내가 했으면은 자기가 나한테 뭐라고 말이 답변이 왔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는 다 잊어버렸어. 그리고 이제 내가 신앙을 이 남편을 만나가지고 신앙 갖게 해준 게 있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 내가 하느님을 알았음. 남편한테 그건 하나 내가 고맙고 감사해.
0: 81살 이효순 어르신은 시각장애 아들과 낡은 집에 살면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서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온 어르신. 이제 우리가 도와드려야 할 텐데요. 이효순 어르신을 돕는 방법, 허윤희 리포터님이 알려주세요.
1: 네. 하느님을 알게 해준 것만으로도 세상 떠난 남편에게 감사하다는 그 절만한 어르신을 위한 나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ARS 번호 먼저 말씀드릴게요.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 060-700-1225번입니다. 뒷번호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번호입니다. 060-700-1225번입니다. 후원금을 직접 보내실 때는 하나은행입니다. 810-1009-1009, 803입니다. 가운데 1009, 1009두번 들어갑니다. 천국을 예약하는 번호로 쉽게 기억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810-1009-1009 803입니다.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0: 네. 오늘 이효순 어르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이렇게 안쓰럽고 뭐 도와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너무 부끄럽고 막 반성하게 되고 어떻게
1: 그러니까요.
0: 진짜 인간인데 이런 사람이 있지? 싶어요. 아니, 사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오랜 기간 시부모님 남편 간병했고
1: 이웃 어른까지요.
0: 네,
1: 네.
0: 그리고 진짜 잘 모르는 이웃 어른까지 진짜 간병을 했고 내 아들이 지금 시각장애가 되어서 너무 가슴 아픈 상황이고 다섯 번이나 뇌출혈 수술을 받고 이런 고된 삶 속에서 이렇게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그리고 서운함 없이 원망 없이 살수 있다는 거와 이거는 진짜 대단히 은총 받으신 분이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너무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어르신의 마음, 이렇게 행복 가득하고 많은 분들에게 진짜 기도해 줄수 있는 이런 충만한 뭔가 평화로움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장마 되기 전에 지붕 무너지지 않도록 지붕 좀, 다시 보수할 수 있고, 그리고 아드님, 그리고 우리 어르신 치료할 수 있는 치료비 많은 분들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나눔과 기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도 수고해주신 우리 허윤희 리포터님과 인사 나눠야 할 시간이죠. 평화롭고 건강한 한주 되세요.
1: 네, 평화롭고 건강한 한주 보내세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0: 노래 듣고 올게요. G.O.D. 촛불 하나.
4: 세상엔 우리들보다 가지지 못한 어려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을 그 친구들을 위해 이 노래를 부릅니다. 힘내라 얘들아.

어떤 사람들은 비 오는 날을 좋아한다지요. 나는 빗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내가 60년 전 시집와서 줄곧 살고 있는 이 집. 처음부터 무너져가는 집이었지만 형편이 어려워 제대로 고치지 못했고 천장에서 비가 샌 지 30년이 지나도록 공사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비가 오면 방에 양동이를 가져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을 받습니다. 양동이 여러 개의 물이 가득 차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덜컥 무서운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집이 무너지면 안 못 보는 아들을 끌고 어떻게 피신할까? 집 전체가 물에 젖어 누전되면 어쩌나? 걱정이 쉬 사라지지 않네요. 이렇게 내 코가 석자면서도 얼마 전까지 이웃 어르신을 모시고 살았죠. 그분도 갈 곳이 없었고 쌀 한 톨도 나눠 먹어야 한다는 오랜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그분을 위해 또 다른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나는 매일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기도합니다.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해오는 사람 심정을 생각하면 그거라도 해줄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올여름 장마철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나와 아들 그리고 이웃들이 모두 무사하기를 바라면서요. 여든이 넘은 이웃은 어르신은 시각장애 아들과 낡은 집에서 생활하며 누수

와 생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낡은 집은 지붕 보수 공사를 하고 두 분 약값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다.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 060-700-1225 후원금을 직접 보내실 땐 하나은행 계좌번호는 810-1009-1009-804 810-1009-1009-804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또 샵 1053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계좌번호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후원계좌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1053 누르시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후원창구는 이 시간 이후에도 계속 열려있습니다. 한 주간 ARS 전화와 계좌 입금을 통해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방송에 소개된 주인공에게 모두 전해 그대로 전달됩니다. 후원에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끝곡 대지래의 You Gonna Be 들려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인의 대리사였고요. 다음 주 토요일 낮 12시에 다시 찾아옵니다. 이 시간 함께해주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필요한 만큼의 사랑과 도움이 꼭 채워지길 기도드릴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주님의 품에 맡겨드리며 기도 안에서 부활의 희망을 간직합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영천성당은 그리움이 머무는 자리로 영천성당 묘원 안에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천성당은 미사 중에 세상을 떠난 이들이 주님의 평화 안에 머물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천성당 사무실 054-338-338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0: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4: 여러분의 설레는 5시를 책임집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음악과 정보, 유쾌함과 감성을 하나룸. 종합선물세트 같은 평일 오후 5시에 달콤한 프로포즈. 라디오 듣고 갈래요?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는 라디오.
5: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밝은 세상
0: 가톨릭
6: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성경 약방 말씀을 엮은 꽃향기가 나는 성경 약방 성경 속 구절로 주님의 향기가 나게 만들어드립니다. 이 시간 서울대교구 가톨릭대학교 교수인 박진수 사도요한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경약방 청취자 여러분, 박진 수사대원입니다. 네, 오늘은 한 가지 인사말로 최근에 저희 학교에도 학보사가 있는데 학보가 있겠죠. 대학교니까. 네, 거기에 실었던 좋은 글 하나 짧게 나누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제가 저를 돌아보게 되었던 그런 글이기도 한데요. 제목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 그런 거였습니다. 간략하게 내용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혹은 어떠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불편함을 주고 싶은, 그러니까 불편함을 주기 싫은 사람을 지향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의 결론은 그러지 말자라고 하는 건데,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불편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하기 싫은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보기에 필요한 말을 하지 않고 나는 그냥 저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고 싶어, 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좋은 사람이고자 하는 것이 출발은 그럴 수 있지만 내가 정말로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 되려고만

같아요. 그냥 늘 좋은 사람이고 싶고 남들에게 그냥 좋은 말만 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의 모습이 있었는데 이 저희 학보의 글을 보면서 때로는 불편해도 내가 정말 관심을 갖고 해야 할 말을 해주고 그러한 관계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학생의 그런 글이었지만 그런 커다란 울림을 주어서 저도 한번 오늘 여러분들과 짧게 나누어 보면서 오늘 성경 약방 시간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교황주일입니다. 연중 13주일이면서 동시에 교황주일인데요. 오늘이 6월 28일이고 내일이 6월 29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또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이기도 합니다. 교황주일이다 보니까 이 교황님에 대한 얘기를 좀 오늘 하고 싶고요. 이제 그것을 이어서 오늘 복음과 독서 말씀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한 2, 3년 됐죠. 2, 3년 전 경에 그 넷플릭스에서 두 교황이라는 영화가 개봉했었습니다. 큰 줄거리는 베네딕토 교황님이 있죠. 사임을 하신 분, 자진 사임을 하신 분. 그래서 그 베네딕토 교황님께서 사임을 하시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선출되신 다음에 그래서 두 교황님이 같이 계시면서 그 두 분의 관계가 어떠했는가 이러한 이야기를 좀 코믹하면서도 신학적인 내용으로 풀었던 그러한 영화입니다. 뭐 되게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했는데 그러한 게 기억이 남네요. 이제 두 교황님이 축구를 같이 보는데 한 분은 독일, 한 분은 아르헨티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무슨 월드컵 결승인가 월드컵 경기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두 팀이 붙은 거죠. 독일이랑 아르헨티나가. 근데 두 교황님이 같이 앉아가지고 그 전임 교황님인 베네딕토 교황님은 독일을 응원하시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또 본인의 고국인 아르헨티나를 응원하면서 약간 뭐 재미있는 일화가 있었던 뭐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물론 그 여러 가지의 그 일화라던가 사건 혹은 그런 에피소드들은 물론 허구적인 것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영화를 보면서 몇 가지 그 얼마나 이 교황님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고민하시는가 뭐 그러한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분은 보수, 한 분은 진보 그러면서 우리가 뭐 평가를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 두 분은 고뇌를 하고 고심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교회를 이끌어야 되는가를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한 내용 중에 기억나는 명대사랄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죄는 얼룩이 아니라 상처다. 치유되어야 된다. 이런 표현들. 또 하나 제가 기억에 남았던 거는 이러한 표현도 있습니다. 진실은 중요하지만 사랑이 없다면 견디기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마주해야 될 이 죄 많은 사회, 뭐 죄가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한 모습들이 많이 있는 어떤 그런 죄. 근데 교회는 또 교황님들은 우리 인간이 가진 그 부족한 죄의 모습을 단죄하거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 치유되어야 할 부분, 즉 우리가 사랑으로 감싸 안아야 할 그러한 모습으로 보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늘 나름대로 진리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그 여러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었다. 이 사랑이 없으면 견디기 어렵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험한 세상을, 여러 풍파가 있는 이 세상을 교회가 걸어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임을 이야기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이러한 부분들은 교황님의 고민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성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이기도 하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신 이유, 특히 루카복음 그런데 보면 강조가 되는 예수님의 자신의 사명의 이야기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 죄인에 대한 감사 안음이었거든요. 늘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셔서 죄인들을 단죄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치유되어서 다시 하느님의 그런 자비 안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이끄신 분이시고 또 사도 바오로 같은 경우에도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사랑을 중요하게 여겼었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 교황님의 고뇌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또 우리 자신의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직 그 영화 두 교황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 개인적으로도 이 교황님, 교황하면 떠오르는 그런 작은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로마에 공부하러 나갔을 때가 12년, 13년 그때거든요. 그때 이제 그 아까 두 교황의 주인공이셨던 베네딕토 교황님의 잦은 사임이 있었죠. 그 자체가 굉장히 엄청난 이슈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 역사 안에서 1415년 그레고리오 12세 교황 이후로 교황님이 스스로 그 자리를 물러나신 사건, 그러니까 600년 전에 있었고 그것이 이제 또 한 번 있었던 사건이라서 굉장히 그 자체로 센세이션했죠. 당연히 이제 교황님이 이제 사임을 하셨으니까 교황 선출을 위한 콘클레베가 열렸죠. 모든 추기경님들이 모이셔서 시스틴의 성당에 들어가셔가지고 문을 닫아 걸고 교황님 선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교황 선출 그 콘클레베가 시작이 되면 그 결과를 굴뚝에서 연기로 알려주게 되죠. 그래서 검은색 연기가 올라오면 아직 교황이 선출되지 않은 것이고 흰색 연기가 올라오게 되면 이제 교황이 선출되었다를 알려주는 뭐 그런 거죠. 이제 그 재미있는 것은 그 흰색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는 그 시간대가 되면 그 바티칸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거거든요. 미리 결과를 알려주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보기 위해 실시간으로 보기 위해서 그 바티칸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 인근 건물들의 옥상에는 굉장한 그런 언론들이 많이 모여서 그 결과를 보도하기 위해서 몰려들었었죠.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예과, 제가 나온 학교는 예과라는 제도가 있어서 이제 시험을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히브리어 이런 거만 암기하고 있었는데 바티칸 광장에 가고 싶었지만 내일 당장이 내일 모레가 시험이고 하니까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에서 TV를 틀어놓고 그 바티칸 광장 생중계를 틀어놓고 저는 이렇게 고개는 몸은 반대쪽으로 돌려놓고 공부를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제가 그 유학 초반이니까 제대로 막 뭐 지금도 못하지만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말을 막 듣고 있는데 갑자기 딱 한 귀에 단어가 들리는 거죠. 비앙카 푸마타 비앙카. 이게 이제 이탈리아 말로 흰색 연기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딴 거는 못 알아듣다가 그 흰색 비앙코 연기 푸마타 비앙카 푸마타 딱 말을 듣자마자 고개를 제가 딱 TV로 돌렸죠. 그랬더니 이제 굴뚝에 연기가 막 올라오고 있고 사람들이 막 환호를 외치는 그 광경을 이렇게 보면서 공부는 딱 접고 이 앞으로 이어질 그 흥미진진한 상황이 이렇게 집중해서 보았던 기억이 있어요. 약간 이렇게 계속 이제 그 푸마타 비앙카가 외쳐진 다음에 이제 계속 그 언론사들은 방송을 하면서 뭐 어떠한 차기 교황 막 예상을 막 하고 있고 사람들은 막 TV에서 비바 비바 빠빠 이러면서 막 교황님을 기다리고 있고 그 와중에 한 일정한 시간이 흐르고 그 바티칸 대성당 중앙 발코니에서 커튼이 쳐지면서 이렇게 드디어 교황님이 딱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그 교황님이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이었던 거죠. 나름대로 아 역사적인 순간에 내가 로마에 있구나 이런 어떠한 개인적인 흥미로움과 또 약간의 흥분과 더불어서 과연 저 교황님이 무슨 말을 제일 처음으로 하실까 엄청나게 기대가 되죠. 그러니까 거의 정말로 교황님이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인데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일 먼저 딱 그 발코니 나오자마자 하신 말씀. 오랜만에 이탈리아 말을 하려니까 떨리는데요. Prima che il vescovo benedica il popolo. Vi chiedo che voi pregate il Signore perché mi benedica. 이를 번역하면
제가 교황으로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빌기 전에 먼저 나를 위해 하느님께 기도해 주시기를 여러분에게 청합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뭐 지금도 약간 그 광경이 기억에 생생한데 되게 쇼킹했어요. 왜 그러냐면 정말 우리가 교황님 하지만 사실은 이 전 세계 10억이 넘는 가톨릭의 가장 지도자신데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여러분에게 복을 빌기 전에 나를 위해 하느님께 기도해 주기를 먼저 청한다라는 그런 말씀. 이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 그 교황님이라고 하는 분이.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에 우리가 봤던 교황님들은 좀 근엄하고 무섭고 그런 이미지가 저에게는 있었는데 그런 이미지를 싹 거두어 가시고 정말로 우리가 따라가는 교황님의 모습,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목자란 이러한 분이구나라는 이미지를 저에게 강하게 남겨주셨던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그때 그 인상이 상당히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는지 저는 교황님의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행보와 가르친 모든 것들이 상당히 감동적이었던 그리고 나도 저런 교황님을 본받아서 열심히 사제로 살아가야 되겠다. 참 목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살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각자만의 어떤 그런 교황님에 대한 추억과 기억과 이미지가 있으시겠지만 또 오늘 뭐 교황 주일을 맞이해서 또 현 교황님이신 레오 교황님을 위해서도 우리가 참 목자로서 늘 영육간 건강하시면서 우리를 올바른 교회로 이끄시고 이 어려운 어지러운 이 세상 정세 안에서도 정말로 진리의 길을 잘 걸어가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치면서 노래 두 곡 듣겠습니다. 두 교황 영화 OST 중에서 골랐습니다. 레드 아미 콰이어의 곡입니다. 벨라 차오 그리고 레이 코니프와 그의 오케스트라 곡입니다. 베사메 무초.

두 교향 OST 중에서 골라들었습니다. 레드 알미 콰이어의 곡이었죠. 벨라 차오, 그리고 레이 코니프와 그의 오케스트라의 곡이었습니다. 뱃삼의 무초. 네, 그러면 두 번째 시간에는요, 이제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을 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독서는 열왕기 하원의 말씀이죠.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그 엘리사 예언자와 수넴에 사는 한 부유한 여인의 이야기예요. 엘리사는 그 스승 엘리야의 뒤를 이은 예언자죠. 그 수넴이라고 하는 장소는 이즈리엘 평야, 그러니까 갈릴레야 호수 근처에 있는 마을입니다. 요 이즈리엘 평야도 그렇고 예 엘리야 예언자도 그렇고 이 구약에서는 여러 번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그러한 장소죠. 당시 이제 예언자를 비롯한 현인들의 역할은 활동의 모습은 여러 지방을 유랑하면서 뭐 좋은 말을 전하고 백성들을 가르쳤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오늘 독서의 그런 상황도 그 현인 혹은 예언자 역할을 하였던 엘리사가 북이스라엘 지방 갈릴레야 호수 근처를 유랑하다가 수넴을 지나게 되었고 거기에서 한 여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던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엘리사를 만난 여인이 보인 행동의 묘사를 보면 몇 가지 생각해 볼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8절에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요. 엘리사가 그 수넴을 지나고 거기에 사는 여인의 집에 가서 음식을 대접하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그랬더니 9절에 보면 수넴의 여인이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하게 해달라고 청하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여인의 마음, 음식을 엘리사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강한 원의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마음으로 그 여인이 그렇게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했는가라는 이유를 함께 보아야 되는데 그 여자는 다음과 같은 마음 때문에 엘리사를 환대하고자 합니다. 즉 이러한 말을 합니다. 우리 집에 늘 들리시는 이 분은 하느님의 거룩한

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여인 엘리사를 기쁘게 맞이한 이유는 엘리사가 하느님의 일을 하는 거룩한 일꾼이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본 것처럼 이 오늘 독서에서 주요 중심 이야기 주제 하나는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기쁘게 맞이했던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독서와 이 복음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이웃을 받아들이는 삶, 이웃에 대한 환대라는 한번 주제로 생각해 볼수 있지 않나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방금 본 것처럼 엘리사를 그러니까 자신을 찾아온 엘리사를 이 여인은 환대를 베풀게 되는데요. 그러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 수넴 여인이 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남을 방문하는 엘리야의 입장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제가 말한 것처럼 이웃을 환대하는 삶이라고 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여인의 그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먼저 여인의 입장이 되기 전에 엘리야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환대해 주는 건 당연히 기쁘고 뭐 그렇지만 난 당연히 환대를 받아야 돼.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엘리야에 대한 묘사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인이 먼저 엘리사를 일꾼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독서 앞뒤를 함께 읽어보게 되면 엘리사는 여러 번에 걸쳐서 참된 하느님의 일꾼으로 행동했음이 묘사가 됩니다. 과부를 도와주기도 했고요. 심지어 임금 앞에서 하느님의 뜻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선 엘리사 스스로가 참된 하느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보고서 이 수넴 여인이 기꺼이 엘리사를 환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우리의 이웃을 또 우리의 뭐 신앙의 모습으로 보면 우리가 선교해야 될 누군가를 만나거나 대할 때 내가 늘 환대받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우리 스스로가 나의 올바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즉 엘리사가 내가 늘 환대받기를 바라기 전에 엘리사 스스로가 하느님의 참된 일꾼, 하느님의 제자로서 열심히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었을 때 그러한 엘리사에게 수넴 여인이 기쁘게 환대했듯이 우리들도 우리 각자가 올바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혹은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참된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볼 수 있을 때 그것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정당한 환대를 받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오늘 좀 보다 집중하고 해서 보고 싶은 부분인데 우리도 수넴 여인의 입장이 되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수넴의 여인은요, 하느님의 일꾼인 엘리사를 정성을 다해 맞이합니다. 그녀가 엘리사를 맞이하는 모습이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남편에게 하는 말인데, 벽을 둘러친 작은 옥상 방을 하나 꾸미고 침상과 식탁과 의자와 등잔을 놓아드립시다. 한 절이지만 이 묘사를 보면 여인은 꽤나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엘리사를 맞이하려고 노력한 듯합니다. 여인의 입장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일을 하는 엘리사를 보고 나서 이거저거 재고 따지지 않아요. 그냥 자신이 할수 있는 대로 기쁜 마음으로 엘리사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거죠. 즉, 내가 바라보았을 때저 사람이 참된 예언자로 보여, 저 사람이 참된 하느님의 일꾼으로 보여. 그랬다면 그냥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저 사람이 진짜 뭐 예언자인지 진짜 뭔지 따져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그 사람에게 그냥 온 마음으로 대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수넴 여인의 마음을 보면 우리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일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맞이하는 그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득이 되는지 혹은 실이 되는지 따져보고
또한 저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판단하고 또한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들을 대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건전하고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자체는 중요하지만 오늘 독서에서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보여준 그 환대의 자세는 그냥 나에게 다가온 저 하느님의 사람으로 보이는 저 사람을 그냥 기쁘게 온 마음을 다해서 대접했던 그 모습은 우리들도 우리가 대하게 되는 이웃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가를 한번 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수넴 여인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죠. 더군다나 오늘 우리 사회같이 각박하고 나쁜 사람들도 많은 그러한 사회 안에서 우리가 마음을 온전히 열고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바라보면서 가졌던 그 마음, 정말로 하느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많은 것들을 내어주고자 했던 그 수넴 여인의 입장, 그런 생각은 우리들이 우리 삶 안에서도 우리 이웃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한번 돌아보게 해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맥락이 오늘 복음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42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 말씀에서 그가 제자라서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물 한 잔 대접해야 될 이유는 그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건데 저는 그보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그보다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제자라서 그에게 잘해주자 그 이전에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데요. 마시는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 작은 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무시받는 그런 이들을 지칭하는 표현이었죠. 그러니까 그냥 사회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나에게 득이 되거나 나에게 뭔가 이익을 주는 그러한 집단군이 아니라 가난하고 멸시받고 소외받고 힘없는 사회적으로 무시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들을 지칭하는 건데 예수님은 그들을 가운데에서 잘해줄 사람을 찾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뭐 우리가 독서와 조금은 뭐 직접적으로 막 강하게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뭐 수넴 여인이 했던 것처럼 나에게 그냥 다가온 그 사람을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고 하는 그런 마음. 이 예수님의 말씀 같은 경우에는 나에게 도움이 될 힘 있는 사람에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이 가운데 한 사람에게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해주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와 동시에 환대받을 작은 이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죠. 그가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냥 작기 때문에 가장 약하고 존재 가치가 없어 보이고 멸시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환대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와 작은 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제자라면 너희가 또 다른 제자들에게 시원한 물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아까 독서에서 본 것처럼 이게 맥이 연결되기는 하죠. 엘리사가 그냥 유랑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환대를 했듯이 내가 비록 작은 이들 가운데 속해 있지만 내가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면 즉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을 살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려고 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그러한 내 모습을 보고 누군가 나에게 물 한 잔 나누어 주는 그러한 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또한 아까 독서에서 본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상황에 따라서는 작은 이들 가운데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른 이들에게 보다 힘을 행사할 수 있거나 뭐 위치가 높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크게 주지 못하는 작은 이 같은 위치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작은 이라고 할지라도 혹은 큰 이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또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때 환대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들도 비록 나에게 작은 이라고 할지라도 또 나에게 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참된 예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참 제자라고 한다면 작든지 큰지 상관없이 우리가 그 사람에게 기쁘게 물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환대, 이웃을 받아들이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가 제가 왜 그러한 주제를 가져왔는지 조금은 이해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작으니 크니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참된 제자됨으로 살아가는가도 중요하겠고 또 우리가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기쁘게 온 마음을 다해서 물 한 잔 나누어주는 환대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 노래 세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겨운의 해금 연주로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나 정신이 부르는 내 작은 씨앗 하나 그리고 송관욱의 기타 연주로 참 아름다워라입니다.

네, 노래 세곡 듣고 왔습니다. 정겨운의 해금 연주로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들었고요. 또 나정신이 부른 내 작은 씨앗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관욱의 기타 연주로 참 아름다워라를 들었습니다. 아, 정말 이렇게 음악이 없는 세상은 참 얼마나 삭막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좋은 노래 골라주신 피디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또 학교 얘기를 좀더 다시 돌아갈까 해요. 저희가 학교 최근에 행사를 하나 했는데, 아람제라고 동아리 이제 그런 발표를 했거든요. 동아리들이 1년간 준비한 것들 발표하는 그러한 축제를 행사를 했는데, 그 하나로 명사를 초청해서 좋은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김용민이라는 의사 선생님을 저희가 모셔서 1시간 정도 강연을, 1시간 한 20분인가 들었는데요. 외과 의사이시고 오랜 기간 동안 외국에서 여러 봉사를 하면서 살아가신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을 예전에 뵌 적도 있고 한데, 정말로 너무 인상도 좋으시고 그런 분이셨어요. 국경 없는 의사에도 하시고, 심지어 자비를 들여서 아프리카 등등의 오지에 가셔서 이 봉사를 나누셨던 분이십니다. 이분은 자신의 삶 자체를 의사가 되어서 그렇게 막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많이 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느님의 일꾼으로서 이 사랑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온 생을 투신하시고 계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뭐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나누어주신 이야기 중에서 말미에 하신 이야기가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봉사를 한다는 것은 내가 우위에 있는 입장에서 남보다 못한 일을 돕는다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나도 정말 기쁘게 행하고 그것을 받는 이도 동등한 입장에서 그러한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오셨는지 그냥 싹 정리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또 의사시니까 우리나라보다 못한 척박한 환경에 가셔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셨을 것이고, 또 정반대로 되게 잘났다라고 하는 분들과도 많이 만나셨을 텐데, 이분은 그 봉사를 하러 가시면 그러한 어떠한 차별, 차이를 전혀 느끼시고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쁘게 오로지 그 내가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할 수 있다는 그 자체를 가지고 너무 기뻐하셨고, 그래서 그 마음을 상대방도 느낄 수 있도록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봉사하고 돌아가실 때그 남미 어디였나요? 그 환자 한 분이 이 의사 선생님의 손을 꼭 붙들고 제발 가지 말고 남아달라고 말할 정도로 이분이 정말 사랑을 다해서 봉사를 하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는 환대도 이러한 것이, 이러한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환대를 하는 것도,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뭐 작은 이 가운데 혹은 뭐 큰이 가운데 주님의 제자 이들에게 물을 나누어 주는 것,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내 상황도 봐야 되고 이 관계 안에서 불평 불만도 생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의사 선생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나눌 수 있는 것 자체를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환대할 수 있는 그 자체를 기뻐할 수 있다면, 따지고 제고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다가온 그 사람에게 내 기쁨을 그냥 나눠 주는 것, 그러한 마음이 있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마음 자체가 상대방에게 잘 전달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정말로 의미 있는 환대 또한 받아들임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내가 더 잘났다는 우월감을 갖기 위해서, 혹은 내가 언젠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누군가를 잘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온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기쁘게 행하는 것,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인정해주면서 기쁜 관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 우리 안에 그러한 삶이 많아질수록 우리들도 김용민 의사 선생님처럼, 혹은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혹은
혹은 수넴 여인처럼 기쁜 환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한 한 주간 그러한 마음으로 기쁘게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웃들에게 행복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노래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스티브 원더가 부릅니다. Overjoyed.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두 분이 방금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0: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3: 예, 지금 이웃이 어디 나라에서 와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 사실 한국에 오자마자 한국인 될 수가 없어요. 자기 나라에서 살아왔던 문화나 행동이나 이런 거 있었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그분들에게 나를 너의 나라 문화와 행동 좀 배우고 싶지만 너도 나라 한국의 문화를 같이 배워가자 하면서 서로 문화 교환하면 나중에 나는 한국인이라 느껴줄 수 있게끔 바꿔줄 수 있습니다.
4: 귀화 한국인인 안산 다문화 의용 소방대장 김아준 씨의 이야기였는데요. 에스프레소에 우유가 섞이면 부드러운 라떼가 되듯이 서로 다른 배경과 피부색이 우리 사회를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닐까요?
2: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2번. 구세주의 성심이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석준의 오신보입니다. 생명의 탄생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태어나지 얼마 되지 않아 생명의 위기를 맞고 있는 어린 생명들도 있습니다. 그 곁에는 어린 생명을 지키고 돌보기 위해 애쓰는 의료진과 가슴 아픈 시간을 견뎌야 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생명은 사랑입니다. 3주간에 걸쳐 제20회 생명의 신비상 수상자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시간인 오늘은 소아 청소년 완화의료와 돌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생명의 가치를 실천해 오신 제20회 생명의 신비상 인문사회과학 분야 장려상 수상자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김수정 비비안나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대교 생명위원회와 가톨릭 평화방송이 공동 제작합니다. 첫 곡 듣겠습니다. 악뮤가 부릅니다.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0: 오늘 이 시간에는 제20회 생명의 신비상 인문사회과학 분야 장려상 수상하신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김수정 비비안나 교수를 함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김수정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이제 소아 호스피스 완화 의료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WHO 서태평양 지부 완화 의료 협력 연구소 부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0: 네, 생명의 심상 일단 인문사회학부의 장려상 수상을 축하드리는데 그 소감을 뭐 그때처럼 똑같이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 지금 소감은 어떠십니까?
1: 지금 소감요. 지금도 사실은 아직도 사실 실감이 별로 안 나고. 별로 안 나고 또 아직도 너무 사실은 궁금한 게 제가 전혀 예상 못하고 있다가 수상 소식을 들어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비슷한 이름이 많다 보니까 저한테 잘못 연락 온 건 줄 알았거든요.
0: 김수정이라는 이름이 많죠. 예.
1: 네네네. 그리고 저희 학교 이제 인문사회의학 교실에도 또 김수영 교수님 또 계시고 해서 저 그쪽이신 줄 알고 잘못 거신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는데
0: 예. 제가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데요. 본인은 이제 간호과 교수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간호과나 의대나 이런 쪽은 대부분 이제 생명과학 분야 상을 탔는데 지금 인문사회과학 분야란 말이에요. 그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1: 그거 들었을 때 내가 윤리적인 사람인가?
0: 생각하지 못했던.
1: 이 상을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그 상을 받아도 될 만큼 이제 인간적으로 성숙한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0: 그럼 왜 그러냐면은 보통 이제 그 저도 뭐 제가 그 상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왜 인문사회학 분야에서 나왔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대부분 이제 인문사회학 분야는 뭐 문학이나 안 그러면 이게 약간 말씀하신 윤리 부분이나 이런 쪽에 이제 연구하신 분들이 봤는데 보통은 이제 영역 자체가 여기는 약간 뭐 그게 보게 되면 이제 윤리 부분에서 실천 윤리 개념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저도 이제 보면서 좀 의아해 하긴 했는데 그래서 혹시 차라리 생명과학 분야로 받았으면 더 기쁘지 않았을까라는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1: 생명과학 분야는 사실 더 어려운 분야 같고 근데 제가 지금까지 했던 연구들이 사실 이제 윤리적인

0: 고민을 많이 다뤘던 영국인은 해서 네네네. 윤리에 더 가깝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네. 상 자체가 너무 이제 큰 상이다 보니 이걸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에 대한 그 고민은 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1: 네네. 그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호스피스 얘기하게 되면 이제 뭐 다 뭐 완화 의료 이런 거 다 알긴 하긴 하지만 아, 암에 걸려서 맨 생애 말기에 생애 말기라고는 곧 이제 돌아가실 분은 똑같은데 또 연세 드시고 안 그러면 좀 이제 그런 분을 생각하는데 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해요. 그런 면에서 소아 아, 예, 정말 어린 아이들. 네. 뭐, 제가 지금 여기 청소년이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그보다 더 어린 네. 아이들의 그 호스피스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둘의 차이가 뭘까요? 어른들의 호스피스와 소아청소년 호스피스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0: 차이점은 굉장히 많은데, 이제 사망을 우선 얘기를 하자면 이제 재중적으로 좀 이 부분을 알리고 싶었던 거는 사실 소아가 사망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사람들이 별로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해보는 사람들이 잘 없으시잖아요.
1: 대부분은 많이 생각하는 게 이제 뱃속에서 유산.
0: 그렇죠. 유산.
1: 안 그러면 조기 출산으로 해서 인큐베이터. 네. 그 정도 수준은 생각하고 있죠. 네. 그리고 뭐 가끔씩 이제 TV에 드라마에 나왔을 때 그 네. 애당초 그 출생했을 때에 좀 뭐 심장이 문제였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뭐 의료 기술이 좀 잘 돼서 좀 나았다. 요런 얘기는 있어서. 근데 이거는 애당초에 포커싱 자체가 나았지만 곧 죽어가는 딱 이게 포커싱이 되어 있어서.
0: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의료 현장에 있다 보면 이게 좀 집중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런 아픈 아이들이 보통 사망하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테크놀로지와 의료 기술들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서울 시내에 있는 상급종합병원 소아중환자실이나 네. 신생아중환자실 이런 데서는 사실 종종 그리고 이제 소아 혈액 종양 병동 이런 데서는 종종 사망이 일어나거든요. 네네. 그 여기 다른 데서 이제 치료를 받다가도 이제 힘들 때는 이제 서울로 많이 오시는 네네. 편이다 보니까 네네. 그러니까 서울 시내 그 소아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사망을 굉장히 많이 접하시게 돼요. 이제 그러니까, 집중이 되다
1: 그쵸.
0: 보니까.
1: 그러니까 3급 소아과를 거의 갈 일이 네. 거의 없죠.
0: 그쵸.
1: 일반적으로는.
0: 그렇죠.
1: 일반적으로 없으니까 그냥 출산 관련돼서만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크고 나서 네. 뭐 예방접종 그 정도 수준에 네. 보지만 여기 소아 거기는 애당초에 그런
0: 아주 힘든 아이들, 굉장히 중증 질환인 애들 위주로만 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은 사실은 힘든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한 게 사실은 너무 없어서 사실 살리기 위해서 부모님들도 큰 병원으로 오셨고 그러니까 이 의료진들도 이 아이들을 살리는 게 제일 첫 번째 목적이고 목표긴 한데 근데 너무 컨디션이 안 좋다 보니까 사망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의료진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1: 네. 그렇죠. 이게 어쩌면 그 자기 경험치가 있어야지 네. 거기 좀 걸맞게 어떤 대응을 하거나 안 그러면 거기도 어떻게 보면 뭐 부모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긴 하지만 의료진도 마음의 준비가 좀 필요한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보통 그렇게 오는 아이들이 그냥 잠깐 왔다가 바로 사망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몇 년씩 왔다 갔다 집에서 병원에 왔다 갔다 이러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서 의료진들도 보통 이 아이와 관계가 이미 굉장히 끈끈한 관계가 있는
1: 그렇죠.
0: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1: 어쩌면 진짜 엄마보다 더 왜냐면 엄마는 면회 시간만 볼 수 있지만 의료진은 거의 그 엄마가 대신할 자리에서 네. 그 역할을 하니까 얼마나 또 그 애틋한이 또 있죠.
0: 네. 그래서 내 자식 같은 아이들이라는 말을 하는 거에 사실은 거부감이 크게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 네네네. 이제 여기 서울 시내 상급종합병원에 있는 소아과 의료진들이 그 마음을 대부분 다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 환자가 죽었을 때 사실은 너무 힘들거든요.
1: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대상이 될 만한 뭐 질환이나 등등등이 뭐가 있을까요?
0: 신생아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천성 기형을 가지고 태어나는 애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태어나면서 뇌 손상을 입어가지고 태어나는 애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또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조금 더큰 애들은 소아 혈액종양 병동 예 그래서 백혈병 아이들
1: 그러면 이건 되게 조심스러운 질문이긴 한데, 그렇게 해서 완치해서, 완치라고 말 표현은 그렇지만, 그래도 성장하고 커서 이제 병원 밖으로 나가는 그런 케이스들이 더 많은가요? 안 그러면,
0: 훨씬 많죠.
1: 아, 그 다행입니다.
0: 예, 다행히 훨씬 많은데,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렇게 치료돼서 가면 다행인데 그렇게 안 됐을 때,
1: 네.
0: 안 됐을 때이 서울 쪽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으로 많이 오세요.
1: 그러니까.
0: 그래서 안 좋아진 케이스 아니면 재발했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서울로 많이 오시기
1: 그러니까 좀
0: 때문에,
1: 이게 엄밀해서 좀더 심각한. 그러니까
0: 네.
1: 퇴원해서 가능성 있는 친구들보다는 조금 좀더 심각한
0: 그런
1: 친구들이.
0: 애들이 이제 서울 쪽으로 많이 오게 되죠.
1: 사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질문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 차라리 초반에 질문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서 질문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임신해서 산전 검사 등등등을 맡게 되면, 만약에 기형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그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들, 그런 거 했을 때 유혹 같은 거지, 아이가 태어나봤자 이런 말 표현을 하면서 이제 차라리 뭐 낙태를 하시는 게더 낫지 않겠습니까라는 그 권유를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이 부분은 참 무엇이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이제 소아 완화 의료, 신생아 완화 의료 이 차원에서 보자고 하면은 이제 제가 지금까지 배웠고 굉장히 중요하고 해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 미국에서도 이런 부분이 잘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제 아이들이 기형이라는 거 산전 진찰에서 검사를 받아서 태어나자마자 곧 얼마 살지 못하고 곧 사망할 겁니다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면서 결정을 하셨을 때 특히 그래도 이 아이를 낳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짧은 순간이라도 이 아이를 그 순간을 충분히 가족으로서 함께 보내다가 이 아이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결정하시는 경우에 이제 도와드리는 게 사실은
1: 네.
0: 신생아 완화 의료가 해야
1: 그렇죠.
0: 되는 부분이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은 어떤 상태일지, 컨디션이 어떨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예상할 수 있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때 이제 어떤 거를 해주면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과 같이 상의해서 뭐 예를 들면은 애한테 뭐 꽃옷을 입혀주고 싶어요. 아니면 화관을 씌워주고 싶어요. 아니면 내가 짠 옷을 꼭 입고 사망했으면 좋겠습니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듣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래서 마지막 사망을 이 가족 안에서 사랑받는 상태에서 아이가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모든 상황과 시간을 만들어주는 게 사실은 신생아 완화 의료에서 해줘야
1: 그렇죠.
0: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네, 그런 부분을 이제 저는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굉장히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죠.
1: 사실 이렇게 교회에서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냥 산전 검사 자체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좀 금지까지는 아니지만 좀 그런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뭐 산전 검사를 한다고 해서 100% 그것이 맞는다는 보장도
0: 그쵸.
1: 없고, 왜냐면 퍼센트율이 막 높긴 하지만 그것이 100%는 아닌데, 막상 이제 본인 딸에는 검사에서 굉장히 걱정해서 태어난 애를 낳았는데, 그래도 아까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개념으로 했는데, 너무나 멀쩡한 아이가 나오면서 도리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교회에서는 일부러 낙태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고 한다면 산전 검사를 굳이 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차원을 얘기하고 있긴 하는데, 지금 그 교수님 얘기한 표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왜냐면은 그냥 그것이 어떤 그 기능이나 수단의 존재가 아니라 존재 자체 했을 때그 아이가 정말 탄생해서 짧게라도 가족으로서의 그 관계를 서로 간에 맺어서 그의 마지막을 또 내가 직접 함께 해주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그냥 뱃속에 있어서 없는 존재가 아니라 그 뱃속에 있는 것이 있음의 존재라는 걸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또 나와서 또 물론 산모는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관계긴 하지만 또 아빠나 그 외의 가족들도 그런 또 관계를 또 맺어줄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 시간이 참 우리에게 너무 섣불리 판단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하긴 합니다. 보시기에 아 요때 참 기억하시기에 제 좀 아름다웠다 아니면 좋았다라는 그런 사례가 있으실까요?
0: 사실 제가 일할 때는 사실 그런 좋은 케이스를
1: 그렇죠.
0: 저희 한국 안에서는 그때는 너무 열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기가 좀 힘들었고 미국에서 이제 제가 그 공부를 하면서 뭐 시카고랑 시애틀에서 아동 병원들을 갔었어야 됐었어요. 같이 연구도 해야 됐었고 거기서 간호사들도 가르쳐야 됐었고 해가지고 갔을 때 신생아 중환자실에 완화의료 병실이 따로 있는 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1: 아.
0: 그리고 그 병실을 봤더니 이 저희 사실 이제 한국에서는 신생아 중환자실이 애들이 아프더라도 이제 부모님이 사실 면회를 할 수 있는 게 하루에 30분 내지 1시간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그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내 아이를 낳았는데 내 아이를 만져보지도 못하고 내 아이 얼굴도 못 보고 이러면 저 같으면 전 너무 그렇죠. 속상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잘 충족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미국에서 봤을 때 그 완화 의료를 받는 아이들은 그 아이들 베드가 있으면 그 옆에 부모님이 같이 상주할 수 있고 이렇게 같이 주무실 수 있는 소파 베드가 있었고 또 그 신생아 중환자실 옆에 아파트처럼 이제 주거 시설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애들 안 좋은 상태인 부모님들이 거기서 계속 그 먹고 자고 하면서 애가 안 좋아질 때 바로바로 올 수 있게 그런 시설이 있는 거를 보고 아 이런 부분은 되게 부럽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1: 사실 아까는 말씀드렸던 그 연상성사에 보게 되면 관계라는 게 사실 좀 이렇게 더 친밀하게 또 자주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인데 향후에 봤을 때는 사실 이제 그런 것도 좀 우리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해는 됩니다. 뭐냐면 이 아이를 좀 생존의 개념으로 좀 치유, 그러니까 치료의 개념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긴 하긴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런 시간도 좀 충분히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장범준이 부릅니다. 손 닿으면.

0: 생명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인 제20회 생명의 신비상 인문사회과학 분야 장려상 수상자이신 카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김수정 비비안나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초반에 제가 되게 무거운 질문을 드리긴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보통 이제 뭐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또 뭐랄까 입 밖에 내놓기 쉽지 않고 또 그 부분에서 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라고 궁금하실 것 같긴 해서 사실 이걸 먼저 사실 질문을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여기에 관심을 가지셨습니까?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
1: 사실 뭐 다른 데도 관심은 많고요. 제가 관심은 되게 여러 분야에 많이 있긴 한데 이 부분은 제가 임상을 경험을 했던 부분이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이고
0: 그렇죠.
1: 이걸 아는 사람이 목소리를 내고 도움을 더 요청하고 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 분야는 진짜 아는 알지 소아과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소아과 안에서도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애들이 사망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잘 모르시고요.
0: 그렇죠.
1: 그리고 어떤 힘듦이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은데 같은 의료진으로서도 그래서 약간 아는 사람이 그래도 목소리를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0: 사실 그러니까 알게 된 계기는 뭘까요?
1: 그거는 뭐 우연하게.
0: 우연하게.
1: 그렇죠. 이제 제가 그러니까 임상을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하다 보니까
0: 인생 우연이 겹쳐서 네. 삶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만.
1: 이 부분을 제가 사실은 학생들한테도 가끔 많이 얘기하는데 뭐냐면 사실은 제가 그 학생 때는. 학생 때 이제 간호대학생 때 이제 여러 과를 실습을 도는데
0: 네네.
1: 신생아실 신생아 중환자실이 제일 싫었거든요.
0: 네.
1: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환자나 이렇게 가족들이랑 의사소통을 하고 싶은데 아기들은 제가 말을 같이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힘들었고 나 혼자 뭘 해줘야 되지? 뭘 해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아이들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하면서 사실은 실습할 때 신생아 중환자실이 너무 힘들었었는데 제가 병원을 지원할 때 소아 중환자실 썼었는데 소아 중환자실에 TO가 없어서 병원에서는 이제 아 얘가 애를 좋아하는구나 하고 신생아 중환자실로 보내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마음도 힘들고 근데 어느 순간 한 1년 정도 지났을 땐가 제가 이제 아기한테 셀프 토킹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그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간호사들이 많이 하는 거 있어요. 똥을 쌌어? 아이고 힘들었지? 이러면서 혼자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제가 하는 걸 보면서 아 내가 이제 적응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되돌아봤을 때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했었어요. 제가 그렇게 좋아했던 과도 아니고 가고 싶었던 곳도 아닌데 하느님이 일부러 보내셨나? 이런 생각은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그 생활선거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어쩌면 우리가 약하다고 하면 할수록 그거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도리어 나한테 또 다른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것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뭐 따지고 보면 저도 약간 비슷해서 제가 이렇게 신학교 때 생명윤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이러고 있다는 걸 봤을 때 아, 주님의 뜻은 알 수가 없다.
1: 네.
0: 몸소 체험하고 그 증거된 삶을 살고 계신 느낌이 네. 듭니다. 그러면 의료 현장에서 소아 청소년 완화 의료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1: 소아 청소년 완화 의료가 필요한 이유는 사실 소아과에서 이미 지금 의료진도 별로 없어서 뭐 말씀드리자면 올해 소아과 레지던트 충원율이 20%밖에 되지 않거든요.
0: 그렇죠.
1: 전국적으로
0: 이게 좀 애매모호한 게 그러니까 지금 그 학교에
1: 네.
0: 교사를 덜 뽑고 있는 이유가 좀 비슷하긴 한데 왜냐면 아이들이 없으니까
1: 맞아요.
0: 그런 것도 같이 걸려져 있는 것이 있는데 사실 좀 하여튼 여러 가지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 네.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소아과에서도 사실 이제 제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다, 소아청소년 완화 의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보통 중증 질환 아이들인데
0: 그렇죠.
1: 소아과 안에서도 중증 질환을 보려고 하는 의료진들이 사실은 많지 않거든요.
0: 그렇죠.
1: 힘든 분야니까.
0: 그것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진짜 사명과 아니면 쉽지 않은 거. 뭐 케이스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근데 이제 시급은 하고.
1: 그리고 도움은 너무 많이 필요하고.
0: 그렇죠. 네. 아마 사람들도 아마 그 소와 관련된 뭐 외과 의사가 따로 있다는 거는 아마 옛날에 그 벌써 옛날이 됐네요. 슬기로운 의사 생활에 보게 되면 거기 외과 그 의로 나오는 친구를 보면서 아 소아 담당이 외과가 따로 있어라고 그제서야 아신 분도 꽤 많았을 것 같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1: 어, 그렇죠, 그렇죠. 이제 사실 이제 신생아중환자실 있으면은 소아 외과, 소아 심장 외과 이런 네. 수술들을 다 신생아중환자실 안에서 하게 되거든요.
0: 네네네.
1: 수술실로 빼면은 빼는 순간 이제 애들 컨디션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하는데 진짜 소아 심장 특히 미숙아 심장은 정말 조그만한데
0: 그렇죠.
1: 손톱만한데
0: 그렇죠.
1: 그거를 이렇게 수술을 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죠.
0: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필요한 이유는?
1: 그런 애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애들이 정말 도움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0: 그렇죠.
1: 부모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소아 완화 의료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병원에서는 여러 가지 신체적인 치료를 하고 여러 가지를 이 아이가 컨디션이 신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사실 신체적인 의료적인 지원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런 아이들 예를 들면은 애가 한 명이 만약에 이제 아파요. 그래서 열이 난다. 그래서 이제 입원을 해야 된다. 뭐 얘 폐렴이 걸렸다 해서 입원을 한다 했을 때 이 집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보통 엄마나 아빠가 병원에 같이 그렇죠. 들어가죠.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부모님은 만약 엄마가 애랑 같이 있다 하면은 아빠는 이제 돈을 벌어야겠죠.
0: 네.
1: 병원비도 대고 하려면. 그런데 집에 애가 한 명 더 있으면
0: 그럼 이제 그 조부모가
1: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오셔 가지고 애를 돌보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실 폐렴은 긴 입원은 아니에요. 그 저희 이제 중증 질환 애들에 네네네네. 비해서는 근데 이런 중증 질환 애들은 사실 몇 년씩 아프고 이제 평생 가야 되는 질병도 굉장히 많은데 평생 안고 가야 되는 질병도 많은데 그런 집은 어떨 것 같으세요? 사실 진짜 너무 힘들고 너무 도움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0: 일단 엄마는 정신이 나가 있을 것 같고.
1: 그렇죠.
0: 왜냐면 아이의 그 뭐라고 하잖아요. 그 의료진이나 아이의 그 작은 숨소리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서 전화벨은 거의 뭐 거의 제가 좀 말 표현 되게 세게 얘기하고 있죠.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되게 민감한 것 같기도 하고 누가 툭 건들면 그냥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상태가 아닐까.
1: 근데 그게 몇 년 동안 그렇죠. 간다고 생각해 보시면 진짜 너무 힘드신 상태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정말 많이 필요한데 근데 아무한테나 도움을 받을 수도 또 없어요. 왜냐하면 애가 이제 의료적인 처치가 필요한 컨디션이기 때문에 그냥 그 동네나 아니면 이제 그냥 애들 봐주시는 도우미 돈을 내고 이렇게 봐주시는 도우미 분들한테도 요청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애들은 이제 계속 이렇게 가래도 뽑아줘야 되고 산소도 계속 투여해줘야 되고 뭐 소변줄도 꽂고 있는 상태이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관리하는 거를 일반적인 도우미들한테 요청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료적인 치료적인 부분을 계속 병행하면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부모님들이 딴 사람한테 이 아이를 맡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가면요 어머니도 뭐 자기의 삶은 전혀 없으세요 보통은.
0: 지쳐 있는 건 그대로. 사실 이거 우리가 뭐 겪어보지 않아도 그 상상만으로도 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런 그 드라마 왔을 때 또 거기는 또 소아를 좀 많이 다뤘기 때문에
1: 네.
0: 보게 되면 거기 이제 장기로 입원했던 부모들 모습 보면서 되게 힘들어하고 또 그 아이를 떠나보낸 부모는 또 그 의료진하고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와가지고 이제 자기 아이 얘기를 해줄 사람이
1: 네.
0: 없어서 그러니까 다른 주변을 그 아이를 본 적 태어난 건 아는데 본 적이 없으니까 얘기할 수도 없고 근데 유일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아이를 같이 돌봤던 의료진하고 얘기를 해야 되고
1: 맞아요.
0: 그런 면에서 약간 그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적다는 게
1: 맞아요.
0: 그들한테도 슬픔이고
1: 그렇죠.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아이가 돌아가신 부모님들을 좀 시간을 내서 같이 그 저희 서울성모병원 솔솔바람팀 선생님하고 같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말씀을 들었던 게 애가 죽고 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애는 가슴에 묻어라. 애는 그냥 그만 생각해라. 그, 너 산 사람은 살아야지. 왜냐면 그 부모님, 그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는 이 엄마가 자기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 살았으면 좋겠으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이 엄마 입장에서는 어떻게 자기 애를 잊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기가 싫어서 자기 부모님이랑 연을 끊으시고 안 보시고 그 말
0: 도리어 다시 더 고립되고.
1: 네. 그래서 진짜 사회적으로 너무 고립되는 경우도 많으시고 가족 안에서도 싸우시고 그런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그래서 너무 힘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이제 그때 인터뷰하기 전에는 이 가서 이렇게 아이 겨우 추스리고 살아가시는 부모님들한테 다시 이 아이 얘기를 꺼내도 될까? 굉장히 더 힘들어하시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었어요. 근데 인터뷰를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부모님들이 정말 많이 하셨던 말씀이 내 아이가 어땠었는지를 기억하시는 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서 너무 좋다. 이 시간이 너무 좋다.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병원 밖에서 이 아이가 사망하고 나서도 이 돌봄이 계속 되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했었어요.
0: 그런 면에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졸지에 이제 그 아이는 태어나자 병원에밖에 없었던 존재이고 그걸 내 몸으로 느낀 부모하고 또 관심 있는 부모하고 그다음에 의료진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 부모가 향후에도 좀 이렇게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약간 케어가 그들이 이제 딛고 쓸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할 거니까 우리가 보통 사별가족 모임이라고 한다면 네. 그들을 위한 사별가족 모임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왜냐하면 호스피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가족 사별가족 모임을 따로 진행을 맞아요. 하잖아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네네. 또 근데 거기는 또 금방 또 해소가 되는 게 그만큼 또 아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사실 이거는 조금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 너무 당연한 것들만 하지 말고 그렇지 않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체험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미국에 있을 때에 보신 거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그런 교육이나 그다음에 시설 등등이 어떻습니까?
1: 사실 이제 한국의 소아청소년 완화 의료가 진짜 제대로 좀 시작한 거는 2016년에 서울대병원에서 처음 시작했고 그리고 이게 좀 지원을 받기 시작한 게 2018년도부터 국가보건복지부에서 지원 사업을 받기 시작했었었는데 그 시범 사업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2020년부터 서울성모병원도 소아청소년 완화의료팀이 생기고 하면서 지금 현재

0: 전국에 12개 병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12개 병원에서 하고 있는 이 커버하는 숫자가 진짜 턱없이 모자랍니다.
1: 아, 그렇게 그러면 아픈 아이들이 많습니까?
0: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많고 특히 이제 소아청소년 완화울은 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좀 사망하는 애들 위주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 발달장애 아이들이라든지 어쨌든 이런 중증 질환을 갖고 계속 계속 살아가야 되는 그런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그런 아이들과 그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이런 통증 관리, 증상 관리 이런 거를 해주는 게 소아청소년 완화의료인데 다각면에서 근데 사실 그런 진단명을 갖고 있는 애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그거에 비해서 저 거의 뭐 10%도 충족을 못 시키고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현재 해주고 있는 게 그래서 좀 이런 팀이 좀 더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또 늘어나게 좀 했으면 좋겠지만 소아과 의료진이 또 부족해서 이제 또 제공하는 데 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좀
1: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왜 이게 뭐 물론 이제 통계를 잡고 뭘 잡으니까 많다라고 할 수도 있긴 하지만 향후에 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무리 그 의학이 발달하고 뭐 사람들이 좀 건강해졌다 하더라도 요새 또 결혼 출산 자체가 좀 늦어진 나이고
0: 네.
1: 그럼 노산이기 때문에 거기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요 관련된 것이 분명히 더 많이 생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뭐라 할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런 그 살리는 마음 그 포인트로 살려 그 느낌으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여기에 또 허점이라 제가 말씀드린 것도 좀 부끄럽긴 하지만 이게 또 돈으로 계산을 해버리면 정말 많은 돈이 좀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어느 정도 그것이 뭐 지속적인 뭐가 뭐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관심도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약간 양가적인 그 무언가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 있는데 어떠십니까?
0: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사실은 같은 호스피스 완화 돌봄이다 하더라도 애들은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1: 더 손이 더 많이 가겠죠.
0: 네, 손이 진짜 그렇죠. 더 많이 가고 애들도 봐야 되지만 부모님도 봐야 되고 이 아이들이 사실 신생아 때 다르고 또 영아 때 다르고 좀 더 크면 또 다르고 또 청소년기 때 또 달라요. 그래서 같은 진단명이다 하더라도 이 아이의 연령대에 따라서 발달 단계에 따라서 해줘야 되는 게 너무 다르고
1: 그렇죠.
0: 또 진단명도 굉장히 사실 희귀질환까지 합치면 너무 뭐 외과적인 거, 내과적인 거 너무 다양한 진단명들이 많아서 이 진단명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른 접근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소아청소년 완화의료에서는 굉장히 광범위한 영역에서 개별적으로 다른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품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이 지금 사실 우리나라는 이 의료진의 역량에만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죠. 사실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하고 계시는 뭐 의대 교수님들이나 간호사 선생님들,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진짜 정말 헌신적으로 이 그런 소명감을 가지고 하세요. 다들 정말 번아웃이 벌써 왔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너무 많은 시간을 그 예를 들자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인터뷰를 제가 전국으로 하러 네네네. 다닐 때도 저희 그 소아청소년 완화의료팀 간호사 선생님이 그 인터뷰 할 때마다 다 자기 개인 휴가를 내셔서 같이 다니셨어요. 이게 이 아이들을 위한 돌봄의 연속성상이고 사실은 저희 병원에서 해주고 있는 서비스에 연결되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시스템적으로 받쳐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의 사별 가족 돌봄 이런 걸 하는 부분도 다 개인 휴가를 내서 하셨거든요. 근데 이거는 보통 진짜 그런 소명감 없이는 하기 힘들거든요. 그렇게까지는.
1: 사실 이 부분이 우리가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한 네.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의 작은 존재도 중요하다는 걸 가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우리가 좀 약해진다? 아니면 좀 야 이건 넘어가자? 라는 식으로 처리되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은가?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것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WHO 서태평양 지역 완화의료 교육 협력 연구소 부소장, 그다음에 IAEA 완화의료 전문 자문단 위원으로 하고 계시는데 이게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0: 저희 학교 기관이 WHO 협력 연구소다 보니까 그 네. 부분에 있어서 해야 되는 게 서태평양 저개발 국가들, 저개발 국가들의 그 완화 의료 현황을 좀 파악하고 이밸류에이션 하고 그거에 맞춰서 현재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는 앞으로 완화 의료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3년 동안은 이런 거를 하셔야 되고 5년 동안 이런 걸 하셔야 되고 10년 동안은 이런 걸 하셔야 됩니다라는 이제 그 제안을 드리고 그런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편성하고 이럴 때 좀 고려를 할 수 있는 지점들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보통 가면은 가기 전부터 이제 이 나라 여러 가지 국가 리포트들을 좀 받아서 공부하고 좀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그 나라에 가서는 실질적으로 그 실무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제 이 병원 저 병원 그리고 뭐 암센터 이런 곳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현황을 파악하고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분석해서 리포트를 쓰는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1: 그런 거에 비교했을 때 네네. 한국은 어느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까?
0: 한국은 뭐 사실 이제 국가별로 비교하는 리포트도 2025년에도 아시아 것도 나왔고 해서 봤을 때는 한국은 사실은 잘하고 있기는 해요. 잘하고 있기는 한데 특히 이제 호스피스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완화 의료가 사실은 이제 스페셜리스트 완화 의료 그리고 프라이머리 완화 의료 이래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1차, 2차, 3차 완화 의료가 있는데 3차 부분 전문적인 호스피스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 나라가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1차 완화 의료 부분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전문적인 완화 의료 호스피스 이런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1: 약간 보편성
0: 예 이렇게. 보편적인 완화 의료 그래서 통증 관리 그리고 증상 관리를 하는데 이게 예를 들면은 이제 암 환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말기에도 굉장히 극심한 통증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저기 오피오이드라고 해서 마약성 진통제를 굉장히 철저하게 잘 써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료진들도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고 처방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나라에 암으로만 사망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역 사회 안에서 1차 의료 안에서 많이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를 들면은 쉽게 많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치매. 치매라든지 아니면 심부전 아니면 신부전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질환으로 사망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많으신데 우리나라 호스피스 완화의료에서는 암 환자도 아직 다 그렇죠. 수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3차 완화의료 호스피스를 다 제공하기에는 너무 품이 많이 들고 그렇죠. 그래서 보편적인 그래도 기본적인 완화 의료는 그래도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 부분이 사실 저희 우리나라가 조금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1: 어쩌면 스페셜하게 특정은 잘하고 네. 있는데 도리어 보편적인 것이 참 웃기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보통 이게 쌓아 올라가잖아요. 근데 쌓아 올라가지 않았는데 위는 되어 있는데 도리어 밑에가 너무 부실한
0: 네네.
1: 그래서 참 이게 좀 어려운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미지 자체가 호스피스라는 이미지 자체가 조금 부정적인 것이 조금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나 곧 죽어?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시는 것들이 이 보편성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0: 네, 저희 나라에서 이제 완화의료 자체가 호스피스 중심으로 많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완화의료라고 네. 얘기했을 때 사실 완화의료는 이제 증상 관리를 해주고 통증 그렇죠. 관리를 해주고 지금 이제 사망하시기 전에 하는 케어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적극적인 치료가 더 이상 무의미할 때 그래도 남은 삶 동안에 덜 아프시게 그리고 너무 힘든 증상들은 좀 관리하면서 사실 수 있게끔 하는 사실 적극적인 그렇죠. 의료거든요. 그런데 너무 호스피스만 생각을 많이 하세요.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좀 더 부정적으로 아 내가 죽는구나 완화 의료를 이렇게 의뢰를 드렸을 때 내가 이제 죽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근데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를 좀 또 뭐라 할 수도 없는 게 의료진들도 그렇게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세요.
1: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진정한 의미로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의료가 너무 치료, 네. 완치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긴 있어서 나타난 문제가 아닐까. 도리어 우리가 존재라고 한다고 한다면 좀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의료가 케어의 개념으로 좀 가면 이제 좀 이 표현이 조금 인식이 더 쉬울 텐데, 계속 치료, 완치 이렇게 되니까 좀 뭐라 그럴까. 도리어 이게 도리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뭔가 저기 의료에서는 거의 그 아웃사이더,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라는 느낌으로 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지금 의료에서도 AI 관련된 것들이 되게 많이 발전해요. 네. 요새 뭐 특히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거는 MRI 같은 경우에 진단을 받게 되면 이게 그것이 뭐 결과지가 나오는데 꽤 오래 걸렸는데, 요새는 뭐 반나절이면 된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AI 돌리면 된다. 물론 그 AI를 참고 삼아 의사가 거기서 결정을 내리는 거긴 하지만 일단 그런 면에서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는데, 소아 청소년 완화 의료에서 만약 AI 좀 이렇게 그 접목을 하게 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0: 제가 사실 많이 꿈꾸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 AI가 이제 많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을 빨리 해가지고 결론을 이제 의사 결정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이 개별화, 인디비주얼라이제이션 부분을 또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이 사람한테는 요게 필요하겠다라는 거를 이렇게 제안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능력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굉장히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이제 아이들이 그 중증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서 집에 있든 병원에 있든 심심해요.
1: 그렇죠.
0: 이 아이들이 사실은 애들은 놀아야 되거든요.
1: 그렇죠. 뭐 아니 뭐 뛰거나 누가 계속 그 간섭이라고 표현을 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 이게 관심을 가져주거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0: 근데 친구랑 이렇게 대화를 할 수도 없고 이렇게 특히 면역력이 약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더욱더 뭔가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별로, 뭔가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춰서, 그리고 이 아이의 의료적인 지금 현재 컨디션에 맞춰서 이 아이들을 거기에 적절하게 인디비주얼라이제이션 돼 있는, 개인화가 되어 있는 서포트 로봇이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정말 좋아했던 디즈니 애니메이션 중에 빅히어로 6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베이맥스라는 간호 로봇이 나오거든요. 그 사실 뭐 저는 이제 꿈은 그 중증 환아들을 위해서 그 로봇을 만드는 거.
1: 갑자기 이제 그 간호과에서 이제 테크닉으로 바뀌시는 테크놀틱한 걸로 바뀌시는, 그게 계획이자 꿈일 수 있으시겠네요.
0: 네. 굉장히 예전에는 그냥 만들고 싶다, 그런 거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정도만 했었는데, 요즘 기술의 발전을 보니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1: 어쩌면 뭐 교수님이 지금 나름 젊으시니까 다양하게 협업할 분도 잘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네네.
1: 네, 그러시면 그런 면에서 어쩌면 연구가 끝이 없다는 것이 그 연구진이 희망을 가지면 가질수록 계속 생기는 것 같습니다.
0: 저는 사실은 뭐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 연구들이 굉장히 아직도 너무 많기 때문에.
1: 네. 괜한 말을 꺼낸 저의 잘못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해 주신 제20회 생명의 신비상 인문사회 과학 분야 장려상 수상자 카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김수정 비비안나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주간 생명의 신비상 수상자들과 함께하며 생명의 가치와 그 소중함에 다시 한번 새겨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생명을 연장해 줄 수는 있다고 하지만 결국 인간다운 삶과 생명을 지키는 가장 크고 단단한 힘은 서로의 곁을 지켜주는 마음과 서로에게 내미는 따뜻한 손길이라는 사실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겨봅니다. 생명은 사람이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저는 다음 주에도 주 오후 2시에 찾아오겠습니다. 이 방송은 홈페이지에서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노용심과 하림이 부르는 혼자선 아프지 말아요를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오석준 네오신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 한모를 주목하라.
2: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관,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1: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주님의 품에 맡겨드리며 기도 안에서 부활의 희망을 간직합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영천성당은 그리움이 머무는 자리로 영천성당 묘원 안에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천성당은 미사 중에 세상을 떠난 이들이 주님의 평화 안에 머물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천성당 사무실 054-338-338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3: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2: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3: 뭐라고요?
2: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방송.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식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당연한 세상인데요. 이를 허물고 주님을 가장 앞에 두어야 한다는 이야기에 사제와 수도자 그리고 교황님이 떠오릅니다. 이곳에 속해 있으면서도 세상의 기준보다 하느님의 질서를 우선하는 그 모습을 모범 삼아서 오늘도 우리 주님을 향해 잘 걸어가야 할 것 같아요. 군종의 시간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신나라 플로라입니다. 충성!

0: 6월 28일 군종의 시간, 오늘의 첫 곡 체리필터였습니다. 스페셜. 오늘도 한 통에 100원 되는 유료 문자 샵 1053번 또는 무료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PBC 빵빵톡 열어두고요. 군종의 시간 출발할게요. 매월 마지막 주는 이한빈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응답하라 예비역 시간이죠. 오늘 준비된 강론 먼저 듣고 만나봅니다. 매주일 성당에서 주보에서 듣고 읽는 강론. 군종교구 신부님들은 어떻게 전하실까요? 군종의 시간에서만 들을 수 있는 강론과 복음 이야기. 강론 명 받았습니다. 오늘은 군종교구 해군 동해성당 주임이신 개강준 사도요한 신부님의 강론입니다.
1: 시원한 물 한 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쉽지 않은 말씀을 하십니다. 가족보다도 자기 자신보다도 먼저 주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시고 또 제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솔직히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편이 무거워집니다. 신앙이 위로가 되기보다 부담처럼 느껴질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도 자꾸 내가 가능한 만큼만 받아들이려 합니다. 삶은 그대로 둔 채 힘들 때만 잠시 주님을 찾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신앙이 단순히 마음 한편에 두는 생각이나 습관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결국 삶의 방향을 어디에 두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이야기하십니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참 따뜻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꾸 큰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어야 하고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야 가치 있는 삶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시원한 물 한 잔을 이야기하십니다. 누군가의 말을 조금 더 들어주는 마음, 지친 사람에게 건네는 짧은 한마디, 외로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시선. 주님께서는 그런 작은 마음들을 결코 작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런 사랑으로 살아왔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날에는 거창한 말보다 별것 아닌 한마디가 더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누군가 무심히 건넨 따뜻한 말에 다시 힘을 얻기도 하고 작은 배려 하나에 하루를 버텨내기도 합니다.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멀리 있는 대단한 사랑을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함을 건네는 것.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자리에서 우리를 당신 곁으로 이끄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가 보다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려 했는지를 더 귀하게 바라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0: 피아노맨 사랑해줘요. 흔히 사랑에 빠지면 가장 행복하고 설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이 사실이래요. 영국 런던 대학에서 사랑에 빠진 청춘 남녀 뇌를 촬영했는데요. 이들의 뇌 속에선 비판적인 기능이 상실된다는 사실이 발견됐대요. 서로를 향한 그 어떤 부정의 생각도 가지지 않는다는 게 새삼 뜻깊게 다가옵니다. 우리도 주일 성당 안에서만큼은 하느님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겠죠? 영화 속 예비역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군대를 경험한 모든 예비역과 함께 그 시절 군대 이야기 나눠볼게요.
1: 응답하라 예비역.
0: 응답하라 예비역. 오늘도 이한빈 아나운서 디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디오 이한빈입니다.
0: 네. 한 달 또 잘 보내셨나요?
1: 네. 6월이 다가와가지고 네. 벌써 올 한 해도 절반이
0: 맞습니다.
1: 지나가고 있어요.
0: 와, 이제 상반기가 거의 끝나가죠.
1: 네.
0: 날씨도 많이 더워졌어요.
1: 맞아요.
0: 한빈 그래도 씨는 혹시 더위를 이기는 나만의 방법 있나요?
1: 더위를 이기는 저만의 방법이요?
0: 네.
1: 아, 제가 더위에 좀 강한 편이거든요.
0: 더위를 잘 안 타세요?
1: 네, 더위를 잘 안 타고 땀도 그렇게 많이 흘리는 편은 아닌데.
0: 너무 좋네요.
1: 맞아요. 그래서 항상 더위에 강하다고 자부를 하고 있는데.
0: 네.
1: 근데 제가 습한 날씨엔 되게 약하거든요.
0: 습기가 또 불쾌지수의 척도죠.
1: 맞아요. 그래서 습할 때는 좀 약한데 저만의 더위를 이겨내는 방법이라고 하시면 저는 이게 되게 네. 항상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한 것
0: 마인드
1: 같아요.
0: 마인드 컨트롤?
1: 네.
0: 더위에 마인드 컨트롤이 통하나요?
1: 저는 통하다고 생각하는 게
0: 네. 안 덥다, 안 덥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1: 그거보다도 그냥 되게 가끔 더울 때
0: 네.
1: 좀 되게 조급해지는 게 스스로 있더라고요.
0: 그렇죠.
1: 날씨가 더우면 조급해지니까 이걸 한번 차분하게 그냥 심호흡을 가다듬고 후 하면은 이 더위가 네. 더운 게 아니라 네. 따뜻하게 느껴져요.
0: 아, 거의 자기 최면 수준이네요.
1: 맞아요. 약간 되게 돋닦는 도사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0: 네.
1: 막상 진짜 더울 때
0: 효과가 있나요?
1: 아, 너무 더워 이렇게 짜증내시기보다는 네. 한번 그냥

0: 그냥 이렇게 좀 한숨 길게 내쉬면서 한번 시간을 기다려 보시면 날씨가 갑자기 따뜻하게
1: 디오님,
0: 느껴지시는
1: 어디
0: 경우를.
1: 가서 좀 독특하단 소리 안 들으세요?
0: 저요?
1: 네.
0: 저
1: 좀
0: 약간
1: 4차원이다.
0: 저만의 세계가 있다는 그런 말은 종종 듣는 것 같아요.
1: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 엉뚱한 답변에 약간 4차원기가 있구나. 느껴지네요.
0: 그런가요?
1: 네.
0: 이게 근데 다들 근데 안 해보시면은 또 그런 말씀 많이 하실 것
1: 일단
0: 같은데,
1: 해봐라.
0: 일단 해보시면은 해보시고 진짜 후기 꼭
1: 네.
0: 남겨주세요.
1: 알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혹시 마인드 컨트롤 더위에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주에 한번 안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0: 네.
1: 자, 6월은 더위도 더위인데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0: 그쵸.
1: 현충일과 6.25 전쟁 일을 포함되어 있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추모하고 또 보훈 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는 달인데요. 그래서 군인들에게 이 호국 보훈의 달은 더 의미 있고 또 행사도 많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이 되면 군부대 안에서도 각종 교육과 행사가 많았던 것 같아요.
1: 네.
0: 지금도 진행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매주 수요일에는 부대 안에서 정신전력 교육을 들었었거든요.
1: 네.
0: 밖에서 하는 일과가 아니라 이제 실내 교육을 주로 진행했었어서
1: 오.
0: 저는 이 정신전력 교육을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1: 기다려지는 그런 교육이었겠군요. 그러면 실내에서 주로 뭐 강연을 듣나요? 아니면 영상 자료도 좀볼것 같아요.
0: 군부대 안에도 진짜 영상 자료가 정말 많거든요.
1: 네.
0: 교육 영상도 있고 정말 다양한 영상 자료가 있는데 특히 군인 관련 영화를 보여주실 때가 많습니다.
1: 오.
0: 자주는 아닌데
1: 네.
0: 가끔 이제 우리나라에도 워낙 또 유명한 군인 영화들이 많다
1: 그쵸. 좋은
0: 보니까
1: 전쟁 영화들이 많죠.
0: 맞아요. 역사 교육도 그 간접적으로 할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영화를 보여주실 때가 있었는데 제가 또 영화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군대에서 그렇게 영화 보면서 일과 시간을 보내면 그렇게 또 달달하고 행복한 시간이 따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1: 저희 응답하라 예비역에서도 DOC가 영화 추천 많이 해드리고 있는 만큼 이 방송을 듣고 군부대 안에서 활용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0: 그렇죠. 그러면 진짜 군인분들도 이 방송에 대해서 너무 고마움을 많이 느끼면서 진짜 한마디로 달달하게
1: 네.
0: 정말 생각할 것 같습니다.
1: 그럴 것 같네요. 오늘도 그럼 저희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소개해드릴 영화를 선정했잖아요. 어떤 영화인가요?
0: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정말 대표적인 영화죠.
1: 네.
0: 태극기 휘날리며
1: 아,
0: 라는 작품을 들고 왔습니다.
1: 이 영화가 빠질 수 없죠.
0: 태극기 휘날리며 또 한국 영화 역사에서 정말 빠질 수 없는 역대 두 번째로 1,000만 관객을 동원한 그런 영화입니다.
1: 네.
0: 실미도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였는데요.
1: 첫 번째가
0: 영화를
1: 실미도군요.
0: 맞습니다.
1: 오.
0: 실미도 그다음에 이제 태극기 휘날리며였는데 아무리 영화를 안 보셨더라도 이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제목은 다들 들어보셨을
1: 맞아요.
0: 것 같아요. 영화 실위 그리고 국가대표 등을 연출한 강제규 감독의 작품으로 주인공 이진태 역에는 배우 장동건 그리고 이진석 역에는 배우 원빈이
1: 네.
0: 주연을 맡았습니다. 정말 당대 가장 우리나라 대표 미남 배우 원투탑 이
1: 그쵸.
0: 배우가 형제로 또 나오면서 한 자리에서 볼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인데 영화 러닝타임도 2시간 24분 짧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1: 정말요.
0: 근데 그 시간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갈 정도로 몰입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영화였습니다.
1: 아, 저도 이번 주에 이 영화를 고르셨다고 해서 이제 요약본으로 한번 다시 봤거든요. 그런데도 그 줄거리가 정말 이게 2시간 24분이라고 생각이 안들 정도로 정말로 짧게 지나갔던 거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다음 처음
0: 맞아요.
1: 볼때 다시 봐도 재밌더라고요. 네,
0: 그쵸.
1: 그리고 다시 봐도 이 둘이 형제인 거는 판타지다.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0: 저도
1: 네.
0: 영화에서는 이제 아버님은 안 나오시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도대체 아버님,
1: 어떻게
0: 어머님도
1: 생기셨을까?
0: 정말 어떤 외모이시길래 게다가 우애도 너무 깊잖아요.
1: 네.
0: 잘생기기까지
1: 가정 교육도 너무 잘
0: 했는데.
1: 받았어요.
0: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1: 네.
0: 이 형제 옆에는 서고 싶지 않겠다, 다들.
1: 부담스럽다. 정말로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대표 미남 배우들이라고 할수 있는데 특히 원빈 배우는 영화 아저씨로도 유명하지만 사실 대표작을 꼽자면 이 태극기 휘날리며잖아요.
0: 그쵸.
1: 배우 라인업만 봐도 정말 역대급입니다. 내용 설명 간략히 해줄까요?
0: 태극기 휘날리면은 6.25 전쟁 이야기를 담은 내용입니다. 우애 깊은 형제인 진태와 진석은 평화로운 생활을 이어가다가 1950년 6월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 발발한 6.25 전쟁에 징집되어 갑작스럽게 참전을 하게 됩니다. 동생인 진석을 안전하게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형 진태는 본인이 무공훈장을 받아서 동생을 전역시킬 계획을 세우는데요. 하루아침에 군인이 된 진태와 진석은 과연 무사히 전쟁 속에서 살아남아서 무공훈장을 받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한번 같이 자세히 심층탐구 해보겠습니다.
1: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심층탐구 들어가기 전에 음악 한 곡 이어드립니다.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의 OST예요. 프롤로그.

0: 이 노래 기억하시나요?
1: 아, 네. 진짜 음악만으로도
0: 네.
1: 웅장해지면서
0: 그렇죠.
1: 거의 약간 저는 이런 음악 들으면 약간 웅장하게 좀 나라를 대표해서 그렇게 서 있는 그런 상상을 혼자 음악을 들으면서 하곤 했습니다.
0: 네, 이 노래가 태극기 휘날리며 영화 OST의 프롤로그로 가장 앞부분에 기억나실 거예요. 유해 발굴 현장에서 이렇게 싹싹싹싹 빗질하는
1: 맞아요.
0: 그 손과 이제 돌아가신 참전 용사들의 이름 명단 이런
1: 네.
0: 걸 장면을 하나하나 잡아주면서 나왔던 노래일 텐데 아마 듣자마자 그 장면이 눈에 펼쳐지는 분들 많았을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저도 그 장면 보면서 좀 놀랐던 게
0: 네.
1: 이게 굉장히 옛날 영화잖아요. 2000년대 초반
0: 그렇죠.
1: 영화인데
0: 맞아요.
1: 그때도 이렇게 유해 발굴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최근까지도
0: 아직도.
1: 유해
0: 맞아요.
1: 발굴을 정말 열심히 하고
0: 맞아요.
1: 계시잖아요.
0: 네.
1: 와, 정말 이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그 가족 곁으로
0: 못 돌아간.
1: 돌아가시지 못한 그런 선배 장병 군인분들이 계시다는 게
0: 맞습니다.
1: 정말 마음 아프면서도 정말 많은 희생이 있었구나. 이런 걸 깨닫게 해줬던 것 같아서 정말 저도 영화를 다시 보면서
0: 네.
1: 놀랐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0: 참 한국인이라면 여러 감정을 들게끔 만드는 음악과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1: 네.
0: 자, 우리는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한이 영화, 정말 호국보훈의 달과 가장 잘 어울리는 영화일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는 또 갑작스럽게 전쟁이 일어난 만큼 우리나라엔 준비된 군인이 많이 없었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갑작스럽게 전쟁에 대비하지 못했던 우리나라는 급하게 피난을 가야 됐고, 부족한 군인들로 인해서 총을 한 번도 잡아본 적 없는,
0: 맞아요.
1: 그리고 아직 공부에 집중해야 할 학생들도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정말 그런 참담한 시기를 많이 겪었죠.
0: 네, 그 형제 이름이 진태와 진석, 그러니까 진석이 동생인데 아마 이 당시에 16살로 나왔을 거예요.
1: 네, 영화상으로는 18로
0: 18살.
1: 나와서 딱그
0: 아,
1: 커트라인에 딱 들어와가지고,
0: 그래요?
1: 네. 그래서 끌려갔던.
0: 맞아요. 영화 초반에 이 진석 역이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가야지라고 할 정도로 공부에 대한 열망도 있고 학교를 정말 좋아하는 학생으로 나오는데
1: 네.
0: 갑작스럽게 끌려갈 때그 원빈 씨의 눈빛
1: 네.
0: 엄청 슬프잖아요. 원래 슬픈 눈을 가진 배우잖아요. 근데
1: 맞아요.
0: 그 버스, 징집 버스에서 그 눈빛을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도.
1: 아, 저도 그 군인분들이 내려서 만 18세부터 만 30세 청년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0: 네.
1: 속으로 원빈 배우 보면서 17세라고 하세요.
0: 아, 거짓말을.
1: 18세라고 하지 말고 하나 낮추세요. 뭐.
0: 아, 그러게요. 그 상황에서 뭐 등본을 뗄 수도 없는 급한 상황이었을 텐데.
1: 그러니까요. 약간 그때 당시에 외모도 굉장히 어려 보이시더라고요.
0: 맞아요. 그렇게 영화 속 주인공들도 갑작스럽게 학생에서 군인으로 신분이 전환됐습니다.
1: 네.
0: 아, 그럼 뒤 이야기가 궁금한데 일단 한빈 씨가 준비해온 노래가 있어요.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요거는 왜 선곡했을까요?
1: 아무래도 영화 처음에 보면 주인공들이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서로를 같이 부둥켜 안고 또 정말
0: 네.
1: 평화로운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징집으로 끌려갈 때그 슬픔도 담겨 있고 또 어쨌든 결국은 그 징집이 되어서도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싸우는 그 아름다운 마음,
0: 네.
1: 그세 가지 마음이 노래 한 곡에 집약되어
0: 그러네요.
1: 있는 것 같아서, 와, 이 노래다 싶어서 가져오게 됐습니다.
0: 네, 이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0: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함께 들었습니다.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군종교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공동 제작하는 군종의 시간. 4주차인 오늘은 응답하라 예비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한빈 아나운서 우리 디오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예비역의 관점으로 다시 보는 영화는 태극기 휘날리며인데요. 오늘 주인공 진태와 진석, 이 두 형제는 결국 참전을 하게 되는 거죠.
1: 네, 진태와 진석도 가족들과 함께 피난기를 떠나는 중에 만 18세부터 30세까지의 남성을 찾는 군인들의 부름에 동생 진석이 먼저 잡혀가고요. 형 진태는 진석을 찾으러 군인들과의 사투를 벌이다가 결국은 함께 끌려가게 됩니다.
0: 맞습니다. 와, 이 장면에서 장동건 씨 연기가 영화 초반에 탁 사로잡는 그 키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동생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 화에 불타는 그 눈빛.
1: 네.
0: 인상적이었습니다. 결국 강제로 끌려다다시피 했는데 가족들의 생사도 불투명하고 자기 자신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떤 마음으로 입대를 할지 참 짐작하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또 나라를 위해 입대한다는 게 정말 멋지면서도 어려운 일이잖아요.
0: 네.
1: 본인의 목숨을 걸고 출전을 하는 건데 가족들 입장에서는 지금 보는 모습이 자식 또는 남편의 마지막 모습일 수도 있고요. 지금 입대해 있는 모든 청년들도 정말 마찬가지로 어렵고 무섭고 또 숭고한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맞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모든 장병분들이 그래서 존경스러운데요. 진석과 진태는 무사히 군 생활을 하나요?
1: 이제 영화의 내용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요.
0: 네.
1: 형 진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생 진석을 전역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상관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동생이 심장도 아프다.
0: 맞아요.
1: 공부도 아직 해야 되고 아직
0: 맞아요.
1: 어린 학생이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하지만 전쟁 중에 어느 지휘관이 곱게 보내주겠습니까? 동생이 아프다고 해도 지휘관들은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는데요.
0: 네.
1: 그래서 고민 끝에 진태는 전쟁에서 공을 세워서 무공훈장을 받아서 동생을 전역시키겠다는 정말 창대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0: 네. 그야말로 동생만을 살리겠다. 나는 어찌돼도 상관이 없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는 장면들이었어요. 무공훈장에 대한 그 진태의 열망이랄까요?
1: 맞아요.
0: 욕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뒤로 가면. 어쨌든 목숨을 건 형의 모습이었습니다.
1: 네. 정말 또 그 무공훈장이라는 게 또 훈장이라는 게 아무나 받을 수 없는
0: 그럼요.
1: 거고 받기 정말 힘든 건데 이 훈장이라는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또 진태는 얼마나 노력을 해야겠습니까? 그래서 진태는 불루저처럼 변신을 합니다. 북한군을 보면 돌격하고 또 퇴각하는 도중에도 적을 한 명이라도 더 사살하려고 하죠. 심지어 진태와 진석의 부대가 북한군에게 포위돼서 고립되고 또 죽기 직전의 위기까지 몰릴 때도 진태는 북한군한테 돌격을 하자, 기습을 하자 이렇게 정말 과감한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0: 네, 영화 초반과 이 장면쯤 됐을 때 진태의 눈빛이 확연히 달라요.
1: 맞아요.

0: 네, 눈빛이 다릅니다. 그런 형의 모습, 낯선 모습을 보는 동생 진석이 얼마나 불안하고 또 불편했을지 저는 거기에 또 이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형 진태의 그 기습 제안은 팀에 받아들여질까요?
1: 네, 부대 안에서도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죽을 것 같으니 차라리 돌격을 하자. 진태 말대로 돌격을 하자. 이렇게 결론이 모아집니다. 진석도 이제 형이 돼서, 형이 걱정돼서, 진태가 그렇게 기습 제안을 할 때, 형왜 그러냐? 형 도대체 왜 그러냐? 왜 이렇게 갑자기 전쟁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변했냐? 이렇게 또, 진태를 말리려고도 하는데요. 진태는 또 진석한테 이런 무궁훈장에 대한 계획을 또 말하지 않고 또 숨기면서 혼자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렇게 또 이제 기습 작전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결국 또이 진태의 영웅 같은 활약 때문에 이 기습 작전이 또 성공을 해요. 성공을 하다 보니까 또 진태의 계획대로 또 부대 안에서도 인정을 받고 무려 일병에서 중사로 특진을 하게 됩니다.
0: 몇급 정도 특진이에요, 이게?
1: 일병에서 상병, 병장,
0: 그쵸.
1: 하사, 중사 거의
0: 와.
1: 4계급 특진을 한 건데, 게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하사부터는 부사관으로 인정이 되니까요.
0: 별다른 거죠.
1: 병사에서 부사관으로 갑자기 순식간에 바뀌게 된.
0: 정말 특진이네요.
1: 네, 정말 어마어마한 공을 세운 거죠.
0: 이러면 진석도 형의 정확한 계획은 모르지만 존경심도 생길 것 같긴 해요.
1: 맞아요. 또 제가 아마 동생이었으면은
0: 네.
1: 형이 정말 불나방 같은 모습에 걱정이 되면서도 이렇게까지 전쟁에서 공을 세우고 또형 덕분에 이기고 하면은 와, 존경심이 들면서도 그냥 형님 앞에 붙어 있어야겠다.
0: 맞아요.
1: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형제들이 또 서로를 위해서 또 걱정을 하고 무궁훈장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마음이라 어찌 한편으로는 좀 공감도 되면서도 그냥 둘다 그냥 조용히 살아서 돌아가기만 하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시청자라면 다 들었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자, 그러면 앞으로도 남은 이야기가 많은데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먼저 듣고 이어나가 볼게요.

0: 자,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함께 들었습니다. 군종의 시간 매월 4주차 응답하라 예비역 이한빈 아나운서 디오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인데요. 영화 얘기 이어가 볼까요?
1: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진태는 진석을 위한 무궁훈장 받기의 계획에 돌입을 하는데
0: 네.
1: 하지만 또 이제 진태가 이제 돌격부대를 맡아야 되니까 그 돌격부대에 동생을 또 같이 둘 수는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제 동생은 후방부대로 이제 빼달라고
0: 네.
1: 이제 잔존 병력으로 요청을 합니다.
0: 네.
1: 하지만 또 이제 진석 입장에서는 형이랑 떨어지고 싶지 않죠.
0: 그렇죠. 어떻게 형만 그 험지에 보내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석은 상관한테 가서 저 돌격부대에 넣어주십시오. 저 형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관 입장에서는 아니 형은 남겨달라고 하고 동생은 나가겠다고 하고 도대체 너네 왜 그러냐 하면서 이제 진석한테 너도 무궁훈장이 필요해서 그래?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0: 이 장면에서 드디어 동생이 형의 의도를 알게 되는 거군요.
1: 맞습니다. 이제 진석 입장에서도 저 형이 왜 저렇게까지 위험하게 저돌적인가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된 거죠.
0: 그렇죠.
1: 바로 나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진석은 이제 그때부터 진태의 의견에 극구 반대를 하게 됩니다.
0: 네.
1: 하지만 진태는 계속해서 무궁훈장을 받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진태는 점점 전쟁 영웅으로 되어가고 조금씩 그 과정에서 사람도 변하게 됩니다.
0: 네. 그래서 동생이 그런 대사를 하죠. 형이 정말 나 때문에 그러는 건지 한번 생각해보라.
1: 맞아요.
0: 권력에 취한 걸까요?
1: 권력. 근데 이제 영화 중간중간 보면 이제 또 진태가 공을 세우면서 또 특진도 받고 또 많은 부대원들의 행가래도 해주고
0: 네.
1: 정말 많이 따르면서 단숨에 영웅이 되잖아요.
0: 그렇죠.
1: 제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했을 때 저였어도 좀 변했을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원래 영화 초반에 구두 닦기로 나와요.
1: 맞아요.
0: 동생을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정말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형으로 나오는데 누군가에게 그렇게 온몸으로 주인공이 되는 경험을 한다면 좀 저 같아도 바뀔 수 있을 것 같다. 전쟁이 사람을 바꿀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결국 그 원하는 무궁훈장 받게 되나요?
1: 네, 받게 됩니다. 꿈에 그리던 훈장을 받고 동생도 전역을 할 수 있는 기회에 봉착하지만 그 사이에 이제 형제 간의 갈등은 워낙 깊어진 상태였죠.
0: 네.
1: 또 그 무궁훈장을 받는 과정에서 또 여러 사건 사고도 많이 발생을 하고요. 또 진태가 또 아무래도 전쟁 속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0: 네.
1: 폭력적인 그런 모습도 많이 보이면서
0: 맞아요.
1: 동생은 형한테 정말 많은 실망을 하게 된 상태였습니다.
0: 네.
1: 하지만 이렇게 둘이 실랑이를 하던 때 북한군도 중공군의 합세로 다시 전선이 밀리기 시작하면서 영화는 또다시 위기 속으로 끌려들어가게 되죠. 정말 영화 마지막까지 많은 반전과 슬픈 장면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니까요. 영화 안 보신 분들은 이 이후의 이야기는 정말 영화를 꼭 보시는 게 정말 즐겁게 영화를 관람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0: 네, 저는 이 영화 보면서 그 영화 구조를 참 잘 짰다는 생각을 했어요.
1: 네.
0: 영화 초미와 후미에서 보면은 마치 책을 펼치는 것처럼 현대에서 과거로 쏙 들어갑니다.
1: 맞아요, 맞아요.
0: 그리고 그 과거 안에서도 디오가 얘기해 준 것처럼 그 중공군과 미군에 밀고 당기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쫀쫀하게 이야기 구성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만큼 인상 깊었던 장면도 많았을 것 같은데 디오는 혹시 가장 기억나는 장면이 있나요?
1: 저는 한 장면을 꼽자면
0: 네.
1: 북한군이 이제 처음에 남한군한테 처음으로 밀리기 시작하면서 퇴각을 할 때 근처 마을에 도착을 할 때마다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0: 네.
1: 쑥대밭으로 만들면서 퇴각을 합니다.
0: 네.
1: 이제 남한군 입장에서는 추격을 하면서 그 마을에 도착했을 때 쑥대밭이 된 그 마을을 보면서 북한군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하게 되죠.
0: 네.
1: 그래서 그 이후로는 사로잡은 북한군들을 무차별적으로
0: 네.
1: 사살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0: 맞아요.
1: 저는 이 장면을 볼 때 그 상황이 정말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0: 그래야만 했을까.
1: 네, 물론 먼저 잔혹한 공격을 한 건 북한이지만 북한에 이어서 우리도 그렇게 북한군을 무자비하게 사살하는 장면이 나오니까 선악에 대한 구별이 조금 헷갈린다고 해야 될까요? 상대가 잔혹하다고 해서 나까지 잔혹해질 필요가 있을까 하는 고민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0: 네, 어쩌면 종교적인 고민인 것 같기도 해요. 우리 신앙에서도 용서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1: 네.
0: 하지만 일상 속에서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1: 그렇죠.
0: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는 더 그럴 것 같은데 그럴수록 그 전쟁은 애초에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 전쟁법이 왜 필요한지도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자, 그러면 디오가 이제 취사병의 출신이니까 취사병 출신이니까 그 관점에서 네. 보는 영화는 어땠나요?
1: 일단 영화 속에서 가장 위기를 겪는 시기, 가장 그 군인들이 힘들어하는 시기를 살펴봤을 때 보급이 끊겼을 때, 식량이 고갈됐을 때,
0: 네.
1: 그때부터는 이제 그냥 아예 모든 의지를 잃고 아, 될 대로 되라
0: 맞아요.
1: 이런 식으로 자포하게 되는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0: 네.
1: 게다가 이제 식량도 많이 없어가지고 뭐 감자 이런 것만 와도 사람들이
0: 네.
1: 몰려들면서
0: 맞아요.
1: 거의 진짜 아수라장이 될 정도로 내 거 하면서 이렇게 받아가는 장면을 보면서
0: 네.
1: 식량이 정말 중요하구나.
0: 그렇네요. 보급.
1: 네. 취사병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또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0: 네.
1: 요리할 시간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도
0: 없죠.
1: 들고 네. 정말. 그리고 또 재료가 진짜 감자 이런 것밖에 없더라고요.
0: 네.
1: 저는 그 주방에서 일할 때 많은 조미료와 또 많은 재료와
0: 그쵸?
1: 정말 그런 그 네. 좋은 풍족한 환경에서 요리를 했는데 만약에 감자만 있다고 할 때 또 사람들도 맨날 감자만 먹다 하면은 이게 사기 충전에 도움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0: 네.
1: 그래서 취사병이라고 하면은 그 하나의 재료를 갖고도 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능력이 된다면 정말 엘리트 취사병이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취사병의 입장으로 보니 정말 그 상대편과의 투쟁하는 그 장면도 장면이지만 보급의 중요성을 또 보였겠군요.
1: 네.
0: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영화를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이유 들어볼까요?
1: 우리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가장 참혹한 전쟁이자 역사가 또 6.25 전쟁이죠.
0: 그렇죠.
1: 이 6.25 전쟁의 이야기를 보면서 선배 군인분들의 노고를 정말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1: 6월은 또 호국보훈의 달이었던 만큼 관련 영화 보시면서 또 선배 군인분들께 감사함을 느끼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영화 이 시기에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0: 네. 의미 있는 영화였습니다. 그럼 오늘 태극기 휘날리며의 또 하나의 빼놓을 수 없는 OST일 것 같아요. 에필로그라는 제목의 이 곡도 아마 들으면 하실 텐데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디오와는 인사 나눠볼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디오였습니다.

0: 오늘 끝곡 김진호의 가족사진 보내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군종의 시간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신나라였습니다.
1: Good. 살아온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신부님 강론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2: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4번, 주의 성심 홀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말 기도회 오솔길 예수의 이원준 베드로 신부입니다. 주님, 그들은 당신 얼굴 그 빛속을 건나이다. 그들은 날마다 당신 이름으로 기뻐하고 당신 정의로 힘차게 일어서나이다. 오늘 화답송으로 바친 시편 말씀처럼 날마다 주님의 빛속을 걷는 기쁨으로 지내고 계신가요? 내가 알고 있는 나라는 그 자아를 버리는 것이 불교에서도 가장 큰 깨달음이라고 하던데요. 가톨릭 신앙을 믿는 우리 역시 나라는 그 좁은 테두리에서 벗어난다면 하느님의 빛과 사랑으로 또 기쁨이 커지고 충만해지지 않을까요? 오늘 오솔길 산책은 나에게서 하느님을 향해 마음을 돌리는 산책길이면 좋겠습니다.

0: 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3: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3: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3: 키움 증권.
2: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오늘 첫 번째 노래 선물로 이경수가 부르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들었습니다. 지금 간절하게 기도가 필요하신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또 혼자라고 여겨질 때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주일 오후 4시 주말 기도의 오솔길은 여러분의 어려운 일, 바라는 일, 감사하고 기쁜 일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53 열려 있고요. 스마트폰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빵에서 실시간 청취와 기도 신청, 또 듣고 싶은 노래 신청도 가능합니다. 밤 11시 재방송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네, 오늘은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을 하루 앞두고 우리 교황님을 위해 기도하는 교황주일입니다. 얼마 전 우리 대통령이 레오 14세 교황님을 예방하고 또 귀한 선물도 나눠주시고 또 우리 한반도 평화 정착과 다가오는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을 약속하셨다고 하죠. 또 내년 서울 세계 청년대회에 레오 14세 교황님의 방한을 정중히 초청했다고 합니다. 교황님의 방한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는데요. 그래서 신자분들이 직접 교황님을 만날 수 있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우리 그때까지 교황님을 위한 기도 서로 약속해 줄 수 있겠죠? 우리 교황님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 가지면서 노래 함께 하나 듣고 또 가겠습니다. 켈틱 우먼이 부르는 더 프레이어.

어느새 예수 성심성월 6월도 끝자락이네요.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 어디서 어떻게 만나오고 계시는지도 궁금한데요. 보내오신 사연 속에서 그 예수님의 사랑 또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미정님, 신부님 몸과 마음의 건강이 조화롭지 못해 조급함이 앞서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 안에서 저를 돌보시는 주님을 느끼며 그간에 멈춰진 새벽미사로 제 자신을 돌보고 바라보며 주님 안에 머물겠습니다. 네, 주미정님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오솔길 산책 동행해 주셨네요. 너무나 반갑고 환영합니다. 그 안 보였던 시간 동안 이 몸과 마음의 건강, 이 균형을 찾기 위해 많이 애쓰고 계셨나 보네요. 그래 이게 참 쉽지 않은 이 작업인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의 작업, 몸과 마음의 균형, 또 그 평정심을 지킨다는 것이 예, 꾸준한 성실한 말 그대로 수련 없이는 이게 갖춰지기가 힘든 열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간 멈춰진 새벽미사 다시 또 이렇게 재개하셨다고 하는데 좋네요. 또 이렇게 아침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거 정말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좀 이렇게 아침형 인간이거든요. 아침 일찍 뭔가 이렇게 좀 하는 걸 되게 좀 좋아하는데 이 모두가 잠든 새벽 아직 이렇게 뭔가 하루가 이제 막 시작하게 되는 그 동틀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일어나서 뭔가 하루를 준비하고 또 시작하는 그 시간이 참 우리의 그 균형을 맞춰주는데 아주 중요한 삶의 규칙, 루틴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우리 주미정님, 그 다시 이렇게 다짐하고 결심한 자신과의 약속을 또 잘 또 실천해 나가 보시길 응원합니다. 또 잘 안 되시면 또 이렇게 사연 남겨주시면서 조언과 또 기도를 받으시면 더 좋겠죠. 네, 감사드리고요. 임유리님, 오늘은 집에서 청소하고 방 정리하면서 집콕했네요. 고양이 두 마리 목욕 오랜만에 시키고 지금 이 시간에 커피 마시면 잠이 안 올 것 같아서 얼음 가득 미숫가루 마시면서 쉬어갑니다. 고소하니 맛나네요. 예전에는 이 맛을 몰랐네요. 얼음 동동 미숫가루. 네, 아, 이 또 더운 여름에 기억이 나요. 이 어렸을 때 더운 여름 이 엄마가 타주시던 얼음 동동 미숫가루. 아, 그 하나를 쫙 들이켜 마시면 정말 이 그 더위가 싹 가시고 또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생겼던 그 기억이 생생하네요. 그래요. 우리가 좀 이렇게 뭔가 내 마음을 이렇게 리프레시 해줄 수 있는 무언가 기억 혹은 이렇게 소소한 행위들을 갖고 있다라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얼음 동동 미숫가루든 또 작은 산책이든 또 누군가의 목소리든 또 어떤 사진이든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아, 또 그것을 그 어려움을 넘어서게 해주는 작은 위로 또 격려 하나씩 꼭 마음속에 품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유리님, 네, 동행 감사드리고요. 김유리님, 노래가 너무 감명 깊어 눈물이 나네요. 아이고, 네, 어떤 노래가 이렇게 가슴 깊게 파고들었을까요? 그럴 때가 있죠. 이 평소에는 이렇게 스쳐 지나갔던 노래 가사 혹은 음률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속 깊게 파고들어 오는 순간? 저도 좀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이렇게 갑자기 사무실에 있다 보면 문득 어떤 노래가 이렇게 떠오르고 가사가 이렇게 확 기억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이
유튜브나 이런 데서 그 음악을 찾아 듣곤 하는데, 그러면서 한동안 그 노래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듣게 되는데요. 뭔가 그 노래 가사에서 이 많은 울림과 위로를 받았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하고 또 지금 나에게 주어져야 하는 그런 시간 혹은 위로의 말 한마디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노래 이렇게 들으시면서 계속 나에게 필요한 위로를 건네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서 노래 선물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또 이 노래의 음률이 또 이 노래의 가사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엔시아가 부릅니다. 너의 하루는 어때?

0: 주일 기도의 오솔길에선 고요한 마음으로 영적 묵상에 잠겨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르틴 파도바니의 상처 입은 감정의 치유 함께 읽고 성찰하고 있는데요. 오늘 영적 독서는 제11장 자아사랑에 관한 마지막 편입니다. 오늘 내용에서 저자는 자아사랑이란 감정적이거나 낭만적이지만은 않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태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아사랑이 맺는 열매는 내적 평화와 만족감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오늘도 마음을 열고 그 내용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1: 참된 자아사랑의 또 하나의 특징은 합리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아사랑은 기분이나 충동 혹은 강박적으로 행하지 않으며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참된 이유에 따른 행동에 바탕을 둡니다. 그녀를 사랑하는 한, 남성은 자신의 방식대로 지배하지 않으며 매우 감성적이고 예민하게 그녀의 내면과 접촉합니다. 합리적인 사람에게 있어서 자아사랑은 왜곡된 죄책감이나 부정직한 합리화나 핑계로 조종되지 않습니다. 참된 자아사랑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지성을 활용해서 자신의 삶과 결정에 도움이 될 지식이나 정보를 찾습니다. 참된 자아사랑의 또 다른 지속적인 특징은 심오한 평화와 만족감입니다. 참된 자아사랑을 가진 사람은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올바른 것을 해왔고 나쁜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결정을 내렸으며 이제는 동료의 압력 하에서도 초연해질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알고서 행동합니다. 그는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을 갖고 신념에 찬 행동을 합니다. 그는 또한 심오한 평화와 만족감을 갖고 행동하며 생활하는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참된 자아사랑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도덕적인 사람의 특징과 일치합니다. 도덕감이 결여된 사람은 참된 사랑이 결여된 사람입니다. 도덕감이 결여된 사람일수록 자아 존중이 결여돼 있기에 더욱 자아 파괴적인 행동을 합니다. 평화와 자아 만족은 그 사람이 지닌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반영합니다. 개개인의 가치는 그 안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자신을 사랑한다면 나의 가치는 내 안에 있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이나 나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성공이나 값진 소유물은 나를 기쁘게 할 수도 있고 나에게 확신을 갖게 해줄는지는 모르지만 나의 기본적인 가치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최고의 행위는 하느님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것과 내 자신도 역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에서 저자는 자아사랑은 충동적이고 강박적이지 않고 매우 합리적 결정과 행동에 바탕을 둔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사유하고 그 바탕 위에서 선택과 결정을 하기에 왜곡된 죄책감이나 부정적인 감정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생각하는 힘과 마음의 힘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 힘, 마음의 힘을 기를 수 있을까요? 저자는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충분히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숙고해보는 지성의 차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 영혼의 능력 중 지성적 차원은 글을 읽을 때 발휘되고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요즘 우리 문화가 글보다는 이미지나 영상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서 글을 읽고 사색하는 시간을 점차 잃어버려 가게 됩니다. 글을 읽기보다는 영상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다 보니 그만큼 생각하는 힘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 영상은 더욱 자극적인 면을 증가시키면서 우리의 지성적 차원을 점점 마비시켜 갈 뿐입니다. 이러한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주 책을 펴서 글을 읽고 사색하는 시간을 늘려가야 하겠습니다. 자아사랑은 바로 생각하는 데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또 다른 건강한 자아사랑의 열매는 바로 내적 평화와 만족감입니다. 자아사랑 위에 살아가는 사람은 타인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믿음과 신념에 찬 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기준과 평가에 두게 되면 삶은 불안정해지고 마음은 늘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외부에서 설정하는 기준과 평가는 늘 달라지고 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외부에서 나를 바라보는 기준은 늘 상대적이며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한 채 나의 진정한 가치를 상대방의 평가에 맡겨놓고 그 기준에 맞춰 나가기보다는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소중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한 확고한 의식은 내적 평화와 만족감의 토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시 침묵 중에 머무르시면서 자신을 인정하고 돌보는 일을 우선순위로 두며 사유하고 사색하며 그러면서 내적 평화를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주말 기도의 오솔길에선 여러분의 힘든 일, 고마운 일, 두려운 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이 보내오신 일상의 풍경 또 기도 지향 함께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강금성님, 대인사고를 내서 벌써 6주가 되었는데요. 이 피해자 아드님 마음을 합의로 돌려주시길 청합니다. 왕초보 운전에 서서히 후진하다 사고가 났는데요. 경찰 119에 신고를 하고 정성을 다했는데 제가 여전히 범죄자가 된 것 같은 상황입니다. 아이고, 네, 강금성님, 이렇게 운전하시다가 사고를 좀 내셨네요. 그래도 이게 천천히 후진하다 아마 이렇게 뒤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좀 인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좀 부딪히는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이 본인이 해야 할 뭐 책임들 또 그런 것을 이렇게 충실히 또 이렇게 응답하고 또 거기에 또 대응하고 다 해주었는데 이 피해자분들 이 마음이 그래도 그 놀람과 그 충격 때문일까요? 합의가 아닌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뭔가 이렇게 좀 처리하려고 하시는 건가? 그러다 보니 또 마음속에 계속 죄책감으로 우리 강금성님 마음이 이렇게 좀 많이 좀 짓눌려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평소 겪어보지 못한 일이기에 아마도 우리 강금성님도 좀 많이 놀라셨을 것 같고요. 또 누군가에게 이렇게 좀 피해를 줬다는 것에 이 큰 죄책감으로 좀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계시지 않나. 그래도 이 좀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 과실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 마음과 태도, 그런 것이 충분히 좀 전달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좀 가져봅니다. 충분히 자신의 실수와 또 잘못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또 뭐 보상, 피해 보상을 또 기꺼이 또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분명히 이분들 마음도 조금은 합의 쪽으로 좀 돌아서시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쪼록 좀 이 일이 좀 잘 해결이 돼서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네, 강성님 너무 이렇게 좀 위축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바 최선을 다하신다면 또 잘 마무리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나아가시기를 응원해드립니다. 5171님, 신부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요즘 몸이 안 좋아요. 정신재활시설을 다니는데 요즘 충실히 못 다니고 있습니다. 어젠 비가 와서 그런지 사람들이 다 원수 같고 친구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는 것 같았는데 오늘은 마음이 좀 괜찮습니다. 몸이 더 아파지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내일 월요일은 다시 정신재활시설에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네, 5171님, 이렇게 마음이 계속 좋았다가 안 좋아졌다가 그래도 자신이 좀 그러한 이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또 이렇게 재활시설 나가면서 계속 이렇게 치유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 거기에서 그래 조금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내가 나아질 수 있다, 또 나아지고 싶다라는 그 마음 속의 갈망이 가장 중요한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이 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마음 하나 놓지 않고 계속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질 수 있다. 또 나는 나아지고 싶다. 그래서 건강하게 정말 많은 사람들과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계속 그려나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5171님 건강해질 수 있는 그 마음, 그 희망 놓지 않기를 바라면서 우리 모든 기도의 오솔길 동지님들 함께 두 손 모으고 마음 모아서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필요한 은총 함께 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5171님의 마음을 당신 손에 맡겨드립니다. 비가 내리는 하루 동안 사람들이 모두 원수처럼 느껴지고 세상에 내 편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으니 그 작은 평화에 감사드립니다. 병이 깊어지지 않도록 5171님의 몸을 지켜주시고 불안이 마음을 삼키지 않도록 평화를 주소서. 정신재활시설에서 함께하는 회원들을 사랑하는 마음,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 내일은 꼭 다시 나가고 싶다는 소망을 살펴주소서.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좀 더 가벼운 몸과 좀 더 밝은 마음을 허락해 주소서.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비 오는 날에도 외로운 날에도 친구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에도 주님께서는 늘 곁에 계심을 믿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에드윈 킴이 부르는 주님은 나의 등불 함께 들으셨습니다. 오늘 오솔길 산책도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었네요. 저는 마지막 노래 선물로 다비치가 부르는 너의 편이 되어줄게 남겨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도 기쁘게 지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가오는 토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지현 야고보, 작가 김영순 베로니카, 저는 이연준 베드로 신부였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0: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한 달 동안 한 권의 책을 함께 읽으며 기후위기 시대의 해법을 찾는 프로그램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슬혜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요. 황준서 씨가 쓴 지금 당장 정의 실현. 생태정의의 관점에서 에코사이드 저항운동의 의미와 역사를 짚어보고 에코사이드의 책임을 누구에게 어떻게 물을 것인지 논의하는 책입니다. 읽으면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여러분께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읽어볼 부분은 지금 당장 정의 실현 27쪽부터 29쪽입니다. 이 책에서는 정의를 철학자들이 답을 내린 특정한 상태가 아니라 모두가 같은 건 같게, 다른 건 다르게, 정당한 대우를 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발현하는 민주적인 집합행동에 담긴 원칙으로 이해한다. 즉, 정의란 사회란 이래야 한다는 고정불변의 질서가 아니라 그 시대에 주어진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모순과 장벽을 깨뜨리고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회를 이렇게 바꾸자라는 억압받는 집단이 가진 열망의 표출로 본다. 이 세상에서 불평등한 질서를 통해 많은 것을 소유한 집단은 정의로운 질서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1960년대 미국 민권운동을 이끌었던 마틴 루서킹 목사는 투쟁의 언어로서 정의를 적확하게 요약하고 있다. 도시 근교에 넘치는 부와 안락으로부터 빈곤과 절망으로 가득 찬 도시 내부를 분리하고 있는 이 비극적인 장벽을 정의의 세력이 가진 무기로 무너뜨릴 때까지 안주하지 맙시다. 환경 파괴에 정의를 묻는 이유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 우리 사회가 자연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에 대한 도덕적 원칙에 대해 질문한다. 둘째, 환경 파괴의 악순환을 초래하는 사회체제 속에서 차별과 폭력을 겪고 있는 집단의 민주적인 투쟁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셋째, 환경 파괴를 조직적으로 초래하는 개인과 집단의 책임을 묻고 오늘날 환경보호제도의 기원 및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기준을 제공한다. 공동의 집 지구, 오늘은 황준서 작가님의 지금 당장 정의 실현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들을 부분은 책 209쪽부터 210쪽입니다. 아직 소수이지만 좀 더 생태적, 탈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에코사이드 처벌법을 도입하려는 나라들도 있다. 에콰도르와 칠레, 브라질이 대표 주자이다. 에콰도르는 2008년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자연의 권리를 인정했다. 국민 다수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생명이 재창조되고 존재하는 곳인 자연 또는 파차마마는 존재와 생명의 순환과 구조, 기능 및 진화 과정을 유지하고 재생을 존중받을 불가결한 권리를 가진다고 결정한 것이다. 에콰도르에서는 자연의 권리가 단지 선언에 그치지 않고 법적 소송이나 환경 의사결정에서 실체적 권리로 인정받고 있다. 헌법 개정을 통해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려는 칠레도 비슷한 법을 가지고 있다. 에코사이드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칠레 형법은 자연에 반하는 범죄를 기업 및 경제 범죄로 규정하면서 처벌 조항뿐만 아니라 자연 생태계의 파괴 방지를 위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의무를 강제하고 있다. 지구의 허파 아마존의 대부분이 자국 내 경계에 있는 브라질은 2023년 11월에부터 국회에서 에코사이드 처벌법 제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법률의 내용은 다른 나라와 비슷하지만 기존 신고 허가 중심 환경법이 환경보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을 반성하면서 열대 초원지대인 세하두와 아마존 지역에서 여러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채굴 산업과 농업을 규제하고 선주민의 삶과 권리보호 맥락에서 에코사이드를 처벌하려는 특징이 있다. 책 지금 당장 정의 실현에서 마지막으로 함께 들을 부분은 247쪽부터 248쪽까지입니다. 국제사회 차원에서 에코사이드 처벌법 도입 논의가 활발해진 만큼 지금까지 방관자 입장에 가까웠던 한국 정부도 한국형 에코사이드 근절과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책무를 다해야 한다. 필자는 한국 정부가 다음과 같은 에코사이드 행위들을 우선 금지 및 중단하고 국제형사재판소 회원국으로서 에코사이드 처벌을 위한 로마 규정 개정에 찬성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에코사이드를 평화와 안보에 반하는 범죄로서 근절하기 위해 생태적 관점에서 평화와 안보를 재정의하는 토론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을 제안한다. 1. 전쟁 목적 달성을 위해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와 동식물 학살, 학대, 동원. 2. 무기 생산, 군사 훈련, 군사기지 건설 및 확장 등 전쟁 준비를 위해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자연 생태계 붕괴를 초래하는 행위. 3. 통일성을 띤 사회 집단 또는 생물 군집의 정신적 물질적 존속을 불가능하게 할 위험이 있는 계획적으로 시행된 국내외 개발 사업. 4. 특정 집단의 경제적 목적 실현을 이유로 비인도적인 대규모 동식물 살상을 실행, 촉진 또는 보조하는 행위. 5.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으며 예방할 수 있었던 환경 재난 또는 사고.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다음 주에도 함께합니다.
1: CPBC FM
2: 드론 부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 교육장 드론 일종 자격증 무료 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 교육으로 미래 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1: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주님의 품에 맡겨드리며 기도 안에서 부활의 희망을 간직합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영천성당은 그리움이 머무는 자리로 영천성당 묘원 안에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천성당은 미사 중에 세상을 떠난 이들이 주님의 평화 안에 머물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천성당 사무실 054-338-338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3: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4: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3: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 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4: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5: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6: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7: 기쁜 소식 밝은 세상
8: 가톨릭 평화방송
6: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길을 걷다가 넘어질 뻔해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원인은 작은 돌부리일 때가 있습니다. 늘 다니던 길이라 방심하고 걷다가 툭 튀어나온 돌멩이에 발이 걸린 것이죠. 삶이 휘청이던 때를 떠올려봐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더 높은 이상이나 위대한 진리보다는 일상적인 사건이 우리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순간 덕분에 별 고민 없이 걷던 길을 잠시 돌아보게 됩니다. 휘청인다는 건 문득 스스로를 돌보게 하는 멈춤이기도 하니까요.

예, 최대한 신비의 음악 소재 오늘 첫 곡으로 U2의 City of Blinding Lights 들으셨습니다. 최대한 신비의 음악 소재의 음악 신청이나 사연으로 함께하고자 하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CPBC 라디오 불방에서 방송 토크로 사연 신청곡 남기실 수 있겠고요. 아니면 휴대전화 보내는 사람 번호에 샵 1053을 입력하시고 내용을 입력하셔서 100원 요금이 부과되는 문자 보내실 수도 있겠습니다. 최대한 신비 음악 소재 1부는 스튜디움 레전디 책을 함께 살펴보는 코너로 진행되는데요. 이번 주에도 역시 아르만드 푸치가 지은 안토니 가우디 3과 1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곡 하나 들으시죠. 최백호입니다. 부산에 가면.

스튜디움 레젠디. 예, 중세 그 수도원 학파에서는 책을 읽는다는 것을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하나의 도야의 과정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종교적이든 윤리적이든 혹은 지적이든. 그래서 뭐 단순히 책의 내용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경할 만한 텍스트에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변형시켜가는 그런 과정을 독서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책들을 함께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예, 요즘 안토니오 가우디의 라사그라다 파밀리아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마침 때 맞춰서 안토니 가우디의 15개도 깊이 참여하고 있고, 아마도 이 가우디에 관해서는 건축학적으로나 혹은 신학적으로나 뭐 가장 그 뛰어난 전문가 중에 한 명이라고 꼽을 수 있는 아르만드 푸치 신부가 지은 안토니 가우디 3과 1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사그라스 파밀리아가 이렇게 그 어떻게 건축되게 되었는지, 어떻게 기획되게 되었는지 여러 뒷이야기들과 함께 이제 가우디의 그 신학적인 전망들 같은 것들도 풍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책인데요. 이번 달에 함께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곡을 좀 듣고 책의 내용을 또 살펴보도록 하죠. 내일이 베드로 바오로 대축일이어서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에 관한 짧은 곡들을 먼저 듣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짧은 모테트지만 그레고리오 성가의 아주 유명한 3법에서 가져온 아주 아름다운 곡이죠. 그 프랑스 현대 작곡가지만 이제 그레고리오 성가를 뭐 현대에 어떻게 보면은 새롭게 인용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래서 우리 굉장히 친숙한 그런 작곡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리스 듀르플레, 오르간 작곡가로도 아주 유명합니다만 아름다운 모테트들 많이 졌습니다. 그 중에서 투에스 베트루스, 너는 베드로이다. 르 마드리갈 드 파리 연주로 들으시겠고요. 그리고 펠릭스 멘데스존의 유명한 오라토리오를 꼽는다. 아무래도 엘리아가 있습니다만 또 엘리아의 버금가는 걸작으로 파울로스, 바오로가 있죠. 그중에 마지막 곡 니히드 아보 임 알라인 존던 알렌, 그 혼자만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데리오 베르니우스가 지휘하는 컴머코어 슈투트가르트의 연주입니다.

예, 내일 베드로 바오로 대축기를 맡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바오로에 관한 곡 들어봤습니다. 모리스 드리플레, 그리고리오 성가에 따른 모테트 투에스 페트로스, 너는 베드로이다. 피에르 칼메레가 지휘하는 르 마드리갈드 파리의 노래로 들어보셨고요. 그리고 펠릭스 멘델스온 바르톨디의 오라토리오 파울로스, 바오로 중에서 마지막 곡 니히트 아버 임 알라인 존던 알렌, 프리데리더 베르니우스가 지휘하는 칸모코와 슈투트가르트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아르만드 푸치 신부는 이제 안토니 가우디가 라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건축하는 그 시기를 뭐 많은 학자들의 그러한 그 견해와도 뭐 동일하다고 하겠는데요. 네 개의 시기로 나눠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기가 바로 라사그라다 파밀리아를 막 시작하던 1883년부터 시기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우디 어떻게 보면은 창의적인 시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관철되던 시기, 그래서 1898년에서 1911년까지 시기를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까지 우리가 여기 나온 내용도 좀 살펴봤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이어서 마지막으로는 신비주의 길에서 마지막에 말년의 모습.

모델에서 1911년부터 1926년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사그라다 파밀리아의 그 어떻게 보면 가우디가 이 라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프로젝트와 가우디가 거의 그 사람들이 동일시하던 그러한 시기 바로 세 번째 건축 시기부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때 되면 이 라사그라다 파밀리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또 생기기도 하고 또 사회적으로 어려움들이 오면서 이 프로젝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지 이런 고민들도 조금씩 생기던 시기이죠. 그리고 이제 가우디가 이 라사그라다 파밀리아와 관련해서 자신의 보수를 포기하는 그리고 말하자면은 단순히 어떤 그 건축 프로젝트를 그 위임받아서 그거를 수행한 입장이 아니라 자신의 온 그 실존을 다 여기에 헌신하는 그러한 어떤 시기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 책에서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세 번째 건축 시기에 이제 그 뒷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요. 이런 내용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900년에서 1905년 사이에도 탄생의 파사드 공사는 계속되었다. 1900년이 되자 양쪽 종탑이 높이 30m에 이르렀다. 한편 이 파사드의 중앙, 주랑, 현관은 아키볼트의 모형에 따라 조각되고 탑에는 모서리마다 조그만 발코니들이 만들어졌다. 측면에는 예수와 마리아 그리고 요셉의 모노그램이 새겨진 높이까지 완성되었고 중앙 석조의 아키볼트도 마무리되었다. 기부금이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지는 못했지만 공사는 멈추지 않았다. 이에 내 종탑은 6m가 더 높아졌고 20개의 인물이 새겨진 중앙 창문이 완성되었다. 내 사도의 의자 기단과 받침대 그리고 장식형 차양이 제작되는데 이 내 사도 즉 시몬과 유다와 바르나바 그리고 마티아는 내 기둥의 이름이 되었다. 그 무렵 예수 마리아 요셉의 이름은 이미 종탑에 새겨져 있었다. 1904년이 되었을 때 탄생의 파사드는 이미 높이 35m에 달했다. 중앙 하단 창문과 맞닿은 곳에 노래하는 아기 천사 9명과 악기 연주하는 천사 6명의 석고 모형이 설치되었고 그 위로는 향로를 든 2명의 천사가 배치되는데 그들의 임무는 중앙 첨탑 상부에 놓인 예수의 모노그램에 향을 피우는 것이다. 이 조각상들은 재정사정 때문에 1907년에 이르러서야 완성되었다. 예, 그리고 또 여러 그 명사들이 이제 그 이 건축 현장을 방문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말하자면 이미 그 시대에, 그 시기쯤에는 예, 라사그라다 파밀리아의 건축 프로젝트가 많은 사람의 관심사가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아무튼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아무튼 건축 공사의 재정 현황이 계속 좀 여러 가지 난항을 겪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라사그라다 파밀리아의 이 재정적인 문제는 시작하면서부터 끝까지 뭐 어떻게 보면 최근까지도 그 늘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과제였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우디라는 사람의 정말 사심을 버린 헌신이 아니었다면 이 프로젝트가 이미 그 당대에 가우디 당대에 그 좌초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곡 하나 듣고 또 가우디가 어떻게 또 이 프로젝트에 자기 자신을 헌신했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예, 아니의 은혜 새 앨범 중에서 한 곡 듣겠습니다. 디나이.

예, 안예은의 새 앨범 중에서 디나이 들으셨습니다. 안토니오 가우디가 이 라사그라드 파밀리아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을 때 뭐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또 혹은 가우디에 대해서 이제 질시 내지는 또 혹은 모리에를 가졌겠죠. 근데 이제 가우디라는 사람이 가진 천재성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이 라사그라다 파밀리아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사사로운 욕심이 아니라 그야말로 종교심과 그리고 건축가로서의 그런 양심 그리고 어떤 예술가로서의 그 재능을 다 헌신하고 있다라는 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준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당시 이제 가우디에게 탐복했던 시인 마라갈이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글이 마라갈의 글을 통해 사람들이 가우디를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롭게 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1905년에 기고한 글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저기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에서는 놀랍고 경이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미 기적과도 같은 그 돌들의 보호 아래 새로운 세계, 즉 평화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세계는 우리의 도시를 바꿀 것이며 마을, 바다, 산도 끝없는 사랑의 열망으로 바꿀 것이다. 이 세계에는 보잘것없는 이들, 즉 노인과 아이들, 그리고 벽돌공과 석공들과 같은 노동자들이 함께 살아간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온 도시를 포용하려는 듯 보이는 열린 대성당과 같으며 그 성당으로 다가가는 사람들은 자연스레 끌리게 된다. 그것은 그 포옹의 따스한 기운을 느끼기 때문이다. 한편 가우디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줄 금빛 수염을 기른 사람이며 사색적이고 겸손한 눈빛을 지닌 사람으로 사물의 본질에서 풍기는 향내로 말하는 인물로 소개되고 있다라고 이 마라갈의 글을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가우디가 이제 점점 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에 깊이 관여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1905년부터 1906년 사이에 성당 공사 아주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겪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가우디는 처음으로 공사 책임 건축가로서 급여를 포기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했다는 거죠. 그 이하 내용들이 다음과 같습니다. 1906년 8월 구엘 공원으로 이사한 것과 같은 해 10월 아버지의 죽음은 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시기에 그는 세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금역으로 나아가는 길을 더욱 분명히 걷게 되며 이는 공사감독 건축가로서의 보수를 포기하는 결정으로 구체화된다. 예, 그 1936년에 성당의 문서고가 파괴가 돼서 이 자료를 다 확인할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1906년부터 가우디가 그러니까 1926년 자기가 이제 타계했으니까 그때까지는 보수를 받지 않았다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그 중론입니다. 예, 또 더운 날씨가 다가오니까 또 이 노래가 또 생각이 나네요. 오랜만에 들어보겠습니다. 토토의 아프리카입니다.

예, 토토의 아프리카 들어보셨습니다. 예, 가우디가 보수를 받지 않으려고 한건 사실은 가우디가 젊었을 때부터 이제 그런 건 아니었고요. 오히려 젊었을 때 가우디는 자신의 예술적인 그런 재능, 일종의 예술가로서의 자존심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자신의 보수를 이렇게 그 미루는 그러한 건축주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따지는 이제 그러한 유형이었는데, 근데 이 라사그라다 파밀리아에 관련해서는 특히 1906년 즈음에서는 사실은 거의 그러한 개인적인 그러한 그 욕심들을 다 내려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우디는 금전 문제에 있어서는 이전처럼 완고하지 않으며 특히 생애 말년에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위해 오히려 구걸에 스스로 나설 정도로 속세에 대한 애착을 완전히 극복한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우디라는 인물이 이제 시복 준비를 할 정도로 그 건축가만이 아니라 지금 성덕을 갖춘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가우디의 그러한 어떤 영적인 그 회심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와 함께 어떻게 보면 조금씩 조금씩 그 내면 안에 일어났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 또 오래간만에 세기 말의 정서를 정말 잘 표현했던 그러한 그 그룹으로 유명했던 두팀 들어보려고 합니다. 매시브 어택의 티어드롭 그리고 포티셋의 로즈 두곡 이어서 들으시죠.

예, 세기말 하면 떠올랐던 그런 그룹들인데요. 뭐 여전히 들어봐도 뛰어난 음악이었던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매시브 어택의 티어드롭 그리고 포티셋의 로즈 들으셨습니다. 예, 다음 주에도 안토니오 가우디의 3과 1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은 시간 동안에는 이제 프랑스의 후기 르네상스 음악을 대표하는 그 작곡가인데요. 클로드 르존은 1530년에 태어나서 1600년에 타계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클로드 르존의 그 업적은 아주 우아한 세속가곡 뭐 요즘 말하면 이제 샹송의 일종의 시원이라고 할겠죠. 그리고 또 굉장히 독특한 또 시편창을 작곡을 했는데, 아무튼 프랑스 바로크 음악의 그 독특한 그 우아함들을 이미 예고했던 르네상스 후기 아주 뛰어난 음악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클로드 르존의 그 음악 중에서 그 여러 그 노래들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노래들 그 사이에 그 시기에 또 활동했던 그 작곡가들의 그 기악곡들도 함께 이렇게 그 차례로 연주하는 그러한 구성인데요. 바로 에어 에드 솜므 그 클로드 앙세르메 소프라노와 파올로 케르키의 루트 연주로 된 이중주로 된 아주 아름다운 음반입니다. 여기서 몇곡 들어보면서 일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앵 벨 비앙 그리고 요아킴 판덴 호프의 판타지아 퀸타 그리고 베어토이 시니어 두스 그리고 엠마뉘엘 아드레센의 플렐루디움 노니 토니 그리고 오크 부세 아몽그레 다음에 요아킴 판덴 호브의 꾸랑트 다음에 듀셋의 듀셋 드 스크루핀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예, 클로딘 앙세르메 소프라노 그리고 파울로 케르키의 루트 연주입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신부님 방금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0: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3: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2: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3: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2: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4: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2: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5번 사랑의 성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책과 음악이 있는 쉼터, 최대환 신부의 음악 서재입니다.
1: 예, 음악 서재 2부입니다. 2부 첫 곡 들으시죠? 주창권입니다. 빗소리.

0: 예, 2부 첫 곡으로 주창권의 빗소리 들으셨습니다. 예, 오늘은 또 매달 마지막 주에 그 저희가 초대석으로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라는 제목으로 매주 다양한 초대 손님들 모시고 있는데 오늘 정말 좀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신 조미나 신학자를 모셨는데요. 이번에 굉장히 아름다운 책을 내셨어요. 침묵하는 신과 침묵당하는 사람들. 굉장히 의미심장한 제목인데 굉장히 그 신학적으로도 깊기도 하지만 또 저도 이렇게 그 읽어보면서 참 아름다운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한번 모시고 싶은 생각에 오늘 모셨습니다. 예, 인사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조미나 마리아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초대 손님이라기보다는 우정 출연으로 예, 그 의정부 교구 동두천 분당 주임 신부님께서 오셨는데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2: 네, 의정부 교구 이종원 바오름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0: 네, 그냥 조미나 님의 팬이라고 이렇게 할까요?
2: 열성 팬?
1: 네. 친구.
0: 네, 친구에서 약간 그 우리 조미나 신학자님께서 약간 방송 울렁

0: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셔서 약간 좀 일종의 앞에 이렇게 심신안정제 차원에서 앞에 모셨습니다. 그래도 한두 마디 있다 제가 질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네. 먼저 오늘 모시게 된 어떻게 보면 계기가 된게 바로 그 이번에 내신 책 침묵하는 신과 침묵당하는 사람들이란 책인데요. 먼저 이 책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2: 네, 2020 5년에 출版된 책이네요. 이제 영어로 쓴 책이 번역이 되었는데요. 여러 가지로 제가 이 신학적으로 그리고 살면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네, 침묵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우리 이웃들, 고통받는 이웃들과 함께하는 삶, 이 주제를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나오게 된 책이 침묵하는 신과 침묵당하는 사람들이라는 책입니다.
0: 예, 이 책이 참 아름다운 책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꽤 숙고가 필요한, 굉장히 정말 깊은 사색을 통해서 또 묵상을 통해서 쓰신 책이라는 걸 읽어보면 알수 있고, 그래서 읽는 사람에게도 어느 정도 함께 하는 걸 이제 요청하는 책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그래도 가능한 한좀 편안하고 쉽게 오늘 그 책의 내용을 조금 소개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좀 그래도 저희가 음악 방송이니까 곡 하나를 좀 들으면서 이제 시작을 했으면 하는데요. 저희가 늘 초대석 시간에는 오시는 분들에게 좀 곡을 선곡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또 굉장히 또 좋은 곡들, 되게 친숙하면서도 또 새롭게 그 가사를 좀 음미할 수 있을 그런 곡들을 골라 오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곡으로 티시 히노 요사의 라스 마리아스를 골라 오셨는데요. 곡좀 소개해 주시고 또 고르신 이유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네, 그 멕시코계 이민 이제 미국인 여성 가수인데요. 시노사 이민자부 13남매 중에 막내라고 그래요. 근데 어머니로부터 음악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아마 그 돈데보이라는
0: 맞아요. 예전에 라디오에 많이 나왔었죠.
2: 아마 목소리 들으면 아, 이분이지 하실 것 같은데 이 노래의 제목은 라스 마리아스 마리아들이라는 제목이에요. 이주민 여성들의 삶을 정말 가슴 아프게 그리고 있는 노래고, 저는 이 노래 들을 때마다 성모님이 생각이 나요. 네, 우리 시대의 어떤 성모님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이 노래에 나와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굳은 손으로 재봉 일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과도 어떤 면에서는 떨어져 있고, 또 가사 중그 끝에 보면은 나의 작은 제단은 눈물로 소금기가 가득하다라고 나오는데요. 그래서 예, 또 이런 이 이주민 여성들, 그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제 한국에서도 그렇고 침묵 당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이 이주민 여성들 마리아들을 통해서 하느님이 말씀하신다면, 하느님의 침묵을 듣는다면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에서 골라봤습니다.
0: 예, 먼저 곡 하나 듣고 그럼 시작하도록 하죠. 티시 히노요사입니다. 라스 마리아스.

0: 예, 오늘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는 미국 조지타운대에서 종교학, 신학 가르치고 계시는 소미나 신학자님을 초대해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골라주신 곡은 티쉬 히노야사의 라스 마리아스였습니다. 예, 좀 전에 곡이 나가는 동안에 우리 좀 대화를 하면서 이제 미국에서 아무래도 신학 활동하시고 또 가르치고 계시니까 그쪽에서는 좀 우리나라보다는 좀 다양한 또 인종적이든 종교적이든 이제 그러한 문화라고 이제 좀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하면서 요즘 그 학생들 특히 종교나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어떤 관심사랄까 혹은 어떤 좀 고민이랄까 이런 것들은 어떤 부분들을 좀 우리가 볼 수가 있을까요?
1: 제가 학교에서 지금 이제 학생들과 함께 기숙사에서 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낮에는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제 밤에는 이 학교의 이제 직책이 레지던트 미니스터라고 해서요.
0: 네, 네.
1: 이제 학생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그 직책에 이제 자원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지난해부터 학생들이 유난히 이제 연구실로 찾아와서 개인적인 고민들, 신앙 고민들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교수 신분으로서는 아무래도 이런 저런 이 깊이 듣고 네. 나누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같이 살아보면 제가 좀 이 친구들의 삶을 더 많이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같이 살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정말로 많이 배우고 이제 교실에서 이해가지 않던 행동들이 같이 살다 보니까 이런 맥락에서 이 친구들이 이런 행동을 했구나라고 이해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이 친구들과 소통할 언어가 참 부족하다는 것이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청년이 교회를 떠난다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교회가 먼저 청년을 떠난 건 아닌가? 청년들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를 담을 교회 언어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뭐 청년들을 표현하는 이 소위 세대 담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0: 그렇죠.
1: 뭐 N4 세대, 뭐 이대남, 이대녀, 뭐 여정이었고 개인주의적인 세대. 근데 그런 세대들이 오히려 청년들이 겪는 삶을 되게 좀 얄팍하게 만드는 것 같고 이제 개인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 각자의 고민과 각자의 삶을 향한 지향과 이 겪는 문제들이 다 다양해요. 그래서 이 청년들의 삶을 그냥 바라봐 주는 것 그리고 정말 이 함께 걸어주고 동반해주고 듣는 것. 그런 세례담론들은 이 청년들을 이해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판단하는 언어고 또 교정하려는 언어잖아요. 그러지 말고 정말 그들의 삶으로부터 듣는다면 어떤 이야기들을 하게 될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가 다 다른 것 같아요.
0: 교수님께서 꽤 긴 시간 미국에서 공부하셨고 지금 또 미국에서 교편을 잡고 연구활동을 하시지만 제가 아는 바에는 한국의 이런 연결점을 늘 유지를 하시고 또 자주 오셔서 또 여기서도 그 회의도 참석도 하시고 다양한 체험을 하시니까 이제 그런 한국과 또 미국의 그런 젊은이들을 다양한 만나보실 기회가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보시기에 물론 미국의 젊은이는 또 미국 나름의 그 고민이 있겠고 우리나라의 고민이 있겠지만 개인적인 그 관찰을 하신 거에 따르면 그 서로 이제 공유하는 그러한 그 고민들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드시는지 좀 그런 게 궁금하네요.
1: 한국이나 미국이나 공통적으로 이제 젠더 갈등, 젠더 갈등이 이제 소위 이제 정치인들에서 젠더 전쟁으로까지 가고 있는 상황인데 젠더 갈등은 어디나 비슷한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 그리고 성소수자 이제 각각의 삶에서 우러나는 고민들이 다 다르고 그 안에서 역시 이해되지 않는 점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고요. 청년들도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일종의 고통의 올림픽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각자 자신의 고통이 너무 커요. 이런 고통들을 어떻게 서로 듣고 서로 바라봐 줄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좀 공동적으로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한국도 이제 이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크잖아요.
0: 그렇죠.
1: 이제 뭐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나면 직장 문제,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 때문에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모르고 또 기후 문제 이런 공통적인 고민들을 미국 학생들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예, 이번에 내신 책 침묵하는 신과 침묵당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인데요. 뭐 제가 교수님의 책을 다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은 꽤 일찍부터 특히 그 신비라는 주제랑 또 실천이라는 주제를 서로 연결하면서 그뭐 도로테 젤레 책들도 여러 번 언급을 하셨고 근데 이번에 내신 그 책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쭉 해왔던 뭐 주제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좀 집대성했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까요?
1: 네, 그렇습니다.
0: 아,
1: 네.
0: 그렇군요. 예, 그 어느 정도는 그 결과에 만족을 하시는지.
1: 글쎄요. 저는 아직 작가의 반열에 오를 정도도 아닙니다만,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자기 글에 만족을 하는 순간이 뭘까요?
0: 그렇겠죠, 네.
1: 이제 조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어떻게 말을 건네야 하는지, 조금씩 좀 감이 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인 것 같다는 생각이
0: 그래도 아무튼 교수님께도 꽤 의미 있는 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1: 들어요.
0: 그동안
1: 네,
0: 했던
1: 그렇습니다.
0: 것들을 이제 그 명료화 시키시면서 또 앞으로 어떻게 또더 나가야 될지 또 채워야 될지 예, 그 주제 정말 그 교수님께도 의미가 있지만 그 독자에게도 아주 의미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 내용을 더 자세히 보고 싶은데요. 네, 그 전에 또곡 하나 듣고 나서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빌리 아이리쉬의 곡을 하나 가져오셨어요. 네, What Was I Made For?인데 영화에 삽입된
1: 아마
0: 곡이잖아요.
1: 바비라는
0: 바비에
1: 영화에
0: 나왔던
1: 나왔던
0: 거예요,
1: 것
0: 나왔던
1: 같아요.
0: 것 같은데 이 곡을 가져오신 또그 이유 얘기해 주시죠.
1: 이 소통의 문제, 서로 듣는 문제, 뭐 이런 문제를 표현한 노래가 뭘까? 더군다나 저는 이제 학생들이랑 함께 살고 있으니까요. 모두들 방향을 잃고 헤매는 것 같은 자기가 무엇을 꿈꾸고 원하고 바라는지조차 모르면서 상처만 깊어져가는 어떤 삶에 대해서 표현한 노래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생들과 함께 같이 듣는 노래
0: 아,
1: 중에 하나예요.
0: 네.
1: 네.
0: 예, 뭐 대단한 재능을 가진
1: 그렇죠.
0: 아티스트지만 또그 굉장히 그 아픔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고 있는 그러한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예, 빌리 아일리시입니다. What was I made for?

0: 예, 빌리 아이리쉬의 What Was I Made For 들으셨습니다. 이 노래를 듣다 보니 약간 숙연해지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예, 오늘 우정 출연해 주신 이종훈 신부님께서 이 책을 이 책이 미리 좀 들으시는 분들께 말씀드리면 조민혜 교수님께서 미국에서 이제 영어로 이제 그 출판을 하셔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학계에서 이제 그게 이번에 우리말로 번역이 돼서 직접 번역하신 건 아니시고 예, 훌륭한 번역자께서 예, 그 본인이 번역하신 것보다 더 훌륭하게 번역했으리라고 믿고요. 그런데 이제 이종훈 신부님께서는 이제 그 친분이 있으시니까 그 영문판을 먼저 좀 보시고 또 이번에 번역본도 좀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책을 보시면서 뭐 좀 가지게 된 소감이랄까 좀 같이 얘기를 나눠주시죠.
1: 작년에 이제 영어판 먼저 나와서 선물 받았을 때. 사실은 이제 워낙 깊이가 있으셔서 제가 이해하기는 어려워서 사실 책을 받고 목차를 본 다음에 아, 이 책은 무리겠다 싶어서 그냥 곱게 소장만 해놓고 있었는데 이 책은 제가 보면서 아, 이거는 좀 읽어봐야겠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 챕터를 먼저 읽었었어요. 네. 그게 거의 집대성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원서 읽으면서는 첫 번째로 나오는 거는 아 이 누나가 드디어 자기 문제가 생겼구나. 그게 1번이었고 그래서 이제 한국어판 나온다 그랬을 때도 아, 왜냐면 잘 쓴 글을 번역한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라 어떻게 번역이 돼서 나올까 이제 그것 좀 궁금했었는데 그 이번에도 그래서 제가 보았던 그 챕터를 가장 먼저 찾아서 읽었는데 그냥 저는 글쎄 제 지금 사목 현장에서 이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실제로 저희 본당에 주일 오후에는 이주민들 공동체가 와서 미사를 하고 함께 지내고 있어서 그들의 그 사연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만나는 사연 안에서는 사실 하느님 왜 이렇게 침묵하고 계시지? 그거에 대한 그냥 의문을 넘어서서 분노를 할 때가 있었어요. 초반 때는. 정말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사람들이 와서 네가 믿는 그 신이 그렇게 무능한데 넌 왜 우리한테 신을 믿으라고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 그거를 찾는 게 저한테서는 이 본당에서 3년, 4년째 있으면서 큰 숙제였는데 이번에 책 그 우리말로 번역된 거 다시 읽으면서 제가 확실하게 느낀 건 아, 내가 답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 엉뚱한 데를 보고 있었구나. 하느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침묵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침묵당하는 사람들도 저는 그냥 제가 만나는 이주민들 우리 아이들 뭐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면에서는 나야말로 침묵 당하고 있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서 제가 청년들하고 나누고 싶은 책들이 몇 개가 있어서 책 모임을 한 1년에 한 권씩은 했었는데 올해는 아직 책을 못 고르고 있었고 사실 엄두를 못 내고 있었거든요. 이게 청년들하고 이 책 가지고 나눔을 하면 이 친구들한테도 참 큰 힘이 되겠다라는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0: 예, 그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그 뭐 설명을 드리면 이종훈 신부님께서 이제 동두천 주임으로 계신데 거기가 우리 교구에서 의정부 교구에서 그 아프리카계 난민들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곳이고 그래서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그 뭐 그 계신 시민분들하고의 그러한 또 갈등도 있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또 그 늘 그렇죠. 우리가 난민을 도와줄 때 또 그 난민들도 우리 맘대로 우리 맘처럼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들을 사실은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직접 체험하셨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다루는 주제들이 이렇게 추상적으로 안 느껴지시고 또 굉장히 현실적으로 느끼셨을 것 같아요. 예, 주제를 좀 돌아와서 이 책 제목을 먼저 이 책을 아마 그 열어보시는 분은 이 책 제목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함의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자, 이 침묵하는 신이라는 말 안에는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의미를 담으신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부정적인 의미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소위 말하는 긍정신학이나 승리신학이 그런 개선신학이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부정신학의 전통 안에서의 그 아주 깊은 신의식 같은 것들을 이 제목에 담으셨을 것 같은데 이 제목을 아마 쓰실 때 사실은 굉장히 큰 제목이잖아요. 이 제목을 이렇게 쓰시면서 본인이 말하자면 독자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2: 예, 그 침묵이라는 게 저한테는 좀 예, 누구한테나 그랬겠지만 어려운 주제였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주민 저 또한 이주민이자 또 이제 인종적 소수자이고 여성

0: 가정으로 살면서 침묵이라는 경험은 대체로는 부정적인 경험이었어요. 침묵을 당하는 경험이 많았고, 근데 또 이 관상 전통에서 글 쓰기 전통에서 이야기하는 침묵은 어떤 지고의 기도. 이 두 가지 침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러다가 나오게 된 제목이 이제 침묵하는 신과 침묵 당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침묵하는 신에 대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삶이 힘들 때 침묵하는 신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이 있지만, 근데 만약에 침묵이 하느님의 언어고 하느님은 침묵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우리가 듣는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닐까. 그리고 하느님은 침묵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침묵 당하는 사람들과 늘 함께 하시는데 그 침묵 당하는 사람들의 침묵 속에서 우리가 하느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을까. 뭐 그런 생각에서 나오게 된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침묵이라는 게 마치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부시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이 그리스도교 전통에서의 하느님은 이렇게 힘으로 짓누르고 빼앗고 갈취하고 정복하는 하나님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우리가 경험하는 하느님은 오히려 물러나시고 이 사랑을 위해서 당신을 내어주시고 마치 계시지 않는 듯하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무력하지만 그 무력함을 통해서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느님이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침묵이라는 이 주제가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1: 네, 그 이어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사실 그 침묵 당한다라는 말이라는 게 특히 이제 그 미국에서 공부하실 때는 또 더군다나 아무래도 인종 문제라는 거가 굉장히 또 소수자의 언어 이런 것들이 그 아주 첨예한 주제였으니까 더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침묵을 당한다는 거는 되게 불행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극복되어야 될 것인데, 이 책에서 보면 재미있는 거는 침묵하는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거나 그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더 깊은 의미를 탐구하는 것처럼, 침묵 당한다는 거는 물론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그러한 억압의 상황이지만 그 억압에 대한 저항의 방식 중에서 침묵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상당히 좀 흥미로웠어요. 그 교수님께서도 쓰셨지만 자칫 잘못하면 사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섬세하게 저자시니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침묵을 통한 어떤 저항의 방식은 사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침묵 시위도 있고요. 그럴 때는 이 말이 갖고 있는 폭력적인 성격이라서 침묵함으로써 오히려 강하게 저항의 형태가 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하는데, 제가 책에 넣지는 않았지만 이 침묵이라는 이게 얼마나 강력한 저항이 될 수 있을까, 이 경험을 저는 이 세월호 때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 방문을 하셨을 적에 이 세월호 가족들과 그리고 우리 가톨릭 활동가들 그리고 이제 성직자들이 함께 했었던 일이 있는데, 제가 그 장면을 저는 TV를 통해서 봤어요. 그때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이제 광장에 모여갖고 다 이제 파파 프란치스코 프란치스코 소리를 지르는데, 제가 나중에 듣게 된 얘기예요. 근데 이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했었던 그 그룹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가운데서, 그리고 다 높아 보이기 위해서 손을 흔드는 그런 와중에 오히려 바닥에 앉아서 침묵을 하는 형태로 당신들의 존재를 드러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은 이게 침묵이라는 게 단지 소리가 없는 뿐만 아니라 그 이미지 자체로도 모든 사람이 일어서서 이제 소리를 지를 때 소리를 오히려 죽임으로써 그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간절함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형태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침묵이 얼마나 강력한 저항이 될 수 있을까 얘기를 하자기 좀 예를 들어요.
1: 아, 그렇군요. 예, 뭐 이 책에서 사실 그 세월호라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 이제 신학 마치 이제 그 20세기 신학에서 특히 물론 서구 신학자들이긴 합니다만 많은 경우에 이제 그 늘 신학을 할 때 아우슈비츠 것인가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이후에 하느님에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얘기할 것인가. 네, 그 21세기에 이제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 이제 신학을 하거나 뭐 철학을 하거나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세월호라는 그 문제라는 것이 늘 언제나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도 굉장히 심도 있게 그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건 뭐 책을 통해서 한번 그만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제가 또 하나 좀 굉장히 그 재미있게 느꼈던 거는 이제 이 책에서 중심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빈무덤이고요. 그리고 빈무덤 앞에 있는 여인들, 특히 이제 마르코 복음을 얘기하시면서 이제 물론 우리가 그 복음서를 읽는 다양한 방식이 있긴 합니다만 일종의 트라우마 문학으로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인들이 어떤 체험을 했을까 했을 때 당연히 그 슬픔과 또 황망함과 이런 것도 있지만 또 그 이후에 그 락강의 주의상이라는 개념을 또 얘기하시면서 그냥 사람의 말로 표현하기 힘든 기쁨을 또 느끼는 그렇죠. 예, 엑스타시를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침묵과 그 빈부덤과 또 그 기쁨이라는 이제 요 주제들을 그 어떻게 연결하게 되셨는지 그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 주제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최찬 신부님도 많이 말씀하시는 이제 시몬 베유의 철학의 영향을 저는 많이 받았는데요. 이제 베유에게 있어서 이제 고통과 기쁨이라는 것은 나누어질 수 있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그 지극한 고통과 지극한 기쁨 속에서 누리는 어떤 자유로움 속에서 하느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엑스타시라는 것은 자기를 속박하고 있는 어떤 이 지점에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나아감을 통해서 언어로서 규정할 수 없는 하느님의 사랑 그리고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어떤 하느님의 돌보심과 동반하심 그런 것들을 이 침묵으로밖에 저는 표현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침묵이라는 것이 단순히 말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초월한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넘어선 어떤 지극한 상태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고통과 기쁨이 어떤 연결고리를 가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1: 예, 얘기를 정말 재밌게 하고 있는데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끊고 음악을 한 곡 듣고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래를 하나 가져오셨어요. 김필선의 마마. 평소에 좋아하시니까 가져오셨을 것 같은데 이 노래 좀 한번 소개해 주시죠.
0: 네, 그 빌리 아일리시 노래하고 이제 이 김필선의 마마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그랬었어요. 네. 둘 다 고통에 관한 노래고 소통에 관한 노래고 이제 이 마지막 이제 김필선 마마 마지막 줄에 보면 이 심장을 예, 보여달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이런 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뜨거움, 마음의 흥얼임, 머리짐, 그 외로움 같은 것들이 어떻게 우리 소통할 수 있을까,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가져와봤습니다.
1: 예, 함께 듣겠습니다. 김필선의 마마.

0: 예, 교수님의 또 설명을 듣고 나서 노래를 들어보니까 정말 마음을 후벼파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네요. 김필선의 마마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학을 한다고 할때 특히 뭐 신학이든 철학이든 이렇게 그 공부를 한다는 거는 또 내가 이제 경애하는 그러한 작가들 또 학자들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이라고도 할수 있겠는데요. 이 책에 이제 어떻게 보면 뎀이라고 할수 있는 또 요약이라고 할수 있는 그 오부에선 시몬 베이유와 그리고 아룬다티 로이 이런 이제 언급을 하셨어요. 두분다 사실은 이렇게 그 눈으로만 읽기 어려운 책들이잖아요. 읽으면 몸도 다
1: 맞아요.
0: 아파지고 그리고 이 책을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읽어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느낌을 주고요. 또 그밖에 굉장히 많은 학자 나옵니다만 뭐 여러 번 미셸 드 세르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고 본인의 신학을 이렇게 형성해 가는데 물론 뭐 모든 신학자는 다 성서에서 출발을 한다고 하겠습니다만 특별히 영감을 주고 또 어떻게 보면은 마음의 선생님처럼 이렇게 담고 계시는 그러한 저자들이 있다면 어떤 분들일까요?
1: 근현대 신학자 영성과 이제 사상가 중에서는 신부님 바로 이제 언급하신 시몬 베이유하고 미셸 드 세르토가 아마 제가 계속 동반을 청했던 작가들인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저한테 이제 계속 영감을 주고 마음에 떨림을 주는 이 작가들은 사실 중세 여성 신비가들이에요. 이제 백인 영성가들, 신비가들의 글이 어떻게 보면 제가 신학을 하고 기도를 하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각까지 전부 흔들었던 저한테는 처음 읽었을 적이었던 충격이었던 작가들인 것 같아요.
0: 그 여성 신학자들 특히 그 백인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요즘으로 치면 어떤 면에서는 평신도 신학자를 할
1: 그죠?
0: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사실 20세기 후반기 들어서 재평가 많이 되는 것 같고 또 여기서도 굉장히 그 상세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러한 중세 여성 신비가들의 어떤 신학과 영성의 그 특징이랄까 혹은 우리 시대에 호소하는 것들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1: 하느님 사랑에 대한 어떤 솔직함. 정말로 투명하고 아름답게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대담함. 그리고 이제 신비가들의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렇게, 이게 이 광기죠. 일종의 madness of love라고 할수 있는 어떤 사랑의 광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고백이, 저한테는, 이게 마음을 설레게 하는 부분이에요.
0: 예, 제가 어디서 읽어본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중세 시대의 그 신비가들의 그러한 어떤 하느님 사랑에 대한 표현을 현대 신학자들이나 현대 신앙인들이 감당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실 그 아가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가서도 그걸 도덕적인 차원에서 읽는 게 아니라 그 아가서가 얘기하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오래 걸렸던 것처럼 그런 작업들 통해서 아마도 하느님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게 엄숙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걸또 우리가 배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시간이 벌써 뭐 굉장히 많이 지나서 이제 얼마 안 넘긴 했는데 뭐 이런 조금 진부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교수님께 신학함이랑 신학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짧게 좀 얘기를 해 주시죠.
1: 그 제가 책에서도 언급을 했던 에바그리오가 신학은 기도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제게는 신학은 기도인 것 같아요. 갈수록 그런 생각이 더 많아지고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아져요. 여기서 기도라는 거는 어떤 관상적 차원의 기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심장으로 세상을 느끼는 그런 기도의 차원에서 신학이 말해줘야 되고 때로는 말하지 않을 때를 알아야 될것 같아요. 가르치기보다 함께 느끼고 듣는 신학, 그런 신학을 하고 싶습니다.
0: 네. 잔잔하게 말씀을 하시지만 정말 그 마음에 굉장히 와닿는 말씀인 것 같고요. 사실 우리 시대의 그 신학도 조금 넓혀서 교회가 해야 될일 중에 하나가 사실은 물론 교회의 굉장히 큰 사명에 가르치는 거지만 어느 때보다도 들어줌으로써 또 침묵함으로써 가르침을 줄수 있는 그런 시대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젊은이들과의 만나면서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종훈 씨는 오늘 또 함께 하셨고 아까 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또 오늘 함께 하신 소감 얘기해 주시죠. 그리고 우리 교수님께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
2: 일단은 뭐 이런 자리에 와 있는 것 자체가 재미있고요. 신기한 경험이기도 하고, 뭐 우리 조 교수님께 바라는 건딱 하나, 건강하게 오래오래 활동해 주기를 바라고 또뭐 모르겠어요. 이제 미국에 언제까지 계실지는 모르지만 미국에 계시는 동안에는 이렇게 한국에 들어올 때 혹은 제가 미국에 갈 때도 있으니까 이렇게 오가면서 가끔씩 보고 언젠가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가깝게 자주자주 보면서 이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0: 예, 오늘 조민아 교수님 정말 귀국하셔서 그 정말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교수님께 어떻게 뭐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저서 좀 너무 잘 봤고 이 책의 내용을 자세히 오늘 다 나누지 못했습니다만 뭐 저희 또 그 방송 시간에 다른 시간에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종심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하게 계속 그 좋은 연구 또 또 그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는 신학 잘 이루어지기를 저도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네.
0: 예, 마지막 곡으로 교수님께서 또 골라오신 어렵지 않은 좋은 곡들을 많이 골라오셨어요. 존 레전드의 All of Me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는 조민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엄마 나이가 되면 엄마, 나는 더 잘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엄마,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4: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학 로봇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5: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6: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물을 주목하라.
7: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관,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6: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동서.
8: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9: 대구 평화방송 사장 최영수 신부의 개국 선언입니다.
10: 지금부터 천주교 대구 대교구가 설립한 PBC 대구 평화방송의 개국을 선언합니다.
0: 1996년 9월 9일 개국 선언으로 시작한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앞으로도 변함없이 좋은 말씀과 따뜻한 평화로 여러분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신부님 강론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2: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5: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추억이 있고 기다림이 있고 그리고 만남이 있었던 곳. 우리 모두의 추억이 서린 바로 기차역. 어쩌다 작은 간이역에 내렸을 때 그 자그마한 집들 하며 나지막한 담장들, 그야말로 기찻길 옆 오막살이들, 정겨운 풍경으로 기억 속에 남아있죠. 이 기찻길 옆 오막살이 정말 위태위태 어떻게 이렇게 기찻길하고 붙어있는지, 거기서 또 아기는 어떻게 그렇게 잘도 자는지, 정말 그런 동요들도 떠오르곤 하는 바로 오늘이 철도의 날. 속도가 정말 모든 것을 규정하는 그런 시대죠. 이제 뭐 최고 속도로는 시속 330km, 꿈의 기차 속도죠. KTX 이걸 거슬러 올라가면 뭐 새마을호 있었고, 새마을호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4시간 넘게 걸렸었죠. 그거보다 좀 더 느렸던 무궁화호, 비둘기호, 가장 저렴했던 통일호 열차도 있었어요. 통일호가 더 쌌나요? 비둘기호가 더 쌌나요? 예전에 청평 이런 데로 MT 갈 때 통일호 타고 갔던 기억이 나네요. 이제는 사라진 그런 열차들 더 많지만 기차들마다 섰던 그런 기차역, 숱한 이야기와 절절한 사연들을 알알이 품고 있죠. 네, 이야기가 좀 길어지네요. 더 많은 수다는 방송 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말의 음악쉼터 성기환의 명동연과, 모든 철도원분들께 감사하고 응원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성기환의 명동년과 고우림과 조민규가 함께하는 기차와 소나무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이 철도의 날. 몰랐는데 이 작가님의 오프닝 원고를 보고 알았어요. 철도의 날. 평생 열차 운행을 함께 해오신 그런 기관사분들 그리고 철도원분들 수고와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9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음악 들으면서 편안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KCM과 지하의 내 마음 별과 같이 그리고 SG 워너비 옥주연 함께한 요맘때 또 많이 듣게 되는 노래 중에 하나죠. 한여름밤의 꿈.

SG 워너비하고 옥주현 함께했던 한여름 날의 꿈인데 제가 너무 그냥 익숙하게 제목을 이야기하던 나머지 한여름 밤의 꿈이라고 아까는 이야기했네요. 정정드립니다. 한여름 날의 꿈. 2007년에 나왔었죠. SG 워너비 정규 4집 더 센티멘털 코드에 수록돼 있었던 노래죠. 네. 그 전에는 KCM하고 지하의 역시 듀엣곡이었습니다. 내 마음 별과 같이. 이번에는 여름에 짜증을 날려드릴 시원한 리듬의 우리 음악 락음악 한번 들어볼까요? 시나위 하면 한국 락을 대표하는 그런 밴드 중에 하나죠. 지금까지도 계속 명맥을 이어오고 있죠. 결성된 지가 벌써 40년이 넘어가네요. 1980년대에 결성이 된 80년대 중반 이전에 결성이 됐었죠. 시나위의 그 엄청난 2집 중에 2집의 첫 곡이었죠. 새가 되어가리. 지금도 김종서 뮤지션이 솔로로도 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하늘의 은빛 호수라는 또 명곡이 있었죠. 헤비메탈 밴드 기타리스트 이근형이 이끌었던 작은 하늘인데 그 작은 하늘의 은빛 호수라는 멋진 락 발라드가 있어요. 오늘은 SLK라는 팀 바로 그 시나위의 기타리스트였던 신대철 그리고 작은 하늘의 이근형 또 백두산의 리더이자 예능에도

자주 나가 요새는 좀 뜸한 것 같아요. 김도균 뮤지션, 기타리스트 세 명이 함께한 SLK도 또이 작은 하늘 은빛 호수를 부른 버전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버전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LK의 은빛 호수.

신문 왔습니다. 밑줄 쫙. 신문 보는 일요일. 일요일이면 반갑게 받아보는 평화신문. 오늘도 밑줄 긋고 싶은 세상 풍경들, 그런 풍경들이 또 많이 보이네요. 어떤 풍경들을 만나게 될까. 네. 먼저 눈에 띄는 소식이 제2회 인천 가톨릭 영화제 ICFF에 관한 소식이네요. 지난 26일부터 바로 그저께부터 시작되었군요. 이번 영화제는 특히 지역민이 함께하는 그런 문화 행사이기도 하고 가톨릭 문화를 널리 알리는 그런 취지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국내외 장편 영화를 비롯해서 다큐멘터리, 독립영화, 예술영화 함께 상영되고 노동과 돌봄, 또 가족, 생명, 차별과 연대, 그 다음에 도시와 공동체 등등 우리 사회가 마주한 다양한 주제를, 그런 작품들을 영화제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저도 가보고 싶네요. 인천 가톨릭 영화제. 특히 이번 영화제의 집행위원장이시죠. 장동훈 신부님의 말씀에 밑줄 쫙 치게 됩니다. 이번 영화제 주제, 함께 짓는 집, 우리 공동의 집을 위하여는 과연 오늘 교회가 누구라도 깃들 문턱 낮은 집이 되어주는가? 어떻게 우리는 산발적 세계대전, 프란치스코 교황님 표현인데요, 산발적 세계대전과 다름없는 오늘의 드리운 이 먹구름을 걷어내고 인류 공통의 집을 지켜낼 수 있느냐 하는 보편적인 질문에서 시작됐다. 가톨릭의 뜻인 보편은 단순히 똑같은 형태, 똑같은 생각에 일사불란한 회귀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다양하고 독특한 너를 품을 수 있는 아량과 여백이 바로 보편이다. 좋은 말씀입니다. 또 전시회 소식도 눈에 띄는데요. 아름다운 동행, 삶으로의 초대, 전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갤러리 보고제에서 개막했는데, 이 아름다운 동행은 여러 성당, 수도원도 건축한 고 이일훈 건축가를 기리기 위해서 지난 2022년에 열리게 된 그런 전시라고 하네요. 같은 이름으로 4년 만에 다시 열린 이번 전시회는 당시 함께했던 작가들이 다시 뭉쳐서 공예, 회화 등 약 80점을 전시한다고 하네요. 그 중에서 또 이 부분이 감동이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이 시사하듯 이번 전시의 수익금 전액은 제주교구 나오미센터 국장 송승진 신부의 아이들이 음악활동을 하는데 전액 기부될 예정이다. 나오미센터는 제주지역 이주노동자와 난민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상담과 의료, 통역과 쉼터 등 종합적인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해 설립된 평화의 소리 앙상블은 언어와 교육 이외에도 다국적 아이들이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등 악기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네, 결국 보니까 이 전시장 갤러리 보고제에서 하는 일종의 예술 나눔 실천이네요. 전시장에서 다국적 어린이들의 활동 동영상도 볼 수 있으니까 참 아이들과 함께 다녀와도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에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7월 10일까지 무료 관람으로 되어 있네요. 자, 오늘도 평화신문에서 다양한 세상 풍경 밑줄 쫙 치고 만나봤습니다.

네, 이태원 클래스 드라마에서도 나왔었죠. 가호의 시작. 네, 이 노래를 밑줄 쫙 신문 보는 일요일 코너 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들었습니다. 또 신청곡이기도 했어요. 어제 말씀드렸었죠. 오늘 들려드린다고. 5603님께서 신청해 주셨던 노래 함께 들었습니다. 성기환의 명동연가입니다. 샵 1053, 한 통화에 100원인데요. 이쪽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면은 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51님 애청자신데요. 여행 계획도 생기고 좋다고 하셨어요. 주말에 갈것 같다. 지금 가 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서 집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2889님께서도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미운 오리 딸 다시 왔어요. 본인이 미운 오리 딸이신가요? 제게 그리움을 주심에 감사한다고 하셨어요. 소중한 것들 알게 해주셔서 또 감사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미운 오리지만 인순이 가수님께서 희망의 노래 불러주신 것처럼 하면서 사연을 힐링받아 춤도 추고 오랜만에 행복하게 해주시어 감사합니다 하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네, 인순이 가수님의 노래는 오리도 뭐그 함께 들을 수 있는 거위의 꿈 노래였죠. 네, 거위의 꿈. 애청자 2889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2889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인순이의 거기에끔. 여름 노래 좀 들어볼까요? 신예 그 인디 밴드죠. 루피너스. 피디님의 강력 추천곡입니다. 여름밤. 그리고 이소라의 더위라는 곡 있죠. 또 헤르츠 아날로그의 여름밤도 있어요. 세 곡 이어드립니다.

세 곡의 여름 음악들이었어요. 루피너스의 여름밤, 이소라의 더위, 그리고 다시 여름밤인데 헤르스 아날로그의 또 다른 노래로 여름밤, 이렇게 세 곡의 시원한 여름 노래였습니다. 1부 끝곡은 5212님의 신청곡하고 연결해서 듣겠습니다. 5212님께서 애청자신데 백예린이 이끄는 The Volunteers의 라디오 신청해 주셨는데 오늘 1부 끝곡으로는 New Plant가 더 잘 맞을 것 같아서 추천해드립니다. 1부 끝곡으로 The Volunteers의 New Plant 들으면서 마치고 2부에서 또 음악 이어드릴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뚝! 뚝하면 아빠가 함 사줄게.
2: 정말?
1: 우는 아이도 뚝 그치게 하는 맛. 김천 한우 우뚝. 김천의 청정 자연에서 자란 품질 좋고 맛있는 한우. 우직하고 뚝심 있게 김천 한우 우뚝. 대한민국 1등 한우로 우뚝 서겠습니다.
3: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4: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주님의 품에 맡겨드리며 기도 안에서 부활의 희망을 간직합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영천성당은 그리움이 머무는 자리로 영천성당 묘원 안에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천성당은 미사 중에 세상을 떠난 이들이 주님의 평화 안에 머물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천성당 사무실 054-338-338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5: 우리가 너희의 나무가 되어줄게. 언제든지 기대라.
6: 정성껏 만든 도시락을 걸어두며 마음을 두드립니다.
7: 안 할래요.
8: 전부 다 그 보육원 출신.
7: 그래.
6: 자립지원 청년과 은둔 청년들을 위한 수녀들의 도시락 배달기. 두드림, 기다림, 도시락.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9: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0: 기쁜 소식 밝은 세상
11: 가톨릭 평화방송.
9: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명칭. 우리나라에서도 그렇듯이 또 장단의 명칭이 노래의 혹은 어떤 장르의 이름이 되기도 하죠. 밀롱가 델 앙헬. 그 피아졸라가 유명한 엔젤 시리즈가 있죠. 세리 델 앙헬. 여러 그 천사가 이렇게 제목에 붙어 있는 그런 음악들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밀롱가 델 앙헬이었습니다. 이렇게 6월 한 달 동안 일요일 첫 곡으로 누에보 탱고, 새로운 그런 탱고의 세계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7월 달에도 일요일 2부 첫 곡으로 또 어떤 음악들이 나갈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곡의 음악들을 함께 듣겠습니다. 아델이 부르는 Rumor Has It, 그리고 테디 스윔스의 Lose Control.

아, 음악 좋네요. 테디 스윔스의 Lose Control. 감정이 아주 잘 실려 있습니다. 그 전에 아델 역시 감정에 충실한 그런 묵직한 목소리였죠. Rumor Has It. R&B풍의 그런 음악들 두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클럽에서 DJ들이 틀만한 그런 음악들을 좀 들려드릴까 싶어요. 여름 하면 정말 또 축제의 계절이고 어디 해변가 같은데 놀러가서 해변가에 있는 뭐 야외클럽도 좋고 아니면 또 이런 신나는 음악이 나오는 클럽 같은데 들어가서 또 DJ들이 신나는 음악을 틀면 같이 흥겹게 춤추고 이러다 보면 또 여름밤이 뜨거워지는 거죠. 네. 뭐 서울에도 그런 게 많지만 부산에도 그런 여름에 갈만한 클럽들이 많죠. 네. 저희 그 피디님께서 오늘은 또 부산 분이셔가지고 물론 본인은 이제 서울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서울 사람이 다 됐다고 얘기하시는데 하여튼 그런 해변가의 클럽 좀 가보고 싶네요. 네. 그 후니오잭의 에삼바라는 음악 있죠. 신나는 트라이벌 하우스 계통의 약간 뭐랄까요 브라질 느낌의 그런 삼바 리듬과 전자음악적인 DJ가 하는 그런 하우스 음악을 섞었죠. 그리고 한때 정말 유명했었죠. 밥 싱클레어하고 게리 파인 함께했던 Love Generation. 네, 한 몇 년 전쯤에 월드컵 때 또 이 음악이 나와가지고 우리에게도 친숙하죠. 이비자라는 스페인의 섬이 있죠. 그 이비자 섬에서 놀 때 나오는 그런 클럽 음악을 특히 또 이비자 하우스라고 하는데 이 노래도 약간 그런 면도 있는 음악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그루브 아마다의 At the River라는 곡, 이 음악 역시 뭔가 좀

느린 리듬의 그런 라운지 성향의 음악인데 세 곡에 클럽 디제잉 할 만한 그런 음악들 쭉 일요일의 기분 여러분들 좀 흥겨우시라고 이어드리겠습니다.

정말 신나는 클럽 음악 세 곡이었습니다. 호니오잭의 에삼바. 정말 몸이 저절로 들썩들썩해지는 음악. 밥 싱클레어하고 게리 파인 피처링했던 Love Generation. 밥 싱클레어 하면 정말 또 유명한 1990년대, 2000년대 활동했던 DJ이기도 하죠. 그루브 아마다. 예, 전자음악팀. At the River라는 곡 방금 들으셨습니다. 성기현의 명동연가입니다. 들으셨듯이 정말 다양한 음악들, 또 여러분들의 신청곡도 들려드리고 뭐 계절에 어울리는 음악들, 장르별로 들여보면 좋을 것 같은 음악들, 가요, 뭐 팝송, 정말 가리지 않고 샹송, 깐소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가톨릭 평화방송의 주말 저녁의 음악 프로그램입니다. 샵 1053 한 통화에 100원인데요. 이쪽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물정하고 저희 가톨릭 평화방송이 FM 수도권에 105.3MHz잖아요. 그래서 우물정 1053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애청자시죠. 9014님께서 오래전에 발매된 이 곡을 스팅이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라고만 그동안 생각했었는데 최근에 문득 가사에 집중해서 들었을 때 주님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지 않나, 그런 신심을 가지고 만든 곡이 아닐까 이렇게 느낀다고 하셨어요? 그런가요? 아, Every breath you take, 네가 쉬는 모든 숨마다 이 주님의 숨결이 들어가 있다. 내가 쳐다본다, 바라본다. 9014님 참 좋은 해석에 그런 신청곡 사연 보내주셨어요. 신자신가 봐요. 폴리스의 Every Breath You Take을 또 9014님의 소개를 통해서 한번 다시 생각하면서 들어보겠습니다.

9014님의 신청곡으로 너무나 유명한 폴리스의 Every Breath You Take 들었는데 뭔가 하느님이 사랑을 가지고 바로 우리 인간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그 시선이 담겨있다고 이 가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알려주셨는데 진짜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애청자 2889님께서는 신나게 해주심에 짱짱짱 짱짜짱짱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고 3851님께서는 음악을 듣는데 음악 자체에 몰입하고 있는 완디님이 그려집니다. 저도 덩달아서 낯선 음악들에도 흥이 나네요. 묘하게 하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아 그래서 사연과 신청곡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묘한 분위기. 1616님께서는 또 80년대 헤비메탈 밴드 데플레파드의 포토그래프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네, 이 노래도 신나지만 또 이런 노래들 다음 기회에 더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노래 선물 드리겠습니다. 리한나의 다이아몬드, 마룬5의 Moves Like Jagger, 그리고 레이디 가가의 Poker Face. Shine bright like a diamond. Shine bright like a diamond.

멋진 곡 세 곡을 이어들었어요. 리한나의 Diamonds, 마룬5의 Moves Like Jagger. 이 제거는 믹 제거를 얘기하겠죠. 믹 제거면은 그 롤링스톤스의 믹 제거고, 뭐 그분들 여든이 넘은 나이지만 여전히 멋진 활동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레이디 가가의 포커 페이스, 이렇게 세 곡을 함께 들었습니다. 레이디 가가도 뭐 요즘 보니까 아주 다양한 자기가 중심이 되는 그런 쇼 같은 것도 하고요. 뭐 특히 그 미국의 전통적인 민스트럴 쇼라고 하나요? 뭔가 이렇게 좀 선술집에서 할 것 같은 그런 쇼, 뭐 모자를 썼다 벗었다 하는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도 하고 좀 다양한 방식으로 무대를 어떤 내러티브 서사와 결합시켜가지고 특유의 어떤 세계를, 무대와 공연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정말 정열적이에요. 레이디 가가의 포커 페이스 함께 들었습니다. 와, 이렇게 해서 6월이 다 가네요. 6월의 마지막 일요일 2시간 동안 저녁에 여러분들과 함께 음악 들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7월 달에도 또 저희 명동연가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7월 장마가 이제 올해는 늦장마로 7월 장마를 예상하고 있던데, 네, 7월 초에 장마가 올 것도 대비해야 될 것 같고 합니다. 자, 오늘 끝곡은 비지스의 대곡이죠. Be Who You Are 골라봤습니다. 이 멋진 고전적인 노래와 함께 물러갔다가 7월 첫 주말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기환이었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신부님 강론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2: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

0: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0번, 열절하신 주의 사랑,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강아지는 안정감을 얻기 위해 천장이 낮고 깊고 어두운 곳을 좋아하고요. 고양이는 높은 곳에 뛰어올라 아래를 내려다보는 걸 좋아합니다. 또 여우는 마음껏 뒹굴 수 있는 양지바른 곳을 선호하지만 반딧불이는 먹이인 달팽이와 다슬기가 많은 축축한 곳에 가장 오래 머무는데요. 먹이를 쉽게 구하기 위해 혹은 적의 공격을 피하거나 살피기 위해 모두 자신만의 최적화된 장소가 있는 셈이죠. 안녕하세요. 이준영의 비욘드 클래식 이준영입니다. 안심할 수 있어서 마음이 놓이는 곳. 여러분에게도 하나씩은 있을 텐데요. 음악이 흐르는 이 시간도 그런 공간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에드워드 디카프아의 오솔레미오를 펠릭스 클리저가 호른으로 들려줬고요. 이 솔리스티 디 파비아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조아킨 로시니의 사성부 소나타 6번 D장조 템페스타 들려드립니다. 살바토리 아카르도와 실비 가초의 바이올린, 알렉 모니의 첼로, 프랑코 페트라키의 더블 베이스 연주입니다.

네, 조아킨 로시니의 사성부 소나타 6번 D장조 템페스타 들려드렸습니다. 살바토레 아카르도와 실비 가초의 바이올린, 알렉 모니에의 첼로, 프랑코 페트라키의 더블 베이스 연주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준영의 비욘드 클래식 1부 순서 듣고 계십니다.

네, 1부에서는 음악은 잠시 동안 코너가 항상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음악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모아서 들려드리는 시간이고요. 6월 28일 오늘 있었던 다양한 음악사의 또 사연들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오늘 먼저 제가 고른 주제는 프랑스 파리 시테 섬에 있는 유서 깊은 성당 생트 샤펠입니다. 관광지로도 유명합니다만 또 어엿한 성당이죠. 오늘 들려드릴 음악은 이 생샤펠의 음악감독으로 말년에 재직했던 마르크 앙투안 샤팡티의 작품 긴 봉헌을 위한 모테트입니다. 이 생트 샤펠은 원래 13세기에 루이 9세, 성 루이 9세 프랑스 왕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가시관을 모시기 위해서 지은 성당입니다. 원래 그 생샤펠 자리 자체가 궁전이었죠. 나중에 왕궁이 이제 뭐 루브르나 튀를리나 베르사유 등 다른 곳으로 간 다음에는 이 건물은 파리 고등법원으로 쓰였습니다. 지금도 프랑스 대법원이 입주해 있는데요. 생트 샤펠은 그래서 이 노트르담 대성당과 함께 파리를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성당이고 이 고딕 양식의 아주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황홀하게 만드는 그런 성당이죠. 이곳에 교회 음악 앙상블 생트 샤펠의 이 합창단과 연주단은 궁정 성당의 악단과 더불어 프랑스에서 종교 음악 교회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축을 이루는 단체였습니다. 샤르팡티에는 그 이전에 중년의 나이 때는 예수회 수도원 성당 생 루이 성당에서 음악 감독으로 일했는데. 1698년에 이 유서 깊은 생트 샤펠의 음악 감독으로 임명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한 7년, 8년 정도를 생트 샤펠에서 보내게 됩니다. 생트 샤펠 시절 샤르팡티에가 쓴 작품은 그 개수, 숫자로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하나하나가 모두 대단한 걸작이어서 정말 그 말년에 이 대작곡가가 도달했던 경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생트 샤펠, 이 파리 고등법원에서는 1년에 한 번, 11월 13일에 그 법원의 한 해를 시작하는 의식이 행해졌습니다. 그 전날인 11월 12일이 그 파리 프랑스의 수호 성인 주보 성인 중 한 분인 뚜르의 성 마르티노 축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다음 날 법원이 이제 한 해를 시작했는데 이때 파리 고등 법원뿐만 아니라 프랑스 왕국 전국에 있는 이 고등 법원 판사들이 모두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생트 샤펠 성당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이들이 다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고등법원의 큰 로비에서 대기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접견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큰 로비에서 이 프랑스 왕국 모든 판사들이 모여서 미사를 드렸어요. 그게 이제 개막 미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법관들의 옷이 모두 붉은색이기 때문에 이 미사를 붉은 미사, 메스 루즈라고 불렀습니다. 샤르팡티에가 쓴 긴 봉헌을 위한 모테트 히치콕 번호 434번은 바로 이 프랑스 고등법원 판사들의 봉헌 미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봉헌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목이 왜 긴 봉헌을 위한 모테트냐면 이 프랑스 전체의 판사들이 다 모이면 1,000명이 넘었다 그래요. 그래서 1,000명이 넘는 판사들이 다 제단 앞에 나가서 봉헌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샤르팡티에도 여기에 맞춰서 30분이 넘는 아주 긴 모테트를 쓴 셈이죠. 오늘 이 긴 봉헌을 위한 모테트 중에서 이중창 후반부 들려드릴게요. 어찌하여 공정하고 참을성 많은 주님께서부터 삼중창 주님은 정의로우시고까지 들려드립니다. 윌리엄 크리스티가 지휘하는 레자르 플로리상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마르크 앙투안 샤르팡티에의 그랑 모테트, 긴 봉헌을 위한 모테트 가운데서 마지막 후반부 들려드렸습니다. 사실 프랑스식으로 말하자면 그랑 모테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윌리엄 크리스티가 지휘하는 레제르 플로리상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네, 이 밖에도 샤르팡티에는 이 생트 샤펠을 위해서 성모 승천 미사 또 이런 대곡들을 많이 썼습니다. 솔로몬의 심판, 오라토리오 같은 곡도 있고요. 솔로몬의 심판은 뭐 법원, 판사들을 위한 교회 음악 작품으로는 아주 완벽한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샤르팡티의 음악은 이제 생트 샤펠에서 좀 사라졌지만 이렇게 마음속으로라도 음악을 떠올리면서 그 장소를 뭐 직접 가보든 혹은 사진으로 보든 영상으로 보든 본다면 또 다른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음악사 안에 오늘 6월 28일에 있었던 다양한 이야기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프랑스 음악 이야기를 조금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오늘 6월 28일은 또 다른 프랑스 작곡가, 사실은 작곡가라기보다는 철학자, 작가로 더 유명한 장자크 루소가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인데 바로 1712년 오늘 태어났습니다. 장자크 루소는 계몽시대를 대표하는 지식인 중 한 명이었는데 음악가로서 상당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장자크 루소의 작품 가운데 오늘은 바로 1752년에 그가 직접 발표한 오페라 마을의 점쟁이를 골라봤습니다. 이 곡은 바로 그 유명한 부퐁 논쟁이 프랑스 파리를 강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오페라를 놓고 싸워대던 바로 그 시기에 나온 작품입니다. 마을의 점쟁이 가운데서 피날레에 가서 느릅나무 밑에서 춤춥시다. 피날레 부분 들려드릴게요. 장자크 루소는 항상 프랑스 보다는 이탈리아 오페라가 음악의 본질, 진술, 정수라고 주장했는데 이걸 어떻게 자기 음악 작품에 녹여내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소프라노 카롤린 뮤텔의 노래, 세바스티앙 데랭이 이끄는 레누보 까락데르의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장작 크루소의 오페라 마을의 점쟁이 가운데서 피날레 부분 들려드렸습니다. 소프라노 카롤린 뮤텔이 노래했고요. 세바스티앙 데렌과 레누보 까락데르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네, 이탈리아파의 영수 같은 존재였던 장작 크루소가 직접 쓴 오페라였습니다. 이 부퐁 논쟁은 프랑스에서 프랑스파와 이탈리아파가 서로 오페라에서 상대방이 더 낫다고 주장하면서 붙은 거의 2년 동안 끌었던 대논쟁이었는데 음악을 넘어선 정치적인 함의도 있는 그런 논쟁이었습니다. 이 논쟁은 결국 람모의 카스도라 폴릭스 리바이벌 개정판 상연으로 프랑스파가 승기를 잡게 되는데 재밌는 거는 이 루소의 마을의 점쟁이와 이 카스도라 폴리의 주인공은 모두 같은 가수들 남녀 가수들이 노래했습니다. 피에르 젤리오트하고 마리퓰이라는 전설적인 가수가 노래했는데 희극과 비극에서 모두 뛰어났던 모양입니다. 네, 오늘은 요세프 요아힘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요세프 요아힘은 바로 브람스와 아주 친한 친구이자 19세기 후반 독일을 대표하는 바이올리니스트였죠. 요아힘은 본인이 작곡가이기도 했습니다. 브람스가 자기보다 작곡가로서의 재능이 더 뛰어나다고 추켜세운 적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연주 교육에 바빠서 작품을 많이 쓰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아힘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 헝가리풍은 그의 작곡가로서의 역량을 살펴볼 수 있는 귀한 그런 작품입니다. 요세프 요아힘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 D단조 헝가리풍 가운데서 마지막 악장 피날레 알라징가라 집시풍이란 뜻이겠죠? 크리스티안 테츨라프의 바이올린 토마스 다우스가르드가 지휘하는 덴마크 국립교향악단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요셉 요아힘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 디단조 헝가리풍 가운데서 3악장 피날레 알라징가라였습니다. 크리스티안 테틀라프의 바이올린, 토마스 다우스가르드가 지휘하는 덴마크 국립교향악단이 함께 연주했습니다. 1부 마지막 곡은 이삭 알베니스의 세비아나스 작품 번호 47번의 세 번째 곡 들려드립니다. 알리시아 데 라로차의 피아노 연주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드론 부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교육장 드론 일종자격증 무료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교육으로 미래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주님의 품에 맡겨드리며 기도 안에서 부활의 희망을 간직합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영천성당은 그리움이 머무는 자리로 영천성당 묘원 안에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천성당은 미사 중에 세상을 떠난 이들이 주님의 평화 안에 머물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천성당 사무실 054-338-338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앤드류 요크의 이브닝 댄스, 저녁의 춤 들려드렸습니다. 크리스토퍼 파크닝과 데이빗 브랜든의 기타 이중주였습니다. 크리스토발 데 모랄레스의 온 세상아 주님께 환성 올려라, 유빌라테 데오 들려드립니다. 아, 지난주에 세상을 떠난 지휘자 브루노 터너가 이끄는 프로칸티오네 안티크와 우리에게 르네상스 음악의 아름다움을 알려준 선구자 중에 한 분이었죠.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크리스토발 데 모랄레스의 모테트 온 세상아 주님께 환성 올려라 유빌라 테디오 옴니스테라 들으셨습니다. 브루노 터너가 지휘하는 프로칸티온의 안티쿠아가 노래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준영의 비욘드 클래식 2부 순서 듣고 계십니다. 2주의 음악 신보. 네, 2부에서는 언제나 2주의 음악 신보 코너를 통해서 다양한 새 음반 함께 들어보는 시간 마련합니다. 오늘도 두 장의 흥미로운 새 음반 준비했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새 음반은 정말로 좀 특이한데요. 음반 제목이 뉴 브란덴부르크 콘체르토스하고 물음표가 딱 찍혀 있습니다. 새로운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뭐 미발견된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나머지 곡이 발견되었나 싶은 마음이 들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바흐의 트리오 소나타, 오르간을 위한 트리오 소나타 6곡을 협주곡으로 확대 편곡한 작품집을 음반으로 만든 셈이죠. 라르스 울리크 모르텐젠이 이끄는 콘체르토 코펜하겐이 새 음반을 냈습니다. 이 음반 뒷표지를 보면 Historically Informed Fic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언어 유희인데 역사적 양식에 따른 픽션 라는 셈이죠. 그러니까 가상의 어떤 그 이론을 따라서 작품을 개작한 셈인데 다만 이게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고 바로크 시대에는 이런 식의 편곡이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고 특히 바흐는 그랬던 사람입니다. 이 오르간 소나타 6곡 자체가 최소 일부는 본래 심포니아나 아니면 기악 소나타나 뭐 이런 다른 다양한 작품들을 편곡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곡을 다시 한번 여러 악기를 위한 협주곡으로 편곡한 것은 역사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그럴듯하게 어울려서 굉장히 즐겁게 감상한 그런 앨범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중에서 협주곡 12번이라고 써있는데 말하자면 본래 오르간 소나타 6번을 이제 다양한 악기를 위한 협주곡으로 편곡한 셈인데요. 그러니까 바흐 작품 번호 530번 편곡이 되겠습니다. 라르스 울리크 모르텐젠이 이끄는 콘체르토 코펜하겐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네, 바흐의 오르간 트리오 소나타 6번을 협주곡으로 편곡한 작품 들으셨습니다. 라르스 울리크 모르텐센이 하프시코드 연주와 지휘를 맡았고요. 콘체르토 코펜하겐이 함께 연주했습니다. 네, 모르텐센도 이제 노후 거장이 되었는데 여전히 이렇게 신선한 아이디어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오르간 소나타는 세 악장으로 되어 있어서 협주곡으로 편곡했을 때 그럴듯하게 어울리고 또 실제로 바흐가 아마 오르간 소나타 3번 느린 악장을 나중에 협주곡 악장으로 직접 편곡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게 아닌가 싶은데 굉장히 잘된 편곡과 좋은 연주의 만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새 음반도 소개해드립니다. 올 봄에 우리나라를 찾은 단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짤츠브루크 모차르트형 오케스트라인데요. 뭐 이름 그대로 짤츠브루크를 중심으로 이 모차르트형 이 대학교와 연계된 그렇다고 학생악단은 아니고요. 연주자들로 이루어진 오케스트라입니다. 당연히 모차르트를 중심으로 고전파, 더 나아가서 낭만파 음악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연주력을 발휘하는 악단인데 올봄에 이 지휘자인 로베르토 곤잘레스 모나스와 함께 와서 우리나라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와 협연하면서 아주 깊은 인상을 주었는데요. 이 로베르토 곤잘레스 모나스는 원래 바이올리니스트 출신 지휘자입니다. 이번에 그가 직접 바이올린을 들고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그리고 아다지오, 론도 등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작품을 모두 녹음한 전집을 발매했습니다. 뭐 짤츠브루크 모차르트의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된 이상 모차르트 음악은 좋든 싫든 뭐 싫진 않겠지만 좋든 싫든 정말 몸을 바쳐서 연구하고 해석하고 연주해야 될 레퍼토리임에 틀림없는데 이 로베르토 곤잘레스 모나스 역시 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되면서 모차르트 작품 특히 바이올린 협주곡을 처음부터 다시 깊이 이해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사색과 연구의 결과물이 이렇게 음반으로 나온 셈인데 올해 짤츠브루크 모차르트 위크, 모차르트 주간에서 이 바이올린 협주곡을 직접 연주해서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다는 그런 외신 보도 또 비평, 평론을 읽고 궁금했는데 그 결과물이 이제 음반으로도 나온 셈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 두 트랙을 준비했어요. 먼저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아다지오 2장조 쾌일번호 261번 들려드리고 곧이어서 바이올린 협주곡 5번 A장조 쾌일번호 219번 가운데 3악장 그 유명한 터키풍이죠. 론도 템포 디 메뉴에토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 먼저 들려드릴 아다지오 2장조는 바로 바이올린 협주곡 5번의 느린 악장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든 또 하나의 그 교체용 악장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곡이지만 마치 한 곡처럼 이어서 들어도 자연스럽게 감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베르토 곤잘레스 모나스의 바이올린 그리고 지휘죠. 짤츠브루크 모차르트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볼프강 아마디우스 모차르트의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아다지오 2장조 계열번호 261번 먼저 들으셨고요. 방금 들으신 곡은 바이올린 협주곡 5번의 2장조 계열번호 219번 가운데 3악장 론도 템포 디메뉴에트였습니다. 로베르토 곤잘레스 모나스의 바이올린과 지휘였고요. 짤츠부르크 모차르트의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네, 모차르트가 사실 20대 초반을 끝으로 바이올리니스트로서의 경력을 끝낸 건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버지의 증언이라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명한 바이올리니스트이자 교육자였던 아버지 레오폴트에 의하면 모차르트는 그 누구보다도 바이올린을 잘 연주했다. 너는 유럽 최고의 연주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는데 짤츠부르크를 떠나면서 바이올리니스트 경력도 사실상 끝난 셈이죠. 그래서 바이올린 협주곡도 이른 나이에 더 이상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들에게는 좀 안타까운 일이죠. 물론 소나타가 있긴 하지만요. 이 로베르트 곤잘레스 모나스가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을 다시 한번 익히기 위해서 이 몇 년간에 걸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고 본인이 회고하는 걸 봤는데 그랬을 것 같아요. 끊임없는 의문점,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원점에서부터 연구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었겠는데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처럼 너무 유명하고 너무 알려진 곡은 연주 전통이 그만큼 오래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탈피한다는 게 오히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휘자, 바이올리니스트는 때에 따라서는 막 선율을 직접 목소리로 노래해보기도 하고 자료를 다 찾아보기도 하고 예전 문헌들을 탐구하기도 하는 등 이런 오랜 연구를 거쳐서 이렇게 자기만의 모차르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참 예술가의 사명이라는 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 같고 법칙은 있지만 그 법칙을 또 언제 깰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면 또 그것이 예술의 아름다움이기도 하겠죠. 네, 오늘 바흐의 작품을 상상력으로 편곡한 트리오 소나타의 협주곡판 그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 짤츠부르크 모차르트의 오케스트라와 그 지휘자의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까지 들려드렸습니다. 네, 이분은 항상 새 음반은 좀 길게 듣다 보면 시간이 조금 더 빨리 흘러간다는 느낌이 있는데 오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한 주 동안 음악과 함께 즐겁게 생활하시고 저는 다음 주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음악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프랑스와스 조셉 나더만의 루소 주제에 의한 환상곡과 변주곡입니다. 마스미 나가사와의 하프 연주로 들려드리고요.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신부님 방금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0: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3: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2: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3: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2: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4: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2: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1번 은총의 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말 기도의 오솔길 예수의 이현준 베드로 신부입니다. 주님, 그들은 당신 얼굴 그 빛 속을 건나이다. 그들은 날마다 당신 이름으로 기뻐하고 당신 정의로 힘차게 일어서나이다. 오늘 화답송으로 바친 시편 말씀처럼 날마다 주님의 빛 속을 걷는 기쁨으로 지내고 계신가요? 내가 알고 있는 나라는 그 자아를 버리는 것이 불교에서도 가장 큰 깨달음이라고 하던데요. 가톨릭 신앙을 믿는 우리 역시 나라는 그 좁은 테두리에서 벗어난다면 하느님의 빛과 사랑으로 또 기쁨이 커지고 충만해지지 않을까요? 오늘 오솔길 산책은 나에게서 하느님을 향해 마음을 돌리는 산책길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노래 선물로 이경수가 부르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들었습니다. 지금 간절하게 기도가 필요하신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또 혼자라고 여겨질 때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주일 오후 4시 주말 기도의 오솔길은 여러분의 어려운 일, 바라는 일, 감사하고 기쁜 일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53 열려 있고요. 스마트폰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에서 실시간 청취와 기도 신청, 또 듣고 싶은 노래 신청도 가능합니다. 밤 11시 재방송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네, 오늘은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을 하루 앞두고 우리 교황님을 위해 기도하는 교황주일입니다. 얼마 전 우리 대통령이 레오 14세 교황님을 예방하고 또 귀한 선물도 나눠주시고 또 우리 한반도 평화 정착과 다가오는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을 약속하셨다고 하죠. 또 내년 서울 세계 청년대회에 레오 14세 교황님의 방한을 정중히 초청했다고 합니다. 교황님의 방한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는데요. 그래서 신자분들이 직접 교황님을 만날 수 있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우리 그때까지 교황님을 위한 기도 서로 약속해 줄 수 있겠죠? 우리 교황님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 가지면서 노래 함께 하나 듣고 또 가겠습니다. 켈티 구몬이 부르는 더 프레이어.

어느새 예수 성심성월 6월도 끝자락이네요.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 어디서 어떻게 만나오고 계시는지도 궁금한데요. 보내오신 사연 속에서 그 예수님의 사랑 또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미정님, 신부님 몸과 마음의 건강이 조화롭지 못해 조급함이 앞서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 안에서 저를 돌보시는 주님을 느끼며 그간에 멈춰진 새벽 미사로 제 자신을 돌보고 바라보며 주님 안에 머물겠습니다. 네, 주미정님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오솔길 산책 동행해 주셨네요. 너무나 반갑고 환영합니다. 그 안 보였던 시간 동안 이 몸과 마음의 건강 이 균형을 찾기 위해 많이 애쓰고 계셨나 보네요. 그리고 이게 참 쉽지 않은 이 작업인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의 작업, 몸과 마음의 균형, 또 그 평정심을 지킨다는 것이 예, 꾸준한 성실한 말 그대로 수련 없이는 이게 갖춰지기가 힘든 열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간 멈춰진 새벽 미사 다시 또 이렇게 재개하셨다고 하는데 좋네요. 또 이렇게 아침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거 정말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좀 이렇게 아침형 인간이거든요. 아침 일찍 뭔가 이렇게 좀 하는 걸 되게 좀 좋아하는데 이 모두가 잠든 새벽 아직 이렇게 뭔가 하루가 이제 막 시작하게 되는 그 동틀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일어나서 뭔가 하루를 준비하고 또 시작하는 그 시간이 참 우리의 그 균형을 맞춰주는데 아주 중요한 삶의

규칙, 루틴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우리 주미정님, 다시 이렇게 다짐하고 결심한 자신과의 약속을 또 잘 또 실천해 나가 보시길 응원합니다. 또 잘 안 되시면 또 이렇게 사연 남겨주시면서 조언과 또 기도를 받으시면 더 좋겠죠. 네, 감사드리고요. 임유리님, 오늘은 집에서 청소하고 방 정리하면서 집콕했네요. 고양이 두 마리 목욕 오랜만에 시키고 지금 이 시간에 커피 마시면 잠이 안 올 것 같아서 얼음 가득 미숫가루 마시면서 쉬어갑니다. 고소하니 맛나네요. 예전에는 이 맛을 몰랐네요. 얼음 동동 미숫가루. 네, 아, 이 또 더운 여름에 기억이 나요. 이 어렸을 때 더운 여름 이 엄마가 타주시던 얼음 동동 미숫가루. 아, 그 하나를 쫙 들이켜 마시면 정말 이 그 더위가 싹 가시고 또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생겼던 그 기억이 생생하네요. 그래요. 우리가 좀 이렇게 뭔가 내 마음을 이렇게 리프레시 해줄 수 있는 무언가 기억 혹은 이렇게 소소한 행위들을 갖고 있다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얼음 동동 미숫가루든 또 작은 산책이든 또 누군가의 목소리든 또 어떤 사진이든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아, 또 그것을 그 어려움을 넘어서게 해주는 작은 위로 또 격려 하나씩 꼭 마음속에 품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유리님, 네, 동행 감사드리고요. 김유리님, 노래가 너무 감명 깊어 눈물이 나네요. 아이고, 네, 어떤 노래가 이렇게 가슴 깊게 파고들었을까요? 그럴 때가 있죠. 이 평소에는 이렇게 스쳐 지나갔던 노래 가사 혹은 음률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속 깊게 파고들어 오는 순간? 저도 좀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이렇게 갑자기 사무실에 있다 보면 문득 어떤 노래가 이렇게 떠오르고 가사가 이렇게 확 기억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이 유튜브나 이런 데서 그 음악을 찾아 듣곤 하는데 그러면서 한동안 그 노래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듣게 되는데요. 뭔가 그 노래 가사에서 이 많은 울림과 위로를 받았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하고 또 지금 나에게 주어져야 하는 그런 시간 혹은 위로의 말 한마디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노래 이렇게 들으시면서 계속 나에게 필요한 위로를 건네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서 노래 선물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또 이 노래의 음률이 또 이 노래의 가사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엔시아가 부릅니다. 너의 하루는 어때?

0: 주일 기도의 오솔길에선 고요한 마음으로 영적 묵상에 잠겨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르틴 파도바니의 상처 입은 감정의 치유 함께 읽고 성찰하고 있는데요. 오늘 영적 독서는 제11장 자아사랑에 관한 마지막 편입니다. 오늘 내용에서 저자는 자아사랑이란 감정적이거나 낭만적이지만은 않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태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아사랑이 맺는 열매는 내적 평화와 만족감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오늘도 마음을 열고 그 내용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1: 참된 자아사랑의 또 하나의 특징은 합리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아사랑은 기분이나 충동 혹은 강박적으로 행하지 않으며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참된 이유에 따른 행동에 바탕을 둡니다. 그녀를 사랑하는 한, 남성은 자신의 방식대로 지배하지 않으며 매우 감성적이고 예민하게 그녀의 내면과 접촉합니다. 합리적인 사람에게 있어서 자아사랑은 왜곡된 죄책감이나 부정직한 합리화나 핑계로 조종되지 않습니다. 참된 자아사랑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지성을 활용해서 자신의 삶과 결정에 도움이 될 지식이나 정보를 찾습니다. 참된 자아사랑의 또 다른 지속적인 특징은 심오한 평화와 만족감입니다. 참된 자아사랑을 가진 사람은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올바른 것을 해왔고 나쁜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결정을 내렸으며 이제는 동료의 압력 하에서도 초연해질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알고서 행동합니다. 그는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을 갖고 신념에 찬 행동을 합니다. 그는 또한 심오한 평화와 만족감을 갖고 행동하며 생활하는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참된 자아사랑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도덕적인 사람의 특징과 일치합니다. 도덕감이 결여된 사람은 참된 사랑이 결여된 사람입니다. 도덕감이 결여된 사람일수록 자아존중이 결여돼 있기에 더욱 자아파괴적인 행동을 합니다. 평화와 자아만족은 그 사람이 지닌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반영합니다. 개개인의 가치는 그 안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자신을 사랑한다면 나의 가치는 내 안에 있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이나 나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성공이나 값진 소유물은 나를 기쁘게 할 수도 있고 나에게 확신을 갖게 해줄는지는 모르지만 나의 기본적인 가치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최고의 행위는 하느님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것과 내 자신도 역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에서 저자는 자아사랑은 충동적이고 강박적이지 않고 매우 합리적 결정과 행동에 바탕을 둔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사유하고 그 바탕 위에서 선택과 결정을 하기에 왜곡된 죄책감이나 부정적인 감정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생각하는 힘과 마음의 힘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 힘, 마음의 힘을 기를 수 있을까요? 저자는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충분히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숙고해보는 지성의 차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 영혼의 능력 중 지성적 차원은 글을 읽을 때 발휘되고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요즘 우리 문화가 글보다는 이미지나 영상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서 글을 읽고 사색하는 시간을 점차 잃어버려 가게 됩니다. 글을 읽기보다는 영상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다 보니 그만큼 생각하는 힘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 영상은 더욱 자극적인 면을 증가시키면서 우리의 지성적 차원을 점점 마비시켜 갈 뿐입니다. 이러한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주 책을 펴서 글을 읽고 사색하는 시간을 늘려가야 하겠습니다. 자아사랑은 바로 생각하는 데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또 다른 건강한 자아사랑의 열매는 바로 내적 평화와 만족감입니다. 자아사랑 위에 살아가는 사람은 타인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믿음과 신념에 찬 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기준과 평가에 두게 되면 삶은 불안정해지고 마음은 늘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외부에서 설정하는 기준과 평가는 늘 달라지고 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외부에서 나를 바라보는 기준은 늘 상대적이며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한 채 나의 진정한 가치를 상대방의 평가에 맡겨놓고 그 기준에 맞춰 나가기보다는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소중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한 확고한 의식은 내적 평화와 만족감의 토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시 침묵 중에 머무르시면서 자신을 인정하고 돌보는 일을 우선순위로 두며 사유하고 사색하며 그러면서 내적 평화를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주말 기도의 오솔길에선 여러분의 힘든 일, 고마운 일, 두려운 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이 보내오신 일상의 풍경 또 기도 지향 함께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강금성님, 대인사고를 내서 벌써 6주가 되었는데요. 이 피해자 아드님 마음을 합의로 돌려주시길 청합니다. 왕초보 운전에 서서히 후진하다 사고가 났는데요. 경찰 119에 신고를 하고 정성을 다했는데 제가 여전히 범죄자가 된 것 같은 상황입니다. 아이고, 네, 강금성님, 이렇게 운전하시다가 사고를 좀 내셨네요. 그래도 이게 천천히 후진하다 아마 이렇게 뒤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좀 인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좀 부딪히는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이 본인이 해야 할 뭐 책임들 또 그런 것을 이렇게 충실히 또 이렇게 응답하고 또 거기에 또 대응하고 다 해주었는데 이 피해자분들 이 마음이 그래도 그 놀람과 그 충격 때문일까요? 합의가 아닌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뭔가 이렇게 좀 처리하려고 하시는 건가? 그러다 보니 또 마음속에 계속 죄책감으로 우리 강금성님 마음이 이렇게 좀 많이 좀 짓눌려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평소 겪어보지 못한 일이기에 아마도 우리 강금성님도 좀 많이 놀라셨을 것 같고요. 또 누군가에게 이렇게 좀 피해를 줬다는 것에 이 큰 죄책감으로 좀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계시지 않나. 그래도 이 좀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 과실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 마음과 태도 그런 것이 충분히 좀 전달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좀 가져봅니다. 충분히 자신의 실수와 또 잘못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또 뭐 보상, 피해 보상을 또 기꺼이 또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분명히 이분들 마음도 조금은 합의 쪽으로 좀 돌아서시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쪼록 좀 이 일이 좀 잘 해결이 돼서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네, 강성님 너무 이렇게 좀 위축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바 최선을 다하신다면 또 잘 마무리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나아가시기를 응원해드립니다. 5171님, 신부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요즘 몸이 안 좋아요. 정신재활시설을 다니는데 요즘 충실히 못 다니고 있습니다. 어젠 비가 와서 그런지 사람들이 다 원수 같고 친구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는 것 같았는데 오늘은 마음이 좀 괜찮습니다. 몸이 더 아파지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내일 월요일은 다시 정신재활시설에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네, 5171님, 이렇게 마음이 계속 좋았다가 안 좋아졌다가 그래도 자신이 좀 그러한 이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또 이렇게 재활시설 나가면서 계속 이렇게 치유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 거기에서 그래 조금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나아질 수 있다, 또 나아지고 싶다라는 그 마음 속의 갈망이 가장 중요한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이 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마음 하나 놓지 않고 계속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질 수 있다. 또 나는 나아지고 싶다. 그래서 건강하게 정말 많은 사람들과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계속 그려나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5171님 건강해질 수 있는 그 마음, 그 희망 놓지 않기를 바라면서 우리 모든 기도의 오솔길 동지님들 함께 두 손 모으고 마음 모아서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느님의 필요한 은총 함께 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5171님의 마음을 당신 손에 맡겨드립니다. 비가 내리는 하루 동안 사람들이 모두 원수처럼 느껴지고 세상에 내 편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으니 그 작은 평화에 감사드립니다. 병이 깊어지지 않도록 5171님의 몸을 지켜주시고 불안이 마음을 삼키지 않도록 평화를 주소서. 정신재활시설에서 함께하는 회원들을 사랑하는 마음,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 내일은 꼭 다시 나가고 싶다는 소망을 살펴주소서.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좀 더 가벼운 몸과 좀 더 밝은 마음을 허락해 주소서.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비 오는 날에도, 외로운 날에도, 친구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에도 주님께서는 늘 곁에 계심을 믿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에드윈 킴이 부르는 주님은 나의 등불 함께 들으셨습니다. 오늘 오솔길 산책도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었네요. 저는 마지막 노래 선물로 다비치가 부르는 너의 편이 되어줄게 남겨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도 기쁘게 지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가오는 토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지현 야고보, 작가 김영순 베로니카, 저는 연준 베드로 신부였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한 달 동안 한 권의 책을 함께 읽으며 기후위기 시대의 해법을 찾는 프로그램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슬혜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요. 황준서 씨가 쓴 지금 당장 정의 실현. 생태정의의 관점에서 에코사이드 저항운동의 의미와 역사를 짚어보고 에코사이드의 책임을 누구에게 어떻게 물을 것인지 논의하는 책입니다. 읽으면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여러분께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읽어볼 부분은 지금 당장 정의 실현 27쪽부터 29쪽입니다. 이 책에서는 정의를 철학자들이 답을 내린 특정한 상태가 아니라 모두가 같은 건 같게, 다른 건 다르게, 정당한 대우를 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발현하는 민주적인 집합행동에 담긴 원칙으로 이해한다. 즉, 정의란 사회란 이래야 한다는 고정불변의 질서가 아니라 그 시대에 주어진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모순과 장벽을 깨뜨리고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회를 이렇게 바꾸자라는 억압받는 집단이 가진 열망의 표출로 본다. 이 세상에서 불평등한 질서를 통해 많은 것을 소유한 집단은 정의로운 질서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1960년대 미국 민권운동을 이끌었던 마틴 루서킹 목사는 투쟁의 언어로서 정의를 적확하게 요약하고 있다. 도시 근교에 넘치는 부와 안락으로부터 빈곤과 절망으로 가득 찬 도시 내부를 분리하고 있는 이 비극적인 장벽을 정의의 세력이 가진 무기로 무너뜨릴 때까지 안주하지 맙시다. 환경 파괴의 정의를 묻는 이유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 우리 사회가 자연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에 대한 도덕적 원칙에 대해 질문한다. 둘째, 환경 파괴의 악순환을 초래하는 사회체제 속에서 차별과 폭력을 겪고 있는 집단의 민주적인 투쟁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셋째, 환경 파괴를 조직적으로 초래하는 개인과 집단의 책임을 묻고 오늘날 환경보호제도의 기원 및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기준을 제공한다. 공동의 집 지구, 오늘은 황준서 작가님의 지금 당장 정의 실현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들을 부분은 책 209쪽부터 210쪽입니다. 아직 소수이지만 좀 더 생태적, 탈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에코사이드 처벌법을 도입하려는 나라들도 있다. 에콰도르와 칠레, 브라질이 대표 주자이다. 에콰도르는 2008년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자연의 권리를 인정했다. 국민 다수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생명이 재창조되고 존재하는 곳인 자연 또는 파차마마는 존재와 생명의 순환과 구조, 기능 및 진화 과정을 유지하고 재생을 존중받을 불가결한 권리를 가진다고 결정한 것이다. 에콰도르에서는 자연의 권리가 단지 선언에 그치지 않고 법적 소송이나 환경 의사결정에서 실체적 권리로 인정받고 있다. 헌법 개정을 통해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려는 칠레도 비슷한 법을 가지고 있다. 에코사이드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칠레 형법은 자연에 반하는 범죄를 기업 및 경제 범죄로 규정하면서 처벌 조항뿐만 아니라 자연 생태계의 파괴 방지를

0: 위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의무를 강제하고 있다. 지구의 허파 아마존의 대부분이 자국 내 경계에 있는 브라질은 2023년 11월에부터 국회에서 에코사이드 처벌법 제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법률의 내용은 다른 나라와 비슷하지만 기존 신고 허가 중심 환경법이 환경보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을 반성하면서 열대 초원지대인 세하두와 아마존 지역에서 여러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채굴 산업과 농업을 규제하고 선주민의 삶과 권리보호 맥락에서 에코사이드를 처벌하려는 특징이 있다. 책 지금 당장 정의 실현에서 마지막으로 함께 들을 부분은 247쪽부터 248쪽까지입니다. 국제사회 차원에서 에코사이드 처벌법 도입 논의가 활발해진 만큼 지금까지 방관자 입장에 가까웠던 한국 정부도 한국형 에코사이드 근절과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책무를 다해야 한다. 필자는 한국 정부가 다음과 같은 에코사이드 행위들을 우선 금지 및 중단하고 국제형사재판소 회원국으로서 에코사이드 처벌을 위한 로마 규정 개정에 찬성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에코사이드를 평화와 안보에 반하는 범죄로서 근절하기 위해 생태적 관점에서 평화와 안보를 재정의하는 토론도 적극적으로 이끌어나갈 것을 제안한다. 1. 전쟁 목적 달성을 위해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와 동식물 학살, 학대, 동원. 2. 무기 생산, 군사 훈련, 군사기지 건설 및 확장 등 전쟁 준비를 위해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자연 생태계 붕괴를 초래하는 행위. 3. 통일성을 띤 사회집단 또는 생물군집의 정신적 물질적 존속을 불가능하게 할 위험이 있는 계획적으로 시행된 국내외 개발 사업. 4. 특정 집단의 경제적 목적 실현을 이유로 비인도적인 대규모 동식물 살상을 실행, 촉진 또는 보조하는 행위. 5.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으며 예방할 수 있었던 환경 재난 또는 사고.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다음 주에도 함께합니다.
1: CPBC FM
2: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3: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2: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3: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4: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 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6: 가톨릭 평화방송.
1: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너무 쉽게 바뀌는 시대, 우리는 어떤 걸 삶의 표지로 삼아야 할까요? 지금은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면서 힘들지만 조선시대는 그 자체가 순교 그리고 박해의 역사였습니다. 그때 신앙 선조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신 분이 있죠. 절망의 시대에 희망의 길을 낸 땀의 순교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 이 신부님의 삶과 영성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꾸 바뀌는 오늘 그리고 불안불안한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서 안개 속을 헤매는 듯한 지금 이때의 이정표가 돼주는데요. 하느님의 빛과 희망을 길 위에서 전한 사제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 그 뜨거운 걸음을 오늘 이 시간 한 권의 책으로 만납니다. 2주의 책, 책방지기 김지현 야고보입니다.

윤건의 걷다, 6월 28일 2주의 책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저는 글 쓰는 아나운서 김지현 야구보입니다. 오늘도 2주의 책에 오신 모든 2주의 책 가족들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은 성 바오로딸 출판사의 영성 서적을 소개를 했어요. 두 권이었고 들으시면서 많은 가족들이 신청해 주셨는데 예, 순서대로 저희가 보내드리니까 기다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 땀의 순교자 최양업 신부님을 만납니다. 생활성서사 영성서적을 펴서 소개하면서 만들 테니까요.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 주소 붙여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오늘 북셰프 김병수 루제로와 함께 할게요. 윤종신이 부릅니다. 너에게 간다.

0: 열두 해를 한결같이 조선 각지를 누비며 양떼들을 위로하고 신앙을 지켜준 삼옥자. 박해의 한가운데에서도 하느님을 향한 희망을 잃지 않았던 양냄새가 진하게 나는 땀의 순교자 최양업 신부님. 그 사랑과 믿음의 모범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책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 두 번째 사제이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삶을 살다 가신 땀의 순교자 최양업 신부 바로 알기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책입니다. 양들이 있어 나는 걸었네. 이 책을 품고 온 우리 북셰프 생활성서사 김병수 루째로와 함께합니다. 스튜디오로 직접 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예, 오늘은 갓 나온 신간입니다. 2026년 6월 29일자로 출간되는, 그러니까 사실 나오지도 않은 이거 단독입니다. 단독. 저희 가톨릭 평화방송 단독 신간을 품고 오셨습니다.
1: 네, 우리 2주의 책가족 여러분이랑 가장 먼저 네, 이 신간 출간의 기쁜 소식을 나누려고 정말 잉크 마르자마자 제가 딱 집어서 가지고 왔고요. 예. 정말 모든 책에 항상 최선을 다하지만 저희가 특별히 공들여서 준비한 책을 드디어 소개해드리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오늘은 최양업 신부님,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삶과 영성, 시복시성 과정까지 전부 한 권으로 만나볼 수 있는 책이고요. 양들이 있어 나는 걸었네 라는 책 가지고 왔습니다.
0: 양들이 있어 나는 걸었네. 네. 예, 오늘 이 책을 소개하고 여러분께 선물로 드립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 주소 붙여서 참여해 주시고, 제목이 감성이 있습니다.
1: 그거를 딱 듣자마자 느끼셨다는 건 아마 최양호 신부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다는 얘기인 거고, 또 그분 삶의 어떤 감정의 이입도 좀 된다는 말씀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요, 아마 오늘 이 시간 마칠 때쯤 되면 이 책의 제목이 달리 보이고 다시 감동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네.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양들이 있어 나는 땀 흘렸네.
1: 그렇죠.
0: 요것도 있고요. 네. 최양업 신부님, 예수성심 성월에 선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이 기일이라고
1: 네,
0: 해야겠죠?
1: 네, 6월 15일에 선종하셨고요. 그래서 오늘 이 책을 소개해드리는 게 더 의미가 있기도 하고, 또 오늘 본방일이 예수성심 성월의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누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알게 되시겠지만, 최양업 신부님은 정말 교 한 분 한 분을 애틋하게 사랑으로 보살피셨던 분이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살아가려고 노력하셨던 목자셨거든요.
0: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예수성심 성월을 마무리하며 함께 펼쳐보니까 더 뜻깊습니다. 네. 최양업 신부님 하면 우리나라 두 번째 신부님, 그 정도로 아는 분도 있겠다 싶습니다.
1: 그렇죠. 좀 더 아시는 분들은 처형돼서 순교하지 않으셨고 과로로 돌아가셨다, 이 정도까지도 알고 계신 분들이 상당수 계시겠지만, 그분의 삶에 대해서 더 세세하게 아는 분들은 아마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이 책을 만들면서 처음 알게 된 사실이 정말 많았거든요.
0: 그렇군요. 최양업 신부님 하면 저도 조금 더 알아가야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전 신부님 소설이 있었던 걸 기억을 하거든요. 바오르떨에서 네, 나온 차쿠의 아침?
1: 맞아요. 네. 예, 그거는, 두 번짜리였죠.
0: 그렇죠. 두 번짜리였던 게 기억이 나고. 또 뭐가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1: 뭐 동화나 뭐 이런 책들 있었고, 또 한국 천주교에서 만화에 뭐 신부님 얘기가 조금 들어가거나 뭐 이런 경우들은 있었는데, 이렇게 신부님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알려주는 책은 뭐 연구서, 뭐 자료집 이런 것들 제외하고는 그동안 없었습니다.
0: 예. 김대건 신부 바로 알기 바로 살기 느낌으로 가는 거네요, 그러면.
1: 그렇죠.
0: 예. 네. 근데 감성을 더 해서. 네. 예. 이 책이 최양업 종합서로는 최초인 셈인데.
1: 그렇습니다.
0: 어떤 분이 쓰셨습니까?
1: 당연히 그래서 더더욱 이 분야의 전문가, 최양업 신부님 전문가가 쓰셨고요. 오랜 기간 베티 성지 주임 맡으시면서 또 양업교회사 연구소의 관장도 역임하시면서 최양업 신부님에 대해서 연구도 해오셨고, 또 19년 동안이나 시복시성 주교특별위원회에서 시복시성 청원인으로도 직접 일을 하셨던 류한영 베드로 신부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0: 저는 참 시복시성 주교특별위원회에 고맙습니다. 발음 연습이 잘 되거든요.
1: 저도 지금 얘기하면서 시복

0: 혹시 앞뒤를 다르게 말하거나 발음이 꼬이거나 그러지 않을까 신경을 썼는데 아 맞아요.
1: 지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124위 네. 복좌를 선포할 때 네. 정말 잊을만 하면 뉴스의 10억시성 주교특별위원회 10억시성 주교특별위원회
0: 아 생방에서 정말 발음 꼬이면 안 되는데
1: 그러니까요. 시성 10억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느낌인 거죠. 네. 예. 근데 류한영 신부님은 최양호 신부님 사랑하시겠네요.
0: 그렇죠.
1: 거의 박사시겠습니다.
0: 그럼요. 예, 예. 예. 그 최양호 신부님에 관해서 또 기쁜 소식이 하나가 또 예, 있어요.
1: 뭡니까?
0: 최근에. 최양호 신부님은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죠. 순교자가 아니고 증거자이기 때문에 103위 순교 성인, 124위 순교 복자에 못 들어가셨잖아요. 그래서 최영업 신부님의 시복시성은 별도로 진행을 해왔거든요.
1: 그럼 당연히 그 과정에 류한영 신부님이 참여하셨겠네요.
0: 네네네, 맞아요. 예. 순교자는 순교 사실이 인정이 되면 다른 과정 없이 복자품에 바로 올라갈 수가 네, 있는데 증거자는 기적심사라는 과정을 통과를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네, 갈 수가 있는데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1: 맞아요. 그래서, 이 네. 증거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영업 신부님의 전구를 청하는 기도를 했는데 네. 뭐 누가 낫는다 뭐 이런 것도 단적인 네. 기적의 예일 수 있는 거고
0: 단순히 나았다 정도가 아니고 즉각적이고 완전한 치료여야 하며
1: 맞아요,
0: 그게
1: 맞아요.
0: 또 과학적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치료 이거는 의사가 봐도 기적입니다라고 인정이 되는 것만 증거로 채택이 되기 때문에 정말
1: 그러니까요.
0: 어렵습니다.
1: 예, 그래서 한 차례 통과하지 못했던 걸로
0: 그랬었죠.
1: 알고 있습니다.
0: 5년 전이었는데 그때도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전구를 통해서 내 질환이 나았다라는 증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인정이 잘 안 돼서 5년 동안 다시 자료를 보완하고 준비하고 해서 드디어 올해 지난 3월에 3개월 정도 됐네요. 이제 교황청 시성부의 의학자문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박수 쳐야죠. 드디어 정말
1: 네. 복음입니다. 복음.
0: 복음 기쁜 소식.
1: 기쁜 소식입니다. 네. 예.
0: 시복시성까지 가려면 이제 복자도 되시고 성인도 되시려면 아직 과정이 꽤 많이 남아 있지만 정말 어려운 산을 하나 넘은 거거든요. 그래서 최영업 신부님의 시복이 이제 가까워지고 있구나라는 희망을 품게 하는 소식입니다.
1: 우리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양들이 있어 나는 걸었네도 좀 좋은 자료가 됐으면 좋겠어요.
0: 네, 네.
1: 예. 그리고 이 책 책장 한번 넘길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0: 정말 그런 그렇죠. 마음으로 만들었고 예. 네, 정말 앞으로 시복시성 되는 데 있어서 저희 이 양들이 있어 나는 걸었네와 그리고 우리 모두의 기도 네, 정말 필요하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것도 그 기도해 주신 분 덕분입니다.
0: 그럼요.
1: 예, 그것에 네. 감사 기도도 바치게 되고요.
0: 네, 열심히 또 연구하신 분들 계셨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시복시성 업무에 우리 류한영 신부님 포함해서 참여하셨던 분들의 노력이 네, 드디어 결실 또 맺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네.
1: 그래요.
0: 그래서 이 시점 지금 최영업 신부님이 바로 이때 2020년대에 시복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게 또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또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 나 예수님 믿어요 하면 누가 잡아가진 않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한국 사회에서 피를 흘리면서 순교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또 우리가 최영업 신부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1: 땀의 순교자.
0: 땀의 순교자, 그렇죠. 예. 피는 흘리지 않았지만 순교의 영성을 지닌 채 평생 살다 가신 신부님의 삶을 오늘날에 우리가 다시 살펴보고 현양해야 하는 데는 또 그런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다라는
1: 예.
0: 겁니다.
1: 그래요.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 떠올리면서 이런저런 얘기 가볍게 나누는데 책 속의 내용도 은근히 좀 전하는 느낌도 있고
0: 그렇죠. 네, 살짝 녹아있죠.
1: 예, 우리 루제로가 한 곡을 또 골랐습니다.
0: 네.
1: 이 곡을 듣고 양들이 있어 나는 걸었네 이어서 살펴보죠. 어떤 곡 들을까요?
0: 네, 최양업 신부님이 담고 싶어 했을 예수님의 마음, 예수 성심이 표현된 곡을 같이 듣고 싶은데요. 요한복음서 10장에 있는 말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양들도 목소리를 알아듣는 그 착한 목자의 비유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가사로 쓴 나는 착한 목자다라는 곡이 있는데 책 만들면서 이 노래가 종종 생각이 나더라고요. 신자들이 최영업 신부님을 얼마나 기다렸고 또 교우촌에 오셨을 때 얼마나 신부님을 환대했는지 또 신부님이 신자들과 얼마나 서로 사랑했는지도 책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 여러분과 함께 그 마음 느끼면서 듣고 싶습니다.
1: 네. 요 성가잖아요. 나는 착한 목자다. 요거 말씀하신 거죠?
0: 네네네.
1: 나는 내 양들을 안다.
0: 네,
1: 요거.
0: 맞습니다.
1: 아, 네. 네네. 그래요. 좋습니다. 여러분도 아는 멜로디면 같이 떼창하듯 불러볼게요. 권성일의 목소리입니다. 나는 착한 목자다.

0: 나는 착한 목자다. 권성일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오늘은 양들이 있어 나는 걸었네. 한 권으로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뭐 출간일은 내일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지금 매대에는 깔려
1: 아,
0: 있습니다.
1: 그럼요. 지금 네, 당장이라도 서점에 가시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만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가서 보시고 또 선물도 하시고 선물도 여기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 열려 있으니까 이책 받고 싶다고 신청도 해주시고, 자, 오늘 북셰프인 김병수 루째로와 함께 본격적으로 책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1: 네, 전체적인 구성을 먼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총 4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장 제목을 항상 제가 소개해 드렸던 것 같아서 오늘은 맑디맑은 우리 GD의 음성으로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0: 제가 탁하고 탁하게 한번 땀 흘리는
1: 아이고,
0: 느낌으로
1: 진짜.
0: 땀 흘리는 느낌으로 해볼게요. 최양업 신부님, 그 어떤 영성 본받아서 일장 부르심의 씨앗.
1: 아, 진짜 그렇게 읽는 거예요?
0: 농담이에요. 자,
1: 네.
0: 읽겠습니다. 1장 부르심의 씨앗, 2장 최양업 신부의 생애, 3장 최양업 신부의 영성과 업적, 4장 최양업 신부의 시복시성 추진 과정과 전망. 장 제목이 직관적이에요.
1: 네.
0: 생애, 영성과 업적, 시복시성 추진 과정. 근데 1장은 약간 성소라고 해야 될까요? 부르심의 씨앗? 네,
1: 네.
0: 어떤 내용인가요?
1: 1장은요. 평범한 조선인이었던 최양업 신부님이 어느 날 갑자기 양떼를 돌보는 목자가 된 거는 물론 아니겠죠. 최양업 신부님이 신학생으로 선발되고 또 사제로 양성돼서 길 위에 사제, 땀의 순교자가 되는 데에는 먼저 그럴 토양을 마련하고 씨앗을 뿌렸던 선배 선교사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0: 그러니까 신부님의 일생을 살피기에 앞서서 사제 최양업의 탄생을 가능하게 했던 선교사들의 이야기로 시작을
1: 네,
0: 한다.
1: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여러 권의 책을 출간하면서 조명을 했던 브리기에르 주교님 이야기에서 먼저 시작을 하는데요.
0: 직진남이죠.
1: 네,
0: 나는
1: 네,
0: 조선으로
1: 조선을 향해.
0: 간다.
1: 네, 직진하셨던 직진남. 네, 우리 주교님의 노력 덕분에 조선이 독립된 대목구가 되었고요. 그리고 파리외방 정교회에서 조선 선교지를 전담하게 됐는데, 주교님은 정작 조선 땅을 못 밟고 돌아가셨죠.
0: 그러셨죠.
1: 네. 그때 주교님이 미리 준비하던 아주 중요한 사목 계획 중에 하나가 바로 방인 사제, 조선인 사제 양성이었습니다. 조선에 들어오시기 전부터 벌써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목하러 선교지 들어가면 그 땅에서 신학생을 선발해서 사제로 키워야겠다. 그걸 실현하기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문제 하나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유지를 받들어서 실제로 조선에 들어가서 김대건, 최양업, 최방제 세 신학생을 발탁한 선교사가 그 다음번으로 책에서 소개가 되는데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0: 제가 또 대건별 씨 진행자로서 저도
1: 네.
0: 김대건 신부 바로 알기 바로 살기를 읽었고,
1: 네.
0: 그 샤스탕 모방이었나요?
1: 두분 중에 한 분입니다.
0: 아, 샤스탕, 그쵸, 다른 분이죠. 역시 저는 낙방이오. 누굽니까?
1: 네, 모방 신부님이에요.
0: 모방 신부님. 그렇군요.
1: 네. 당연히 파리해방정교회 출신의 프랑스인 신부님이고요. 이 모방 신부님을 책에서 브리기에르 주교님 다음으로 두 번째로 소개를 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브리기에르 주교님에 이어서 두 번째 조선의 대목구장이 되셨던, 그러니까 처음으로 조선 땅에서 선교하고 사목했던 대목구장이었던 앵베르 주교님 이야기까지 1장에서 다룹니다.
0: 나 완전 조선 그 사제가 태어나는 그 초반을 아주 소상히
1: 그렇죠.
0: 전하는군요.
1: 네.
0: 아까 얘기한 그 모방 신부님, 그리고 또 브리기에르 주교님, 또 앵베르 주교님, 이분
1: 네.
0: 덕분에 김대건 최양업이라는 우리 교회 첫 사제가 탄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천주교회 신자로서 알아둬야 할 교양?
1: 네, 맞습니다.
0: 저는 부족하다. 여전히 채우고 있다라는 거. 그래도
1: 네.
0: 채웠다. 여러분도 이걸 채우면 좋겠다는 생각도
1: 이
0: 하고요.
1: 책으로 네, 채워가실 수 있고요. 김대건, 최영업 두 신부님을 우리 한국 교회 믿음의 뿌리라고 한다면 그 뿌리가 뿌리를 내리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미리 땅을 일구고 씨앗도 뿌리고 물도 주고 하셨던 분들이 계셨다는 것 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다음은 최양업 신부님 생애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선종까지 연대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1: 네. 신부님은 천주교 집안에서 태어나셨고요. 또 순교자들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최경환 프란치스코는 성인품에 오르셨고 또 어머니 이성례 마리아는 복자품에 오르셨고요.
0: 103위 성인 124위 복자
1: 네.
0: 예,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죠. 최양업 네. 신부님의 또 다른 믿음의 토양이기도 합니다.
1: 맞습니다. 최양업 신부님의 부모님은 인격적으로도 그렇고요. 신앙면에서도 그렇고 신부님에게 아주 큰 영향을 주셨고요. 두 분 모두 최양업 신부님이 마카오에 유학을 떠났을 때 네, 순교하셨습니다.
0: 아휴 참 예, 황망했을 겁니다.
1: 뭐 아셨겠어요? 내가 이렇게 떠났다 그쵸. 돌아오는 길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떠난 이 유학길이 부모님을 뵙는 마지막 장면이라는 걸 그러니까요. 당연히 모르셨을 건데
0: 예, 그러니까 또 네. 와서 그걸 알게 됐을 때 네. 얼마나 황망하셨을지
1: 중간에 요동에 계셨을 때 거예요 아마 그때 김대건 신부님이 먼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입국로도 탐색하고 할 때 그 소식을 듣고 최양호 신부님한테 전해줘요 네, 그때 듣고 정말 아마 네, 많이 우셨을 겁니다
0: 그러니까요 네. 마카오 유학길 이 유학길도 책에서 충실하게 다뤘죠
1: 네 최양업 신부님이 신학생 신분일 때부터 본격적으로 조선에 들어오려고 시도를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는 마카오에 계시는 뭐 르그레즈와 신부님 리부와 신부님이랑 그 스승님들이에요 이분들이랑 편지를 계속해서 주고받아요 1년에 한 번 정도씩 계속 주고받아서 그 행적을 상세하게 알 수가 있어요. 신부님이 1년 동안 뭘 했고 뭘 했고 아주 자세하게 적으시거든요. 근데 그 이전, 편지를 쓰기 이전에 마카오의 유학 경로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정확하게는 알기 어려워서 그 당시에 그 전에 선배 선교사들이 어떻게 왔다 갔다 했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고 또 다른 기록도 뒤져가면서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고 또 그 이후에 편지를 마지막 편지를 쓴 이후에 본인이 내가 어디서 쓰러져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라고 써서 전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신부님의 선종지 그리고 감회장되어 있던 곳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의 성과를 좀 잘 모아서 최대한 지금까지 밝혀낸 것들을 독자들께 전해드리기 위해서 모아 모아서 책에다가 수록을 했습니다.
0: 그러고 보니까 진짜 어디서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네요.
1: 네,
0: 계속 걸으셨으니까
1: 네.
0: 예.
1: 여러 가지 학설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확실하다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는데 뭐 이를테면 진천의 어느 공소에서 돌아가셨다, 문경에서 돌아가셨다, 뭐 베티에서 돌아가셨다 이야기는 많은데 동료 신부님들이 이때 우리 토마스 신부가 선종했습니다라고 서로 편지를 주고받은 게 남아있는 덕분에 선종일은 특정이 됐어요. 6월 15일. 근데 장소는 아직 연구 중에 있습니다. 얘기가 좀 옆으로 좀 센 것 같은데 그런 김에 또 이 책의 특징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면요.
0: 네.
1: 네. 방금 말씀드린 이 선종지에 관해서 여러 구전이 있는데 뭐 그런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신부님이랑 어떤 신부님들이 가까이 지내셨을까 그리고 신부님의 부모님은 또 어떤 삶을 살다가 어떻게 가셨을까 이렇게 신부님의 일생을 토파보는 큰 그림에서는 좀 곁다리에 해당되기는 하는데 궁금한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각 챕터의 끝에다가 더 알아보기라는 코너를 마련해서 수록을 해뒀습니다.
0: 더 알아보기.
1: 네. 네,
0: 그렇네요. 그 뒤에 코너가 하나 더 있는데 최양업 신부의 숨결을 찾아서. 이거 뭡니까?
1: 네, 이거는 신부님에 대해서 책으로 알게 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순례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최양업 신부님과 관련 있는 성지 네 곳을 간략하게 소개해놓은 꼭지입니다.
0: 걸으신 길만 하면 그냥 대한민국일 거예요.
1: 대한민국을 넘어섭니다. 황해도까지 가셨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예. 네. 한반도라고.
1: 네, 황해도부터 경상도까지.
0: 그러니까요. 네. 성지는 뭐 다락골, 베티, 베론, 수리산 이렇게 있을 거고
1: 네.
0: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마카오 유학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었죠?
1: 네, 그랬네요. 네. 유학을 마치고 이제 부제품을 받기 2년 전부터 신부님 국내로 돌아오려고 노력을 시작했는데 무려 8년이 걸렸고요. 6번에 걸친 시도 끝에 비로소 조선 땅을 다시 밟습니다. 진짜 그 사이에 부제품도 받았고 사제품도 해외에서 결국에는 받으셨고 딱 돌아왔을 때가 처음 유학 떠날 때부터 계산하면은 13년 걸린
0: 13년.
1: 귀국길이었습니다.
0: 이주의 책이 지금 한 14년 됐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그
1: 시작할 때 떠나서 이제 지금 돌아오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와. 근데 거기서부터가 백미, 그러니까 진짜 그 재미랄까요? 읽는 사람의 어떤 읽는 재미,
1: 그쵸,
0: 그리고
1: 돌아오시고부터가 시작이죠. 네.
0: 또 기도하게 되는 마음. 아, 얼마나 고생하셨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12년 동안 매년 9천리. 그러니까 거의 3,000km 가까운 거리를 다니셨습니다.
1: 그쵸, 7천리를 넘게 다녔다 보통 그렇게들 표현을 많이들 하는데
0: 예.
1: 맞아요. 3,000km가 넘는 거리를 매년 해마다 걸은 거고요. 그래서 다 합치면은 9만리가 됩니다. 이거를 계산하면 3만 5천 킬로미터를 걸어 다닌 거죠.
0: 35,000km.
1: 네.
0: 제가 풀코스 두번 했으니까 42.19를 몇 번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와. 그리고 운전한다고 생각해도
1: 그쵸.
0: 50km라고 하면은
1: 그거 시내에서 하면은 집에 가서 뻗어야 돼요. 힘들어서.
0: 아니 졸음쉼터도 가야 되고
1: 그쵸. 네.
0: 휴게소도 들러야 되고 쉽지 않습니다.
1: 그럼요.
0: 예.
1: 제가 실제로 좀 전에 소개했던 그 최양업 신부의 숨결을 찾아서 그 성지 소개 코너에다가 사진을 좀 찍어서 싣고 싶어가지고 직접 도안골 성지, 수리산 성지에는 다녀왔어요. 저랑 또 이제 편집부에 한분 같이 가가지고 번갈아서 운전을 하면서 다녀왔는데도 정말 피곤하더라고요. 갔다 와서 거의 다음 날까지는 뻗어 있었던 것 같은데
0: 아이고, 네.
1: 금요일에 다녀와서 토요일까지 네.
0: 아이고.
1: 그랬었는데. 당시에 신부님 편지를 읽어보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낮에는 미사 드렸던 교우촌 한 교우촌에서 출발해서 다른 교우촌으로 이동을 합니다. 저녁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에 도착하자마자 그 교우촌에 있는 신자들한테 고해성사 주고 자고 일어나서 미사를 집전하자마자 다시 또 이동. 그 다음 교우촌으로. 이거를 그냥 매일매일 그냥.
0: 근데 그때는 바늘도 없어서 봉화지 겸뭐 이런 거 물집 잡히는 거 터트리기도
1: 그쵸,
0: 어려웠을
1: 신발도 그래봐야
0: 텐데.
1: 짚신 신고 다니셨을
0: 그러니까
1: 건데.
0: 짚신이기
1: 네,
0: 때문에.
1: 발이 뭐 성했겠습니까?
0: 와.
1: 발톱 빠지고 이런 거 부딪혔을 거예요.
0: 그러니까요. 발톱 빠져 보셨어요?
1: 빠져보셨나요?
0: 아니 저는 그 발에 지금 사마귀 때문에 힘들다고 제가 지난주에 이지원 수녀님이랑 얘기했는데.
1: 들리기만 해도 정말 아픈데.
0: 아, 들린 적 있으세요?
1: 아, 있어요, 있어요. 네,
0: 오.
1: 운동하다가 그런 적 있는데
0: 예.
1: 정말 아프거든요. 네.
0: 야.
1: 근데 뭐 발뿐이었겠습니까?
0: 그렇죠. 예. 그리고 그 고통 밑바닥에는 사랑이 있었다.
1: 네.
0: 예.
1: 참 신부님이 근데 이게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마 하느님의 축복이었을 거고 본인도 그렇게 편지에 쓰셨는데 본인도 그랬고 선교사 신부님들도 다 그렇게 쓰셨어요. 우리 중에 가장 건강한 사제라고. 그래서 누구 신부님도 하느님의 은총 덕에 그래도 저는 건강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편지에 적으셨거든요.
0: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정말 철인이었나 봐요.
0: 그러게 말입니다. 예. 은총이고, 예.
1: 근데 제가 더 놀랐던 거는 그렇게 바쁘고 힘들면 사실 한 사람 한 사람 챙기는 게 힘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이책 만들기 전까지만 해도요. 근데 신부님이 이 교우들을 진짜 한분한 분을 정말 마음을 쏟고 챙겼던 게 신부님 편지 곳곳에 나옵니다. 관할 구역이 넓을 때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황해도부터 경상도까지 다니셨거든요. 1년 동안. 근데 그 넓은 데를 그렇게 바쁘게 다니면서도 중간중간 내가 만났던 신자들 이런 신자들이 있었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줬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편지에 수도 없이 적으세요.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외교인밖에 없는 마을에서 딱한 사람,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 딱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성분이었고, 그래서 더더욱이나 집 밖으로 잘 나오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듣고서, 그리고 그분이 나 신부님한테 성사 너무 보고 싶으니까 제발 보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성사를 주고 싶어서 정말 첩보 작전하듯이, 스파이 작전하듯이 몰래 잠입해서 고해 성사 주고 성체 영하게 해주고 도망 나왔다 이런 얘기도. 네, 책에 실려 있습니다.
0: 그런 얘기를 신부님이 직접 편지에 적으신 거죠?
1: 네, 그쵸. 본인이 적은 얘기라서 정말 생생해요. 내가 언제 어떻게 해가지고 누가 어떻게 와가지고 뭐 이렇게 자세하게 적으셨는데 이 사건 말고도 정말 많은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제가 직접 읽어드리면 아마 생생한 기록입니다라고 말만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이 안나라는 여교우였거든요. 관련된 사건을 제가 한번 책에서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나라는 교우의 이야기는 최영업 신부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다. 철저한 외교인 양반 집안에서 자란 그는 외롭고 힘든 신앙생활을 이어가며 자신에게 성사를 줄 사제를 보내주시기를 바라며 애타게 기도했다. 이 소식을 들은 최영업 신부는 어떻게든 그에게 고해 성사를 주고 성체를 모시게 해주고 싶었다. 최영업 신부는 자신에게 그 소식을 전해준 다른 교우 한 사람과 안나가 사는 마을에 도착했지만 그의 집안 식구들 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가 외교인이었으므로 고해소를 꾸밀 곳과 성체를 안치할 천막을 설치할 곳을 찾을 수 없었다. 기회를 살피던 최영업 신부는 함께 간 교우의 도움을 받아 안나의 집안 사람들이 밭일을 하러 나간 틈을 타서 고해성사를 위해 그가 성찰한 내용을 담은 쪽지를 넘겨받아 읽은 후 재빨리 안나의 집으로 가 그에게 사죄경을 외고 성체를 모시게 해준 다음 도망치다시피 빠져나왔다. 그는 그때 저는 아주 홀가분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최상의 감사를 드리면서 빠져나왔습니다. 라고 이 일을 회고했다.

0: 양들이 있어 나는 걸었네의 일부를 편집자인 김병수 루체로가 읽었습니다. 네. 제목 그대로네요. 양들이 있어 나는 걸었네. 네. 양들이 있어 나는 숨었네. 양들이 있어 나는 겨우 빠져나왔네. 양들이 있어 나는 최고로 감사했네.
1: 네.
0: 양들이 있다면 무조건 달려가신 분입니다.
1: 네, 저도 이런 에피소드들을 또 읽고 편집하고 하면서 이 제목을 좀 떠올리게 되었고, 네. 이 신부님이 한 해에 만난 신자 수가 수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영세를 줬다고 기록한 숫자만 해도요. 단순히 사목 순방만 한 게 아니고 또 순교자들 행적 조사해서 기록해서 WGU님한테 건네드리기도 해야 되지, 또 그 보고서도 써야 되지, 신학생들도 교육해야 되지, 이렇게 다른 업무들까지도 맡아보셨는데도 이렇게까지 신자들을 일일이 챙기신 걸 보면 아, 정말 놀랍습니다.
0: 40세 젊은 나이에 과로로 돌아가신 셈인 거잖아요.
1: 그렇죠. 네.
0: 예, 당연한 일입니다. 예.
1: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12년 동안 살면
0: 그러니까요.
1: 네. 예. 아무튼 이렇게 최영업 신부님의 일생을 꼼꼼하게 네, 책의 2장에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는 3장으로 넘어가서 신부님의 영성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는데요. 방금 우리가 이야기 나누고 마음으로 느끼고 했던 이런 것들이 곧 신부님의 선교 영성, 순교 영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부님이 남기신 여러 업적들도 있고 또 저작물들도 있고 또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분 삶에서 쏙쏙 건져내서 그 의의를 함께 살펴봅니다.
0: 네, 최영업 신부님이 작사, 작곡도 하셨더라고요.
1: 와. 천주가사. 네,
0: 그러니까요.
1: 네, 이런 것들 읽으셨죠. 네.
0: 궁금하신 분은 천주가사 네. 네, 이런 부분도 책을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 네. 마지막 4장 신부님의 십옥시성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네. 그 과정을 직접 함께 하셨던 저자인 류한영 신부님이 직접 알려주시는 장이죠.
1: 네, 맞습니다. 그 십옥시성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고 정말 많은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런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일반 신자들은 사실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책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함께 보시고 또 신부님의 십옥시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아멘입니다. 예. 자, 오늘 양들이 있어 나는 걸었네였습니다. 생활성서사 김병수 루체로와 함께했고요. 네. 신청곡과 함께 인사해 주시죠.
1: 네, 우리 2주의 책 가족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의 마음, 최영업 신부님의 마음을 책으로 느끼면서 예수 성심성월 마무리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시길, 또 여름이니까 네, 더위 조심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들을 신청곡은요, 노랫말이 최영업 신부님의 영성과 아주 잘 어울리는 사명으로 하겠습니다.
0: 예, 사명, 류선영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들려드리면서 오늘 북체프 김병수 루체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류선영의 목소리로 사명 들으셨어요. 김병수 루체로의 신청곡이었죠. 그리고 인호주사의 아버지 이어드렸습니다. 자, 오늘 생활성서사의 영성서적 만났습니다. 최양업 신부님을 생각할 수 있는 책 여러분께 방송 끝날 때까지 신청해 주시면 선물로 드리니까요.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 주소 붙여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마무리하는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성 바오로 딸 수도의 수녀님들 목소리로 그길 들려드리면서 인사할게요. 책방지기 김지현 야고보였습니다. 책한 권으로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신부님 강론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0: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2번. 구세주의 성심이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을 교황주일로 보냅니다. 이 교황주일은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인 교황님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면서 또 교회가 하나 되어 신앙 안에서 일치를 이루도록 마음을 모으는 날이죠. 교황은 우리 교회를 이끄는 수장이자 국적도 언어도 문화까지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신앙 안에서 묶어주는 특별한 존재인데요. 세상은 분열되고 또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 시기에 교황이라는 상징성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교황님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겠어요.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네, 그대에게 평화를 6월 28일 주일 순서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코이노니아 띄워드렸습니다. 이곡 들으면 항상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 방한하신 2014년이 생각나요. 그때 우리가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고 또 가톨릭의 힘이 어떤 것인지 보여줬던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사랑했던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뵀었던 그런 기억도 나고요. 저는 뭐 가까이서 뵙진 못했었지만 그런 소식들을 전하는 기쁨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돌아가시고 이제 레오 교황님이 탄생하셨죠. 레오 교황님 또 최근에 고귀한 인류라는 첫 번째 회책을 발표하시면서 모두의 주목을 또 받고 계시고 그리고 트럼프의 그런 이상한 논리에 대응하는 정말 멋진 모습을 또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한동안 저랑 딸이랑 같이 그 너튜브에 올라오는 교황님의 소식들 막 찾아보면서 한창 그때 교황님께서 멋있는 얘기하실 때 전쟁은 절대 안 된다. 막 강하게 얘기하실 때 그런 영상 찾아보면서 너무 멋있지 않니? 막 이러면서 팬이 된 우리 레오 14세 교황님이 계시죠. 오늘은 교황주일을 맞아서 또 우리 교황님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대에게 평화를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물정 1053, 저희 가톨릭 평화방송 주파수 FM 105.3MHz죠. 1053 숫자 기억하셔서 샵 1053. 예, 이쪽으로 문자메시지 유료 100원이에요. 보내시면 사연과 신청곡 소개해 드립니다. 많이 보내주시고요. CPBC 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무료로 활짝 열려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방송 토크 통해서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가 주는 선물 기도. 이 코너 또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이 시에 되게 위로받습니다 하는 사연들도 오는데요. 노래 두곡 듣고 만나볼게요. 김구한 루카가 부르는 사랑하여라. 그리고 석소영의 당신을 기다립니다.

비 지나온 바람 살갑고 구름 씻긴 산 늠름하다. 산비알 사과밭에 볕들고 너럭바위 산벚나무 그늘은 작설 맛이다.

시가 주는 선물, 기도에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곳 황소리가 부르는 바람이었습니다. 참 짧고도 여운이 남는 시였죠. 여름 한 거. 아름다워요. 이렇게 짧은 시에 사실 몇 줄 안 되거든요. 1, 2, 3, 4, 5, 6, 7, 8줄밖에 안 되는 시에 이 여름을 다 담았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장철부님의 시였습니다. 3435님, 저는 매일 설거지하면서 성모님과 윙크하는 사이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성모님께서 웃고 계시며 바라보시면 다 풀립니다. 하시면서 김영주 안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아, 그래요. 설거지하는 그 싱크대 앞에 성모상이 있나 봐요. 오, 좋네요. 저도 옮길까 봐요. 설거지하면서 기분 좋게 성모님 바라보면서 하려고. 보통 이제 그 싱크대, 개수대 앞에는 보통 벽이나 창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답답한 감이 없지 않은데 성모님 상 옆에 있으면 함께 있는 것 같고 좋을 것 같네요. 이 문자메시지를 보면서 생각난 곡이 있어서 선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액션송 3집에 나에게 말해봐 준비하고 있고요. 2851님은 평화 그리고 안식처의 전당에 매일 초대되어 선택받는 축복의 시간이에요. 슬디와의 만남의 시간이네요 하시면서 이 새벽을 이렇게 기쁘게 표현해 주시다니요. 은총의 새벽을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주심에 감사 기도드립니다 하시면서 원천동 이스테파노님 보내주셔서요. 저도 꽃동네 수도자 찬미단의 축복합니다로 화답하려고 합니다. 액션송 30의 나에게 말해봐 듣고요. 꽃동네 수도자 찬미단 축복합니다.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노래 두곡 선물로 보내드렸어요. 나에게 말해봐 액션송 3집에서 띄워드렸고요. 꽃동네 수도자 참미단 축복합니다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또 축복할 시간이죠. 축하드릴 시간이고요. 오늘의 성인 중에 성 이레네오가 있습니다. 성 이레네오는요,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폴리카르포 주교에게 신학을 배우며 성장한 성인인데요. 프랑스 리옹 지역으로 건너가서 사목을 하다가 박해가 일어나자 리옹의 주교가 됐습니다. 교구장으로서 또 영지주의 이단에 맞서서 정통 신앙을 수호하려고 노력한 성인인데요. 그 때문에 성인에게는 가톨릭 교회의 수호자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사도들의 전승을 충실히 지키고 또 신앙을 수호하던 그는 그의 교구에서 박해가 다시 일어나자 다른 신자들과 함께 순교했습니다. 똑똑하신 성인인 것 같죠? 신학을 배우면서 성장해서 또이 복잡한 영지주의 이단, 독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에 맞서서 전통 신앙을 수호한 이레네오 성인 축일입니다. 축하드리고요. 이 밖에도 오늘 축일 맞이한 성인이 성녀 라이스, 성 세레노 등 15분이 계십니다. 축일 맞이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릴게요. 이노주사의 매니아 2 듣고요. 이어서 블리스, 희망의 울림 띄워드릴게요.

0: 아싸!
1: 어와 세상 번님네야 이래 말씀 들어보소. 집안에는 어른 있고 나라에는 임금 있네. 내 몸에는 영혼 있고 하늘에는 천주 있네. 천주 있다 알면서도 불사공경하지 마소.
2: 천주 존재 강생구속
1: 죄짓고서 두려운데 천주 없다 시비마소.
2: 삼위일체 상선보라
1: 천당 지옥 가보았나 세상 사람 시비마소.
3: 하나이오 거룩하니 보편된 주 교회로다. 사도정신 이어받은 아름다운 교회로다.
1: 천주 존재 강생구속 삼위일체 상선보라 살아서도 죽어서도 교인임을 자랑하리.
3: 천주공경 이웃사랑 우리 모두 이어가세.
1: 시비마소 천주공경 믿어보고 깨달으면 영원무궁 영광일세.
2: 영원무궁 영광일세.
1: 영원무궁 영광일세.
2: 영원무궁 영광일세.

하나의 신 전주를 흠숭하라 이 전주의 이름을 거르기 하라 삼주 이를 거르기 지내라 사 부모에게 효도 공경하라 살인 나는 도적지 말라 거짓 위선 탐하지 말라 이것이 하느님과 우리들의 사랑 이것이 하느님

0: 내가 하느님을 만나서
1: 그때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싶어.
0: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싶어.
1: 주님 사랑하는 내 마음,
0: 주님 사랑하는 내 마음,
1: 주님 사랑하는 내 영혼,
0: 주님 사랑하는 내 영혼.
1: 오직 하나 빌어 얻고자 하는 것은,
0: 오직 하나 빌어 얻고자 하는 것은
1: 주님 궁전에 산다는 그것,
0: 주님 궁전에 산다는 그것,
1: 주님 궁전에 산다는 그것 나의 오직 믿음과 참 소망.

제가 이 주일 아침에 너무 신나는 곡들을 이어드렸나 싶기도 한데요. 인어주사의 매니아 2에 이어서 블리스 희망의 울림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받아들이는 이는 곧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곁에 있는 사람을 받아들이면서 그 사람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함께 받아들이는 것임을 알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친절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도 다른 사람 안에 자리하신 주님을 떠올리면서 조금 더 친절을 베풀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13번째 사도의 13번째 사도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아침 이 시간에 그대에게 평화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또 공동의 집으로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0: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2시를 알려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오늘 미사는 의정부 교구 의정부 주교자 성당 부주임 오정석 라이문도 신부 집전입니다.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오늘은 6월 29일 월요일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입니다. 입당 성가 291번입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1: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타시오, 제타시오, 저의

0: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1: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의 축제로 오늘 교회가 거룩한 기쁨을 누리게 하셨으니 교회의 기초를 놓아준 그들의 가르침을 저희가 모든 일에서 충실히 따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2: 오늘 제일 독서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1: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헤로대 임금이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치려고 손을 뻗쳤다. 그는 먼저 요한의 형 야고보를 칼로 쳐 죽이게 하고서 유다인들이 그 일로 좋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아들이게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는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네 명씩 짠 네 개의 경비조에 맡겨 지키게 하였다. 파스카 축제가 끝나면 그를 백성 앞으로 끌어낼 작정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였다. 헤로대가 베드로를 끌어내려고 하던 그 전날 밤, 베드로는 두 개의 쇠사슬에 묶인 채 두 군사 사이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문 앞에서는 파수병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감방에 빛이 비치는 것이었다. 천사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두드려 깨우면서 빨리 일어나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의 손에서 쇠사슬이 떨어져 나갔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어라 하고 이르니 베드로가 그렇게 하였다. 천사가 또 베드로에게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라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는 따라 나가면서도 천사가 일으키는 그 일이 실제인 줄 모르고 환시를 보는 것이려니 생각하였다.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 성 안으로 통하는 쇠문 앞에 다다르자 문이 앞에서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 어떤 거리를 따라 내려갔는데 천사가 갑자기 그에게서 사라져 버렸다. 그제야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야 참으로 알았다. 주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시어 헤로대의 손에서 유다 백성이 바라던 그 모든 것에서 나를 빼내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2: 하느님 감사합니다.

0: 오늘 제의 독서는 사도 바울의 티모테오서 4장 6절에서 8절,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1: 사도 바울의 티모테오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나는 이미 하느님께 올리는 포도주로 바쳐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나는 훌륭히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의로움의 화관이 나를 위하여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심판관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타나시기를 애타게 기다린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굳세게 해주셨습니다. 나를 통하여 복음 선포가 완수되고 모든 민족들이 그것을 듣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앞으로도 나를 모든 악행에서 구출하시고 하늘에 있는 당신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0: 하느님 감사합니다.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 주님 영광 받으소서.
0: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0: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0: 찬미 예수님.
1: 찬미 예수님. 네,
0: 반갑습니다. 저는 의정부교구 의정부 주교자 성당의 부주임 신부로 있는 오정석 라이문도라고 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고 계신 여기 모든 교우 여러분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이 미사 중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두 기둥인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의 대축일입니다. 작년 6월 29일에 레오 14세 교황님께서는 대축일 미사 강론을 하시며 두 사도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었고 서로 다른 생각을 품었으며 때로는 복음적 진솔함으로 맞서고 충돌하기까지 했지만 이 차이가 사도들의 일치를 가로막진 못했습니다. 베드로 사도와 바오로 사도는 실제로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더 많아 보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어부였고 유다인의 본토인 팔레스티나 사람이었지만 바오로 사도는 바리사이였고 이방 문화의 중심지였던 타르수스 출생이었으며 태생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갈릴레아와 예루살렘을 누비며 유다인들을 대상으로 선교 활동을 하였고 바오로 사도는 생전에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외국을 떠돌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두 사도는 서로 다른 생각으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른바 안티오키아 사건으로 예루살렘 사도회의 후에 베드로 사도가 안티오키아 교회에 방문했을 때 유다인과 이방인이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도 이 식사 자리에 함께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의 일부 유다인들이 베드로가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그를 질책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이후에 이방인 교우들과의 식사를 사양하기에 이릅니다. 이때 바오로는 안티오키아 교회의 교우들 앞에서 공공연히 베드로의 잘못을 꾸짖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사도회의의 규정을 들며 교회 일치를 전개합니다. 그러나 다른 환경 속에 있으면서 그리고 때로는 다른 생각을 가졌던 두 사람은 서로 달랐던 점에 비해 훨씬 더 많이 한마음 한 뜻으로 일했습니다. 오늘 제1독서는 베드로 사도가 체험한 기적 이야기가 봉독되었습니다. 헤로데에 의해 감옥에 갇힌 베드로는 주님의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탈출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바오로가 안티오키아 교회에서 정식으로 선교사로서 파견되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주님의 기적으로 베드로는 감옥에서 탈출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 되었고, 바오로 또한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수많은 이교인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종시킵니다. 주님께서는 서로 다른 배경, 서로 다른 생각을 지닌 두 사람을 복음 선포라는 사명으로 일치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모두 교회 안에서 회심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복음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그의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베드로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그가 사도들의 으뜸이며 그에게 교회의 수익권이 있음을 천명하십니다. 하지만 조금 뒤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흗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순환 예고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합니다. 베드로의 어리석음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탄이라 부르며 꾸짖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잡히신 뒤 최고의회에서 문초를 당하실 때 베드로는 끝내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 부인하고 맙니다. 바오로 사도도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녔을 적에 그는 스테파노를 죽이는 일에 찬동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잘못을 저지른 두 사람은 더욱 큰 일을 하도록 계획하신 하느님의 섭리 안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었고, 바오로는 다마스쿠스에서 환시 체험을 한 뒤 복음을 전파하는 데 평생을 바칩니다. 두 사도는 이렇게 어두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놀라운 행적에 그들이 저질렀던 과거의 죄와 잘못이 지금 와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두 사람이 걸어온 발자취는 분명히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선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과거의 잘못에도 괴념치 않으시고 당신께로 향하는 이들에게 기꺼이 당신의 은총을 충만히 부어주신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일치된 길을 걸은 두 사람은 생애 마지막 순간에도 같은 길을 걷습니다. 제2독서에서 투옥 중인 바오로 사도는 자기 자신에 대해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나는 이미 하느님께 올리는 포도주로 바쳐지고 있습니다. 나는 훌륭히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느님께 바쳐지는 제사에 부어지는 술처럼 바오로는 하느님을 위해 순교합니다. 베드로 사도 또한 감히 스승님과 같은 형벌을 받을 자격이 없다며 역십자가형으로 순교합니다. 두 사도는 진력을 다하여 저마다 달릴 길을 다 달렸고 끝내 주님께 바쳐지는 제사주처럼 자기 온 존재를 하느님께 봉헌합니다.

0: 서로 다른 환경, 서로 다른 상황, 그리고 서로 다른 생각에도 두 사도는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였습니다. 두 성인의 모범은 오늘날 서로 다른 생각과 이념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에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별이 다르고 세대가 다르고 사는 지역이 다르고 저마다 만들고자 하는 세상의 모습과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믿고 그 말씀으로 기뻐하며 하느님 나라가 이 세상에 도래할 것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마다 가지고 있는 이 다른 점들을 압도하는 이 커다란 공통점에 더 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입니다. 차이점으로 시비를 따지고 성을 내며 힐난하기보다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모아서 앞으로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 성찰하고 모색해 볼 때입니다. 성 아구스티노는 오늘 대축일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두 사도의 축일을 한 날에 거행합니다. 그들 역시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서로 다른 날에 순교했지만 그들은 하나였습니다. 항상 일치하여 하느님의 일을 하였던 두 사도에게 우리 또한 하나 되게 해달라는 간절한 전구를 이 미사를 통하여 바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1: 천지 창조 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0: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1: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0: 첫째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1: 주님, 사도들의 기도에 힘입어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저희가 온전한 믿음으로 이 제사를 봉헌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아멘.
1: 주님께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가 복된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의 대축일을 지내며 기뻐하게 하셨으니, 베드로는 신앙 고백의 모범이 되고 바오로는 신앙의 내용을 밝히 깨우쳐 주었으며, 베드로는 이스라엘의 남은 후손들로 첫 교회를 세우고 바오로는 이민족들의 스승이 되었나이다. 두 사도는 이렇듯 서로 다른 방법으로 모든 민족들을 그리스도의 한 가족으로 모아 함께 그리스도인들의 존경을 받으며 같은 승리의 월계관으로 결합되었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몸소 창조하신 만물이 아버지를 찬미하나이다. 아버지께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힘으로 만물을 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백성을 끊임없이 모으시어 해돋이에서 해넘이까지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하시나이다. 아버지 간절히 청하오니 아버지께 봉헌하는 이 예물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저희는 그리스도의 명을 받들어 이 신비를 거행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시고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신 성자의 순환과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을 기념하고 성자의 재림을 기다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살아있는 이 제물을 아버지께 봉헌하나이다. 주님, 교회가 바치는 이 제사를 구워보소서. 이는 주님 뜻에 맞가진 희생 제물이오니 너그러이 받아들이시어 성자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몸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몸소 저희를 영원한 제물로 완성하시어 아버지께서 뽑으신 이들, 특히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영광스러운 순교자들과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와 그 밖의 모든 성인과 함께 상속을 받게 하여 주소서. 저희는 성인들의 전구로 언제나 도움을 받으리라 믿나이다. 주님, 이 화해의 제물이 온 세상의 평화와 구원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지상의 나그네인 교회를 돌보시어 주님의 일꾼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베네딕토와 모든 주교

0: 성직자와 주님께서 구원하신 온 백성과 함께 믿음과 사랑으로 굳건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신 이 가족의 기원도 너그러이 받아들이소서. 인자하신 아버지, 사방에 흩어진 모든 자녀를 자비로이 모아드리소서. 세상을 떠난 교우들과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떠난 이들을 모두 주님의 나라에 너그러이 받아들이시며 저희도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영원히 함께 누리게 하소서.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 온갖 좋은 것을 다 베풀어 주시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1: 아멘.
0: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0: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1: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0: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1: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0: 아멘.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0: 평화를 빕니다.

0: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1: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르셨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0: 신령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1: 기도합시다. 주님, 이 성찬의 성사로 교회에 활력을 주시어 저희가 언제나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빵을 나누며 주님 사랑 안에 굳게 머물러 한 마음 한 뜻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 아멘.
1: 장엄 강복 드리겠습니다. 고개를 숙이시고 강복을 받으시면서 기도의 끝마다 아멘이라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2: 또한 사자의 영과 함께.
1: 전능하신 하느님께서는 베드로 사도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 굳건한 믿음을 기초로 교회를 세우셨으니 이 교우들에게 강복하소서.
2: 아멘.
1: 바오로 사도의 지칠 줄 모르는 설교로 이 교우들을 가르치신 하느님께서는 이들도 바오로의 모범을 따라 형제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소서.
2: 아멘.
1: 베드로와 바오로는 십자가와 칼날에 순교하여 영원한 고향에 이르렀으니 이 교우들도 두 사도의 전구로 천상 고향에 이르게 하여 주소서.
2: 아멘.
1: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2: 아멘.
1: 평화로이 가서 주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3: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203번입니다.

0: 묵주 기도 환희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2: 아멘.
1: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의 신비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 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충분히 방금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1: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509번 성심이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나에게 없는 것을 남에게 줄 수 없다라는 라틴어 격언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친절을 베풀고 조금 더 여유롭게 상대를 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남에게 줄 수 있는 것 결국 내가 가진 것뿐입니다. 내게 없는 것을 나눠줄 수는 없기에 때론 나를 먼저 채우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겠죠. 자, 오늘은 잠시 스스로 돌아보면서 내 마음을 먼저 채우는 시간 가져보는 거 어떨까요? 그렇게 내 마음을 가득 충전해야 그것을 베풀 수 있을 테니까요.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스레 멜라니아입니다.

그대에게 평화를 6월 29일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나정신이 부르는 선물 띄워드렸어요. 약간 어떤 생활성가라고 하면은 어떤 그런 생활성가만의 어떤 분위기가 있는데 이 곡은 조금 다른 느낌이잖아요. 좀 재즈 같다고 해야 되나 더 분위기가 있는 곡이라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고 또 제가 나정신 자매님 목소리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네, 좋아하는 곡입니다. 나정신의 선물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어요. 사실 저는 이제 선곡을 제가 제작 진행을 하니까 선곡을 하면서 이런저런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곡을 좋아하시려나 이런 고민도 있고 그리고 또 성악계에서 이제 새로 나오는 음반들이 있고 요즘 또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성가들도 있고 요즘 나오는 곡들도 있고 전통적인 분위기랑 좀 다른 느낌이 있어서 이런 곡들을 틀면서는 아 그래도 좋아하시려나 싶은데 어떠세요? 제가 또 아침에 신나는 곡들을 많이 틀기도 하고 제가 같이 아침에 저도 졸리니까 정신 차리려고 신나는 곡들도 많이 틀기도 하는데 뭐 사실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성가들 좋아하긴 하거든요. 이노주 사남, 같은 중창단, 김태진 신부님 이런 곡들 좋아하기도 하지만 또 요즘 나오는 우리 열일곱이다나 아니면 CPBC 창작생활성가제, 창작성가제에서 배출한 곡들을 또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곡들을 좋아하시려나 항상 고민이 많습니다. 신청곡들은 주로 또 이렇게 많이 알려진 성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곡들을 주로 또 들려드리려고 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곡들 괜찮으신지 한번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의견이 있는 분들 아마 이용자 조사에 의견을 표현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의견이 있는 분들 샵 1053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우물정 1053 유료 100원인데요. 이쪽으로 의견이 있는 분들 또 아니면 이런 신청곡 좋아요 이런 곡 들었었는데 좋아요 하는 얘기들 나눠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또 좋아하는 곡들로 선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PBC 라디오 아침에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그대에게 평화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월요일이죠.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노래 두 곡 듣고 만나보겠습니다. 4가 부르는 고백 듣고요. 이어서 포도나무 찬미 선교단 주여 더욱 가까이 띄워드릴게요.

오늘은 한겨레 출판에서 펴낸 공선옥 작가의 책 춥고 더운 우리 집에서 빗자루가 운다 함께 하겠습니다.

20여 년 전에 곡성 태안사에는 늙은 불목한이 처사가 살았다. 이 처사로 불렸던 할아버지는 틈날 때마다 태안사 주변의 대밭에서 대나무 잔가지를 모아다가 대빗자루를 만들었다. 이 빗자루를 만드는 것이 이 처사의 취미 생활이었다. 이 처사는 그렇게 만든 빗자루를 절을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나눠주었다. 한 번은 번쩍번쩍 최고급 승용차에 대빗자루를 싣고 가는 사람도 보았다. 아무리 대빗자루를 주는 것을 좋아하는 할아버지도 어느 정도의 눈치는 있어서 나같이 허름한 사람한테나 주지 도시 사장님이나 사모님들한테까지는 주지 않았는데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사모님은 그날 평소와는 다르게 나 같은 사람이나 가질 대빗자루가 욕심이 좀 났나 보다. 대뜸 자기한테는 왜 안 주느냐고 귀엽고 달라고 해서는 한다는 소리가 이런 거 장식용으로도 너무 예쁘겠어요. 하루를 살다 보면 일상은 치우기의 연속일 뿐이라는 생각이 든다. 음식 먹고 나서 치우기, 입었던 옷 빨래해서 개켜서 정리하기, 읽다가 아무 자리에나 뒀던 책 제자리에 갖다 놓기, 썼던 물건 그렇게 하기. 이 인생이 별것이 아니다. 어지른 것 계속 정리하기에 반복이다. 어지르는 사람만 있고 정리하는 사람이 없으면 일상은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 꼴이 되기 쉽상이다. 이런 삶이 참으로 불만이고 회의스럽기 짝이 없다. 하루 종일 빗자루질하고 걸레질만 하다가 시간 다 가는 것 같아 화가 나서 청소기를 샀다. 그런데 내가 언제부터 그렇게 화가 날 만큼 열심히 청소하며 살았던 것일까? 나는 그전에 그다지 청소를 하지 않고 살았다. 청소의 필요를 별로 느끼지 않고 살았다. 청소하면서 화를 그다지도 바락바락 내지도 않았다. 청소해놓고 끊임없이 청소거리를 찾아 두리번거리지도 않았다. 예전에는 청소해놓고 환해진 공간을 환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마음이 환해지는 것을 즐겼던 것인데 청소하면서 화내고 청소 다 끝내놓고도 환한 표정이 되지 않는 이유를 나는 알지 못했다. 그렇게 불쾌한 기분으로 청소하며 살았다. 청소를 하면 할수록 정작 마음은 더 더러워지는 기분을 억지로 구겨넣으며. 최근에 서울에 갔다가 예전 태안사의 장식 빗자루 사모님처럼 옛 물건이라면 뭐든지 최고의 인테리어 소품인 줄 아는 사람이 하는 가게를 만났다. 부잣집 거실에 걸린 박수근의 가난한 여인들 같이 우리나라 시골 옛 시절의 물건들이 가게 안에 수척하게들 걸려 있었다. 달기 알을 품는 둥지, 길쌈할 때 쓰던 붓과 함께 걸린 수수빗자루 두 자루, 강제로 거세당한 짐승을 볼 때 그런 것처럼 엄한 데서 엄한 쓰임을 당하는 물건들을 보며 민망하달까 참 거시기한 감정이 일어난다. 하긴 어떤 사람은 꼭두가 어디 쓰이는 물건인 줄을 몰라서 그랬는지 알고도 그랬는지는 몰라도 예쁘다고 자기 집 안방 침대 머리맡에 잔뜩 늘어놓았다가 나중에 혼비백산을 했다나 어쨌다나 이 물건을 제 용도에 안 쓰고 장식으로 쓰는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다 쳐도 사람을 장식용으로 쓰는 사람들 자기 낯내는 데만 자기 필요한 만큼만 쓰다가 물건 함부로 버리시듯이 버리는 사람들을 어찌할 것인가.
그럴 때 어디선가 대빗자루가 울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시원하게 쓸어버리고 싶은 쓸기 본능을 쓰지 못해 그저 어디선가 울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들에게 평화를, 월요일 코너죠.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오늘은 공선옥 작가의 책 춥고 더운 우리 집에서 빗자루가 운다 함께 했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곡은요, 강훈 바오로의 들려오는 그분의 음성, 청소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글을 음미하면서 청소하라는 뜻인가? 우리 마음도 막 복잡하고 하니까 좀 청소를 하면서 어떤 마음을 정리하라 이런 의미인가 하면서 읽다가 보니까 그런 내용이었네요. 제 쓰임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물건 버리듯이 사람을 필요한 만큼만 쓰는 어떤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 굉장히 또 공감이 가는 그런 내용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3302님이요. 주하리랑의 작은 가지의 고백기도 들으면요. 조용히 기도하게 됩니다. 신청해 보아요 하셨어요. 그쵸. 이 곡도 또 아름다운, 가사도 아름다운 곡이고요. 시편에 나오던가요? 잠잠히라는 이 단어가 작곡가의 마음을 울렸다고 하는 곡이었습니다. 주하리랑의 작은 가지의 고백기도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네, 주하리랑의 작은 가지의 고백기도 신청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네, 오늘 성인 중에는요,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오로가 있습니다. 오늘 또 축일이 많은 날이죠. 두 사도의 출발점은 달랐지만 복음을 전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한 사람은 벳사이다에서 태어난 어부였고요. 또한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철저한 종교 교육을 받은 바리사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각기 다른 배경을 지닌 두 사람을 교회의 기둥으로 세우셨어요. 어쩌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예수님의 계획 중 일부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을 맞이한 성인, 성녀 마리아, 성녀 살로메 등 8분인데요. 축일 맞이한 모든 베드로와 바오로 형제님들, 그리고 다른 형제 자매님들도 축하드립니다. 저희도 또 계시죠.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이 계시고 이경상 바오로 주교님이 계시고요. 또 우리 가톨릭 평화방송의 성기원 바오로 신부님과 조승연 베드로 신부님도 모두 축일이시네요. 축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그대평화 가족들 중에도 또 축일 맞으신 분 있으면 문자메시지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함께 축하해드리겠습니다. 축일 맞으신 분들 진심으로 오늘 축하드려요. 그러면 이재석 신부의 베드로의 고백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재석 신부의 베드로의 고백이어서 라파엘리아 주를 전하리였습니다. 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교회의 반석이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데요. 베드로는 가장 먼저 뽑힌 것도 아니었고 또 모든 면에서 완벽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족함을 지닌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당신의 일을 하셨죠. 덕분에 또 인간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우리도 주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함께 하시면서 부족하고 또 약점도 많은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 흠뻑 느껴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끝곡으로 하늘 울림에 반석 띄워드리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4: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3: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4: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3: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5: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3: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7번, 주의 성심.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중방성당 보좌 최규민 신부입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오늘 우리 교회는 베드로 사도와 바오로 사도의 축일을 지냅니다. 이들의 축일은 초대 교회 때부터 지내왔는데, 축일을 이렇게 함께 지낸 이유는 이두 사도가 우리 교회의 초석을 닦은 이들로 여겨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두 사도는 교회를 떠받치는 이들이면서도 서로 너무나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고, 바오로는 열심한 바리사이 지도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베드로는 지극히 평범했고 하느님을 향한 신앙은 있었지만 아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오로는 태생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리사이였고 하느님과 율법의 가르침에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직제자였고 스승님의 승천 이후 그리스도인들을 이끌었지만 바오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시 속에서 만나 회심하기 전까지 그 누구보다 그리스도인들을 강하게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너무나 다른 두 사도였지만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교회를 위해 함께 헌신했고 이 교회가 오래도록 지속되고 맡겨진 사명을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당신을 누구라고 하는지 물으시고는 이내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 사도는 모범답안을 내놓습니다.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오늘의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건네집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나름의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에게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에 따라 그분을 신앙하는 나의 삶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본받을 점 많은 훌륭한 인물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그분의 삶에 호감은 가겠지만 그 삶이 나에게 그리 의미 있게 다가오진 않을 것입니다. 그 중에 내가 배울 만한 점은 배우고 현세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위로 정도를 그분께 청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하느님 나라를 향한 길을 걷게 나를 이끌어 주시는 내 삶의 동반자로 생각한다면 그분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더욱 의미 있게 여길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하나, 작은 행동 하나도 허투루 넘기지 않고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분께 현세의 삶은 물론이고 내세의 삶에 대한 나의 희망과 청원까지 모두 맡겨드리게 될 것이고 내가 임하는 인생 여정 역시 이 세상 삶이 전부가 아닌 하늘나라까지 나아가는 여정임을 더 깊이 의식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각자에게 건네시는 예수님의 질문,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는 말씀 앞에 조용히 머물러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머무름의 끝에서 예수님과 복음을 향한 두 사도의 사랑과 열정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함께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1: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중방성당 보좌 최규민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최규민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집은 기와가 지키고 농사는 미기와가 지킨다.
2: 흑성병, 탄저병엔 미기와, 잿빛 곰팡이병에도 미기와, 병확산 막아주는 미기와.
1: 집은 기와가, 농사는 미기와.
2: 풍년을 지키는 이름
1: 경농 미기와. 경농이 만듭니다.
3: 충분히 방금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4: 미사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주님의 품에 맡겨드리며 기도 안에서 부활의 희망을 간직합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영천성당은 그리움이 머무는 자리로 영천성당 묘원 안에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천성당은 미사 중에 세상을 떠난 이들이 주님의 평화 안에 머물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천성당 사무실 054-338-338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6: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러브버그가 극성입니다. 이름은 참 로맨틱한데 둘이 꼭 붙어 날아다니는 모습은 솔직히 보기 편한 풍경은 아니죠. 근데 만약 이 러브버그가 아니라 이름이 효도버그였다면 어땠을까요? 어미가 새끼를 낳고 힘이 다해 날지 못하게 되자 새끼가 어미를 등에 업고 며칠 동안 함께 날아다니는 벌레. 효도버그, 좀 엉뚱한 상상이긴 하지만 이름 하나, 이야기 하나만 바뀌어도 이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생각을 조금만 다르게 했더니 짜증으로만 느껴졌던 상황도 약간은 다르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우리 이번 주는 누군가를 혹은 어떤 일을 대할 때 이름이랑 첫인상 말고 조금 다른 시선, 조금 다른 태도로 바라보는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을 여는 아침, 저는 복디 오우 수진 아가다입니다.

0: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한러로 사랑하게 될 거야. 이 노래로 2026년 6월 29일 월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러브버그. 아, 이제 러브버그의 철이죠.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러브버그는 사람을 물지도 않고 오히려 낙엽을 분해해서 흙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굉장한 익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충이 아니라 익충이요. 근데 사람들이 벌레라면 하면서 뭐 익충이든 해충이든 벌레면 좀 불편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번 주가 지나면 또 사라진다고 해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아유 그래 이 한철 많이들 사랑해라 하고 좀 조금은 대수롭지 않게 넘겨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9963님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 좋아요. 근데 러브버그는 볼수록 정이 안 가네요. 그쵸? 아,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가 이렇게 붙어서 다니고 벌레라는 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마저도 하느님이 만들어주신 건데 왜 벌레는 정이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분명히 선입견일 수 있어요. 우리가 편견이고 선입견일 수 있는 게 어렸을 때 다들 벌레 이 발음 뭔가 어감도 이상하지 않아요? 벌레는 해충이다 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배우면서 모든 벌레는 해충도 아닌데 벌레는 해충이다 하고 생각하면서 좀 우리한테 미운 털이 박힌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벌레 뭐 이렇게 곤충 이런 거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막 잡고 이러잖아요. 선입견이나 편견이 없어서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막 벌레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대중들이 사회적인 시선들이 바라보는 그 편견 때문에 벌레가 또 이렇게 찬밥신세가 된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오늘 러브버그를 효도복으로 생각해보면 어떨까 뭔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면 조금은 그 미움이 덜해지지 않을까라는 말로 오늘 아침 시작을 해봤어요. 2373님 계양산이 있는 계양구에 살고 있는데요. 한두 마리 보이기 시작하는데 벌써 걱정이 되네요. 도윤진님, 우째 이런 일이. 항상 말투가 신경질적인 직원 선생님에게 오늘은 그 선생님한테 사랑 많이 줘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복디님 첫 오프닝과 일치됐네요. 와, 다 힘내볼 지니 다짐이네요. 다짐 윤진님 벌써부터 다짐 보내주고 계시네요. 7408님, 조금은 짜증나는 월요일이지만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새로운 월요일 아침으로 복디의 멘트와 함께 출발합니다. 문자 보내주셨어요. 월요일, 월요병이 가득한 월요일. 아, 몸이 천근, 만근 계속 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지만 어느덧 6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면은 이제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이 되는데 월요일, 마지막 월요일이니까 한번 좀 곱게 이렇게 아깝게 이렇게 뭔가 애쓰면서 보내봐야지 아껴주면서 보내봐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출발해보면 어떨까요? 마지막 월요일, 6월의 마지막 월요일도 올해가 마지막이잖아 라는 생각으로 아껴가면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6월의 마지막 상반기 마지막 월요일에는 우리 행복을 여는 아침이 무엇을 준비했는지 소개해드릴게요. 복디의 부캐 수진이가 전해드리는 날씨 코너 헤이 수진이야 날씨를 부탁해 이어서 일상 속 따스함을 전하고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요. 나의 결심, 다짐, 복이들이랑 같이 외치는 다 힘내볼 지니 윤진님처럼 항상 말투가 신경질적인 직원 선생님에게 오늘은 사랑을 많이 줘야지라고 다짐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다짐을 외치실 건지 샵 1053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너무 응원하는 다짐에는 저희가 선물도 챙겨드립니다. 2부에서는 노래 속 가사를 지금 나의 상황, 마음속 이야기로 바꿔보는 복작복작.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 박현민 문화평론가와 함께하는 문화예보까지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요. 한 통에 100원 되는 유료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이나 신청곡, 오늘의 다짐 다 좋아요.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시면 복디는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좋은 사연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1부는요. 빅토스 하이모 한림제약 제공입니다.
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是今年呀，我奶奶是金姑妹，我奶奶是爱亚洲。
1: 네날씨정보를불러오는중입니다날씨정보를불러오는중입니다6월29일월요일오늘의날씨를전해드립니다주말내내이어졌던무더위가이번주도계속되겠습니다이무더운날씨속에오후에는소나기예보가있어작은우산하나가방에챙기시면좋겠는데요먼저기온입니다오늘내륙을중심으로한낮에30도를웃돌겠습니다현재기온서울이 22.5 도광주 22.2 도대구 20 도입니다한낮에는횡성과광주32 도서울청주김천33 도까지올라평년보다2도에서5 도정도높겠습니다전주와대구에서도31 도로예상됩니다이렇게기온이크게오르면서대기가불안정해져오후부터내륙곳곳에소나기가내리겠습니다특히중부지방에는시간당 20mm 안팎으로비가강하게쏟아지는곳이있겠고소나기가내릴때벼락이치거나돌풍이부는곳이있겠습니다오늘전국에가끔구름많겠고낮동안자외선이매우강하겠습니다수요일에는제주도에서비가내리겠고이비구름이점차북상하면서금요일에는전남지역토요일에는충청과남부지방에비가내리겠습니다이상 CPBC 날씨캐스터 수진이었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이 높게 오릅니다. 서울, 청주, 김천 33도, 광주 그리고 대구는 32도, 31도까지 오르면서 아주 무더위가 이어질 텐데요. 이 무더위 속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후에는 역시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내리는 소나기에 깜짝 놀라지 않도록 가방에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것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으신가요? 뭐 감동의 눈물도 있고 슬픔의 눈물, 분노, 화가 너무 나서 막 울음을 빵 터뜨릴 때도 있잖아요. 눈물의 종류 참 다양한데 요즘 우리 보기들의 눈물을 쏙 빼게 했던 일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기쁨은 두 배로 즐기고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기쁨은 두 배로 즐기고 슬픔은 반으로 나누고

나눠주세요. 여러분들의 눈물을 쏙 빼게 했던 일, 선물도 챙겨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샵 1053입니다. 듣고 오실 노래는 하은의 아프고 화나고 미안해.

이어 들으실 곡은 임정희 눈물이 안 났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눈물을 쏙 빼게 했던 일 저희 복디에게 나눠주세요. 보내주신 사연 중에 저희가 눈물 커피향으로 싹 날려버리시라고 커피 브루백 선물로 준비하고 있을게요.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입니다.

팍팍한 일상. 그래도 사람 덕분에 버틸만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 냄새, 마음 몽글몽글해지는 이야기로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시장 한복판에서 중년의 여성이 눈물을 훔치며 걸어간다면 무슨 일이 있는 건지 궁금해지겠죠. 누군가와 크게 다퉜을까? 아니면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한 걸까?

병원에 입원한 어머니가 며칠째 입맛이 없어 아무것도 못 드셔. 평소 좋아하시던 소머리곰탕이라도 드시면 좋겠다는 마음에 보온병 하나를 들고 시장으로 향한 딸. 하지만 대부분의 식당에서는 그렇게 팔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나 싶은 마음으로 시장을 한 바퀴 더 돌다가 한 곰탕집 사장님께 조심스럽게 사정을 말씀드렸죠. 그런데 말을 채 다 잊기도 전에 사장님과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쏟아진 겁니다. 사장님은 대수롭지 않은 듯 안 될 게 뭐가 있냐면서 보온병에 곰탕을 가득 담아주셨습니다. 밥도 반찬도 넉넉히, 그리고 어머니의 연세를 물으시더니 고기까지 드시기 좋게 잘게 잘라서 담아주셨습니다. 누군가의 사정을 끝까지 들어주고 규정보다 마음을 먼저 내어주고 말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을 먼저 살펴주는 사람. 동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시장 골목 작은 곰탕집에서 보온병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낯선 사람끼리 마음을 나누는 순간. 이런 이야기가 오늘도 우리 마음속 인류애를 뜨끈한 곰탕을 보온병에 가득 담은 듯 꽉 채워줍니다.

어디서 뜨끈한 곰탕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않나요? 병원에 계신 엄마에게 따뜻한 곰탕을 드시게 하고 싶은 딸의 마음, 그리고 그 딸의 마음을 알아주신 사장님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인류애를 또 충전해 봅니다. 우리 보기들은 최근에 어떤 일로 눈물을 흘리셨나요? 기쁨의 눈물은 두 배로 즐기고, 슬픔의 눈물은 반으로 나누고, 분노의 눈물은 아주 제가 혼꾸녕을 내드릴게요. 자, 이 모든 눈물 커피향으로 싹 날려버리시라고 커피 브루백 선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햇살 한 줌에 이어서 최유리 세상아 동화처럼 듣고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최근 어떤 일로 눈물을 흘리셨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서용준님, 복디 날은 더워도 뽀얀 곰탕 사연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흐흐. 그쵸? 아유, 이 곰탕 사연 또 눈물이 핑 돌아가지고 저는 엄청 또 안 티 안 내려고 엄청 고생했네. 김영희님, 오늘 아침 가슴이 훈훈한 좋은 사연으로 두근두근 벅찬 하루의 시작이라 너무 좋네요. 그쵸? 이 사연 너무 좋죠? 인류애를 많이들 충전하고 계신가 봅니다. 71165님, 저는 양파 까다가 눈물 콧물 흘린 적이 있어요. 요리하기 전에 처음 작업하다가 양파의 매운맛을 처음으로 느꼈네요. 아, 그쵸. 양파가 굉장히 신선했나 보네요. 신선하면 신선할수록 눈물 콧물이 잘 나더라고요. 7409님, 최근에 직원 챙겨준다고 나름 제가 챙겨주다가 눈물 쏙! 분노가 생긴 적이 있네요. 사장님과 과장님이 둘이 짰는지 저보고 왜 직원을 챙겨주냐고 막 뭐라 하더라고요. 분노의 눈물이 나더랍니다. 아, 그러네. 화가 날만하네. 나도 나름대로 좀 베풀려고, 도와주려고, 사랑을 좀 베풀려고 한 건데 사장님이랑 과장님이 그것도 모르고 직원 챙겨주냐고? 너무했다. 너무해. 다 같이 챙겨줘야지. 아랫사람한테 잘하는 게 진짜 최고인 거 알죠? 진짜 좋은 상사는 아랫사람한테 잘하는 건데 사장님과 과장님이 글러먹었네. 자, 3014님. 길 가다가 고양이가 갑자기 도로 쪽으로 가길래 쫓아가서 구해줬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구해주고 나서 우리 집 고양이가 생각나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로드킬 당할 뻔하다가 고양이를 구해주셨군요. 저도 이렇게 뭔가 슬픈 강아지 사연 같은 거 SNS에 있으면은 바로 눈물 버튼. 그냥 바로 옵니다. 너무 슬퍼요. 막 강아지가 뭐 무지개별로 떠났다거나 뭐 그런 사연 보면은 막 너무 슬퍼가지고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요. 이게 포인트가, 그러니까 몇 가지 눈물 포인트, 눈물 버튼이 있는 것 같은 게 부모님 얘기, 강아지 얘기 이런 거 보면은 바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2351님, 예수님 순환복음 읽는데 눈물이 난 적이 있어요. 하,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어떤 일보다 되게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이야기잖아요. 그죠? 6746님, 안녕하세요. 제가 눈물 쏙 뺀 일은 회개의 눈물입니다. 오! 성당 단체 안에서 불편한 관계로 힘들었을 때 늘 제 자신을 성찰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 주님이 보시기에 다 사랑하는 딸들이며 우리의 고민, 우리의 모습도 다 고만고만 할 텐데 나는 아무 잘못 없고 분노 때문에 다 너네들 탓이야! 했던 제 모습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눈물 콧물 흘리며 주님 앞에 용서받았을 때의 기분 잊을 수 없어요. 이것마저도 주님께서 도와주신 거 아닐까?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 6746님께서 또 한 걸음 더 성장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주신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랩시엔스에서 드리는 풍미 가득한 커피 브루백 선물 받으실 분 뽑아봅니다. 우리 집 고양이가 생각나서 길 가다가 고양이를 구해주신 우리 3014님께 아우 너무너무 아름다운 마음 커피 브루백으로 저희가 선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노래 듣고 와서 다 힘내볼 진이 시작할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의 다짐, 자기 암시 있으면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미리미리 남겨주세요. 저희가 선물도 또 챙겨드립니다. 여러분들 선물 도전하실 분 다시 한번 오늘의 다짐, 자기 암시 보내주세요. 핑클 내 남자친구에게.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어떤 다짐을 하셨나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해줄 만큼의 다짐이면 충분한 시간 다 힘내볼 지니. 우리 보기들은요, 오늘 하루 어떤 말로 시작을 하셨나요? 혹시 안 하셨다면 우리 지금 여기서 나눠볼까요? 내 복은 내가 챙긴다. 보기들 스스로가 램프의 지인이가 되어 오늘 하루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오늘 하루 말하는 대로 나는 될 수 있다를 외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다짐, 마음속 외침 지금부터 신나게 한번 외쳐봅니다. 자, 4023님, 오늘 저를 만나는 모든 분들께 친절 베풀어 보고자 합니다. 크, 이렇게 불쾌지수 높은 한여름, 여름에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 베푸는 거 쉽지 않죠. 하지만 오늘 4023님 아침부터 다짐해 주셨으니까 꼭 해낼 수 있으리라 복기는 믿습니다. 화이팅이에요. 응원할게요. 자, 3677님 오늘 처음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한 주의 시작이자 2026년 상반기의 마무리입니다. 월요일 모든 집 청소랑 미루어둔 베란다 화분을 정리해야겠습니다. 오늘도 날이 더운데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3677님 상반기 마무리 아직 딱 이틀이 더 남았네요. 그죠? 이틀 동안 좀 나누어서 해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좀 게으름 피우지 마시고 오늘 할 일 하실 수 있는 일 충분히 하시고 내일까지 이어서 하시면은 딱 하반기 상큼하게 아주 산뜻하게 시작할 수 있겠죠? 화이팅입니다. 6516님 오늘은 부장님 병원 예약으로 부장님 없이 하루를 보내는 날. 역시 부장님이 없으니까 티가 팍팍 나네요. 구멍 숭숭으로 보낼 것 같은 하루지만 씩씩하게 출근해 볼게요. 우리 부장님 없어서 나 조금 외롭지만 그래도 씩씩하게 아자아자 라고 6516님께서 출근하셨는데 어머나 부장님을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우리 부장님께 사랑받는 6516님이시겠는데요. 자, 부장님 없어도 우리 6516님께서 회사 잘 지킬 수 있다. 화이팅 할 수 있다. 아자아자. 자, 텐션 올리면서 오늘 열심히 회사 잘 지키시라고 이 노래 띄워드립니다. 클론 꿍따리 샤바라 듣고 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다짐 만나보겠습니다. 샵 1053으로 여러분들의 다짐 보내주세요.

보기님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명동대성당 1898 광장의 꽃다지에서 꽃바구니, 성필리포 생태마을에서 청국장가루 1kg, 수공예 성물가게 주날개 밑에서 일자 묵주와 팔찌 묵주, 스튜디오 줄리 전례미술연구소에서 품격 있는 전례 조각초, 한국 장기조직기증원에서 생명나눔 굿즈를, 미혼부모 청소년 두리부모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마리에뜨에서 프리미엄 디퓨저, 탈모야 안녕 더 잘하다에서 한방 성분이 담긴 모근 영양 강화 진적 앰플, 랩CNC에서 언제나 풍미 가득한 커피 브루백, 낡은 책을 새 숨결로 되살리는 성경 리폼 전문 업체 소울바이에이에서 성경책 리폼 쿠폰을, 주식회사 머시드림에서 파주쌀과 국내산 현미 누룽지 새

0: 분말을 섞어 열과 압력으로 만든 담백한 스낵 올굿 현미칩과 새우칩을 드립니다.
1: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우리 포기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을 나누는 시간 다 힘내볼 지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 들으셨는데요. 또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의 상상력, 호기심을 키워줄 수 있는 특별한 가족 뮤지컬 공연 티켓을 준비했는데요. 이름하여 숲속 100층짜리 집. 이 공연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베스트셀러 그림책을 무대 위로 옮긴 이번 공연. 숲속 100층짜리 집을 따라 올라가면서 다양한 동물 친구들도 만나고 상상 가득한 모험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머시브 가족 뮤지컬입니다. 아이와 함께 따뜻한 추억 만들고 싶은 가족들을 위해서 추첨을 통해 다섯 분께 한 분당 두 장씩 총 10장 다섯 분께 초대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숲속 100층짜리 집 공연은요. 7월 11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공연입니다. 뮤지컬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행복을 여는 아침 사연 참여하실 때 말머리에 말머리에 공연이라고 붙여주시면 저희가 티켓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샵 1053입니다. 자, 계속해서 다 힘내볼 지니 사연 만나볼게요. 6575님 처음 참여해주셨는데요. 도배 학원 수료한 후에 세 번째 현장 실습 날입니다. 한 달 만에 나왔더니 너무 떨려요. 8시까지 오라고 했는데 너무 일찍 왔나 봐요. 6시 50분에 도착해서 주차하고 반장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떨려요. 이어서 문자 하나가 더 왔는데요. 반장님 오셔서 작업 현장에 들어왔는데 큰일 났어요. 우마를 새 거 사가지고 왔는데 이거 푸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펼칠 줄을 몰라요. 어떻게 하면 좋죠? 와, 이거 진짜 라이브한 완전 생생한 사연입니다.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마를 새 거 사가지고 왔는데 푸는 방법을 모르겠다. 어떡해요? 어떡해요? 지금 어떡해요? 아, 복디가 도와주고 싶다. 뭐 무엇이든 그냥 뜯어. 그냥 뜯어. 뭔지 모르겠어. 아, 푸는 방법? 아, 어떡해. 복디도 몰라. 복디한테 보내면 어떡해요. 아이, 참. 6575님, 잘하고 계시죠? 아, 이거 라디오 크게 틀어놨어요. 자, 반장님, 저 우마 새 거 사가지고 와서 좀 낑낑대는 분 계신데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제가 할 줄 몰라서요. 우리 애가 이걸 못한대요. 도와주세요. 듣고 계셨으면 좋겠네. 복디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죄송해요. 자, 1744님도 새싹 문자인데요. 안녕하세요. 처음 라디오 듣는데 너무 좋네요. 아버지가 입원하신 지 오래됐는데 얼른 나와서 시골집에 가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저한테도 건강검진 꼭 받으라고 하셨어요. 올해 목표는요. 나이살 먹은 중년의 뱃살도 빼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매일매일 운동해서 아가씨 몸매로 돌아가는 것이랍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이게 입원이 진짜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 것 같아도 진짜 힘들어요. 침대도 불편하고 굉장히 갑갑하고 병원 안에 갇혀있는 것만으로도 정신적, 신체적 이 스트레스가 이게 뭐 장난이 아니에요. 아, 그래가지고 분명히 아버지가 그런 마음에 시골집에 빨리 가고 싶다. 내가 가서 일을 하더라도 떼학볕에 일을 하더라도 빨리 편안한 우리 집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신 걸 텐데 아, 또 이게 간호하시는 1744님도 고생이십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가 추천하신 대로 건강검진 꼭 받으시고 건강하게 운동 꼬박꼬박 하면서 뭐 아가씨 몸매까지 아니어도 됩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매일 운동하셔서 건강 잘 챙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1744님 화이팅입니다. 복디가 응원할게요. 자, 9179님. 오늘만이라도 휴대전화 보는 시간 좀 줄이고 눈 좀 쉬게 하자. 파이팅! 그러니까 복디도 반성하게 됩니다. 복디도 노래 나가는 동안 휴대전화를 꼭 붙들고 있어가지고 거북목도 생기는 것 같고 눈도 침침해지는 것 같아요. 아침에 웬만하면 휴대전화 안 보려고 눈 뜨자마자 휴대전화 안 보려고 제가 눈 라식 수술한 지 1년밖에 안 됐거든요. 아깝잖아. 돈 한두 푼 준 것도 아니고 아까우니까 막 일어나자마자는 핸드폰 보지 않으려고 되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서 쉽지가 않네요. 이렇게 간밤에 뭐 왔을 수도 있잖아. 너무 궁금하잖아. 자, 정배님. 오늘의 다짐은 뭐가 좋을까요? 앞으로는 부모님께 매일 전화해야겠어요. 오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복디도 부모님께 전화하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복디는 오늘 그 님따라한 평생 녹화가 마침 강화도에 있어서 강화도에서 녹화 끝나고 부모님이랑 같이 저녁 먹을 거예요. 복디는 전화 말고 직접 갈 건데? 자, 오늘 영명축일 맞으신 베드로 바오르 형제님들의 축일 축하 사연도 많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모든 베드로 바오르 형제님들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축일 축하 문자 메시지 보내주신 7409님, 6551님, 8179님, 6269님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어떤 분의 외침이 저 복디에게와 닿았을지 한번 뽑아봅니다. 오늘 새벽부터 도배 현장에 도착하셔서 첫 실습에 떨고 계신 6575님, 그리고 건강검진 꼭 받고 건강하게 운동 다짐하신 1744님, 이 두 분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보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벌써 저희 1부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이승환의 가족 준비했거든요. 이 노래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 저희는 2부에서 만나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2: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3: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T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6: 가톨릭 평화방송.
4: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람 대신 행복이 들어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당신 하루의 첫 미소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 책임질게요.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 만나볼게요. 3530님, 복디님, 저는 어제 동해에 도제비골. 여러분 이거 버퍼링 아니에요? 여러 번 한번 읽어봤어요. 그냥 입에 좀 맞이 이거 처음 읽어봐가지고 도제비골 한번 입에 맞춰보고 싶었어요. 도제비골 해랑 전망대에 다녀왔어요. 역시 저는 날씨 요정 말 그대로 쪽빛 바다였습니다. 그 시원한 바람 복디님께도 전해드리고 싶어요. 6월 마지막 주도 잘 지내보아요. 고맙습니다. 오, 날씨 요정 쪽빛 바다. 크, 너무 좋았겠다. 서울은 진짜 무지하게 더웠거든요. 조금만 있어도. 제가 어느 순간부터 더위를 그렇게 덜 많이 안 타요. 저는 한 달리기 한 10분 정도 해도 땀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냥 더위를 잘 안 타는데도 덥더라고요. 어제는 덥더라고요. 좀 더웠는데 이 동해에서는 날씨도 좋고 3530님 좋은 여행 보내셨다고 하니까 저까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 바람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6월 마지막 주도 그 바람 기억하면서 잘 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8911님 안녕하세요. 1부에서 꿍따리 샤바라 노래 들으니 기분이 좀 해소가 되네요. 회사에서 내일부로 해고 통보를 받아 눈물이 날 만큼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앞으로는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땐 참지 말고 당당하게 대응하려고 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라고 문자 남겨주셨네요.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해고를 통보받은 거예요? 8911님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실 텐데 제가 또 어떻게 풀어드릴 수 있을까? 사실 저도 프리랜서다 보니까 이 고용에 대한 불안정성은 저도 항상 느끼고 있거든요. 저는 25살부터 24살부터 계속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계속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되게 좋은 회사들을 만나서 부당한 일을 당한 적은 없지만 그 불안정함에 대해서 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보내면서 물론 그런 일을 직접적으로 당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모르지.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좀 불안정한 고용을 가지고 나서 부당한 일을 겪게 될 때가 종종 있잖아요. 저도. 근데 그때 좀 이 고용이 불안하다 보니까 그냥 제 목소리를 못 내고 지나가는데 확실히 점점 이제 시대가 좀 변하고 있고 그런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고 힘을 실어주는 단체나 기관이나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로 참지 말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에게 부당한 일을 저지르는 회사에 있어서 뭐해요? 8911님. 분명히 8911님의 가치를 더 인정해주고 더 잘 대해주실 회사를 금세 찾을 거라고 저는 응원합니다. 믿습니다. 8911님 그런 회사에 계시지 마시고 더 좋은 회사, 점점점 나의 가치를 알아줄 수 있는 회사, 그런 회사에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강민경 씨가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예를 들어 무슨 예로 들었지? 사이다로 들었나? 어떤 음료수가 어디에서는 사랑을 받지만 어디에서는 사랑을 못 받잖아요. 그런 사랑 못 받는 곳 가지 말고 사랑 받을 수 있는 곳에서 가서 그래서 거기서 가치를 아주 그냥 반짝반짝 빛내면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위로하는 의미에서 선물 챙겨드릴게요. 자, 오늘 월요일 2부 코너는요.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는 복작복작 함께하고요. 한 주간의 문화예보 신속 정확하게 보내드리는 박현민의 문화예보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국제구조위원회, 빅토스,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우리 이엔엘 하루틴, 키움증권, 하이모, 한림제약 제공입니다.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5: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6: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7: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6: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7: 역시 키움.
6: 키움 증권.
8: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9: 똥떨어 똥떨어.

0: 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우리가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 봅니다. 누구나 아는 노래지만 나만의 사연과 감성을 담아서 새롭게 노래를 완성해보는 시간, 복작복작.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노래에서 일부를 나만의 상황, 나만의 생각으로 바꿔보는 건데요. 오늘 바꿔볼 노래는 날바 날바 귀순, 날바 날바 귀순, 대성의 날바 귀순입니다. 어떤 부분인지 함께 들으시죠.
4: 여보 당신에게 뭐라 불러드릴까, 내님은 지금 무얼 하고 있을까.
3: 여보 당신에게 뭐라 불러드릴까. 자, 우리 포기들은 뭐라고 불리는 거 좋아하세요? 지금 뭐라고 불리고 계신가요? 애칭, 별명, 나만의 애칭, 별명 나눠보면 재밌겠죠? 아이들 태명도 좋습니다. 아주 그냥 사랑 가득한 애칭들이 막 쏟아지는 거 아니야? 막 복귀 닭살 돋는 거 아니야? 온몸이 베베 꼬이는 거 아니야? 발가락이 꼼지락꼼지락 오그라드는 거 아니야? 자, 여러분들 어떤 애칭으로 불리고 싶은지, 그리고 실제 뭐라고 불리고 있는지 애칭이나 별명 나눠주세요. 아이들 태명도 좋고요.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빵 방송 토크로 남겨주세요. 아주 귀여운 애칭, 아주 복디 마음에 쏙 드는 애칭 있으면 복디가 선물도 마구마구 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성 날바 날바 귀순 듣고 올게요.

날바날바 키순. 왜 목이 메지? 자, 여보 당신 애기 뭐라 불러드릴까?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불리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종철님. 귀요미. 제가 좀 그래요. 아, 귀요미라고 불리신다고요? 하종철. 이 성함은 굉장히 남자다이 막 되게 거친데 귀요미, 귀요미야 이렇게 불린다고요? 얼마나 귀엽길래 제가 좀 그래요 까지 붙여주셨지? 자, 2491님, 전 와이프한테 쩌리정으로 불리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접시 하나 깼어요. 쩌리정, 쩌리정. 이거 무한도전에서 쩌리가 유행했던 그 단어죠. 쩌리, 쩌리. 이렇게 옆에 주변인으로 이렇게 불리잖아요. 쩌리다. 무한도전에서 나왔던 거 기억나는데. 안 다치셨어요? 접시 깨가지고. 저는 최근에 컵을 하나 깼거든요. 이거 되게 딱 뜬금없는 얘기인데 한번 컵을 하나 깼어요. 근데 컵을 끼면서 이 파편이 팍 튀잖아요. 그래서 막 그 파편을 주우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 깨진 유리잔을 처리하는 방법을 못 배운 거예요. 아, 그리고 너무 놀래잖아요. 일단 컵을 깨고 뭐 유리를 접시를 깨고 이러면 너무 놀래잖아요. 그래서 막 이걸 이 괜히

엄마도 얼마나 놀랬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했네요. 괜찮으세요? 안 다치셨어요? 4897님, 나는 남편을 자기라 부르는데 남편은 나를 불러주는 호칭이 없어요. 그냥 말하네요. 아, 슬프다. 예삐라고 불러줘. 으이, 귀여워. 4897님, 예삐라고 제가 불러드릴게요. 예삐님, 예삐님. 4897님, 이제 4897님은 예삐예요. 그냥 남편한테 그렇게 해요. 뭐 되게 오그라들어도 예삐가 이거 해줄게. 그러면은 이제 익숙해가지고 도와주지 않을까? 예삐야 이렇게 불러주지 않을까? 자기야, 예삐가 이거 창다 차렸어. 얼른 드세요. 예삐 실력 좋죠? 이렇게 3인 칭으로. 나는 예삐다. 이거를 빨리 세뇌시키세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부터 예삐야라고 불러줄 거예요. 아이, 귀엽다, 예삐. 자, 3936님, 세상 문자고요. 저는 남편이 각시야라고 불러요. 라고. 각시야, 이것도 되게 귀엽다. 사실 진짜로 결혼한 지 오래되면은 이런 귀여운 호칭이 스스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귀여운 호칭이 좀 오그라들어서 그냥 부인. 아, 부인도 좀 귀여운데? 그냥 누구 엄마? 누구 엄마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각시야, 누구누구 부인, 뭐 자기야, 예삐야 이렇게 불러주면은 귀엽지 않아요? 사랑이 막 샘솟을 것 같은데? 3368님, 저는 애칭은 아니지만 지금도 고등학교 친구들이 절 세발이라고 불러요. 세발이. 이름이 세진이거든요. 고등학교 때 농구하다가 눈 위를 다쳐서 붕대를 붙이고 다녔더니 네? 주윤발 닮았다고 세발이라 불렀어요. 뭐야, 이것도 세발이가 해줄게. 이렇게 계속 세뇌시킨 거 아니야? 주윤발, 나 주윤발 닮았지? 계속 나 주윤발 닮지 않았어? 눈 하나 가리고 나 주윤발 닮지 않았어? 이렇게 세뇌시킨 거 아니야? 갑자기 주윤발? 3368님, 이거는 검증이 필요할 거, 팩트체크 필요할 것 같은데. 주윤발 닮았다고요? 주윤발, 제가 아는 그 주윤발 맞죠? 멋있는 주윤발 맞는 거죠? 이거 팩트체크 필요할 것 같은데. 7703님, 바보 온 달에서 온달 장군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아, 귀엽다. 와, 너무 귀여워. 이 업그레이드 누가 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 이제 바보에서 장군이야! 이렇게. 배지민님, 저희 애기 태린이는요, 18개월쯤부터 자기 이름이 발음이 어려웠는지 스스로를 태태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런지 어린이집 모든 친구들이 우리 태린이를 태태라고 불러요. 귀여워. 그쵸, 그쵸. 어린이들은 어려운 발음들이 있잖아요. 혀도 이렇게 막, 이렇게 짧고, 애기고 이러니까, 태태, 태린이, 태린이, 어려우니까, 태태, 나 태태, 나 태태, 이렇게 했구나. 아, 진짜 듣기만 해도 너무 귀엽다. 상상이 막 돼. 자기 스스로를 태태라고 부르는 이 태린이가 너무 상상이 돼서 너무 귀엽다. 4815님, 저는 뭉치. 마이너스의 손으로 불려요. 똑부러지게 생겼는데 자꾸 허둥대서 만지는 기계마다 고장을 내서 붙여진 별명이었어요. 라고. 뭉치. 사고뭉치? 아, 이 뭉치? 아, 귀엽다. 그래도 귀엽다. 귀여워. 저는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이제 막 이렇게,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눈매가 이렇게 처졌는데,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약간 올라가가지고 약간 고양이상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막, 뭐지? 고양이상이라고 막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날그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 온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가, 아, 왜 그런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집에서 하도 덜렁대니까, 이 곰팅이, 곰팅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친구가 듣고, 얘 학교에서는 고양이라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야무지고, 이렇게 새침하고 이래서 고양이라고 불리는데, 고양이 닮았다고 불리는데, 갑자기 엄마가 곰팅이라는 소리 듣고 얘가 동네방네 소문을 다낸 거예요. 얘가 우리 집에서, 수진이가 집에서는 곰탱이로 불린다. 그래서 수고미가 됐어요. 제가 그 뒤로부터 곰이라고. 생긴 건 이런데 곰이라고 수고미. 우리 엄마가 입을 또. 자, 그럼 오늘의 장원 한번 뽑아봅니다. 오늘의 장원은요. 귀여운 태태, 태린이에게 선물 드릴게요. 지민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1053으로 태태예요. 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노래 하나 듣고 박현민 문화평론가님 모셔서 문화예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한 주간의 문화예보 신속 정확하게 전해드립니다.
1: 이번 주 문화 날씨는 웃음과 감동이 곳곳에 내릴 예정인데요.
0: 그럼 우산 대신 취향 하나 챙길까요?
1: 박현민의 문화예보.

0: 우리 고기들의 풍성한 문화 생활을 위한 시간입니다. 이번 주 챙겨두면 유익한 대중문화계 소식 그리고 볼만한 드라마 이야기를 전해주실 문화 예보관 박현민 문화평론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행복한 박현민입니다.
0: 아, 왜 행복하죠?
1: 방학했잖아요.
0: 아, 방학을 하셔가지고 오늘 모처럼 모자를 쓰고 오셨어요.
1: 너무 좋습니다. 모자 쓰고 왔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보신 분들은 저의 모자 쓴 모습을.
0: 그러니까요. 이제 교수님이셔가지고 모자 네. 못 쓰다가 오늘 모처럼 모자를 쓰고 오셨죠.
1: 네. 화면은 나오지 않지만 반바지도 입고
0: 아오,
1: 왔습니다.
0: 와우. 그 방학하고 나서 뭔가 기념식 같은 거 하셨나요? 뭐 학교에서든 아니면 집에서든 가정에서든
1: 아직 마무리 단계다 보니까 그런 거 못했고 마지막 금요일날 이제 학생들 성적 입력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럼 이제 과제 한 번 더 보고 출석 같은 거 체크하면서 마지막 성적 입력을 하고 네. 이제 학생들에게는 오늘 이제 그게 공개가 됩니다.
0: 그리고 이제 그 성적 정정 맞아요. 신청을 하시잖아요.
1: 그게 너무 무섭죠. 처음이다 보니까 월화에 이제 정정 기간인데 뭐 이제 제가 실수로 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학생을 겪어봤잖아요 우리가. 그쵸. 그럼 내가 좀 더 열심히 했는데 왜 A 플러스를 못 받았지? 왜 A지?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서
0: 그러니까.
1: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들어오면은 한번 보면서 과제나 발표나 이런 걸 다 체크해 보면서 봐야죠.
0: 전 한 번도 정정 신청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1: 저
0: 왜냐하면
1: 생각 좀 해보고
0: 납득이 가는 성적이었어.
1: 저도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저도 없었던 것 같아요.
0: 네, 막 네. 이렇게 이 원래 욕심 많은 친구들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정정 신청하는 거거든요.
1: 학부 때 정말 저는 바람처럼 살아서
0: 맞아 저도
1: 정말로 저도. 출석도 안 적고 이러니까 이렇게나 준다고?
0: 맞아
1: 잘못 준 건가?
0: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어요.
1: 가끔 그런 성적은 받았지만 뭐 내가 했던 것보다 안 나왔거나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0: 말 안 할래. 성적 말 안 할래.
1: 지금은 이제 부끄럽죠. 이제 20년 전이니까 저는
0: 네, 맞아요.
1: 저는 막 만취해서 수업을 들어간 적도 있어요.
0: 여보세요.
1: 아 그냥 20년 전이니까.
0: 그렇죠. 뭐 대학생이니까. 네.
1: 그래 지금 생각하면 아 교수 입장에 진짜 화가 났겠다.
0: 진짜
1: 이런
0: 화가
1: 생각.
0: 났겠다.
1: 제 수업에 누가 그러고 들어가면 저는 F를 줄 것 같아서.
0: 원래 공부 잘하는 애들이 A 받았다 이게 A 뿔 날라고 막 맞아요. 정정 신청하잖아요.
1: 아 그게 정해져 있어요 수치가. 그러니까 몇 프로만 줄 수 있. 그러니까 모두를 A 플러스 면은 평화로울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근데 뭐 상대평가다 보니까 이게 수치가 정해져 있어요. 더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0: 그러니까.
1: 잘해도.
0: 안타깝지만 우리 친구들이 좋은 성적 받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저희가 날바퀴즈 띄워드리면서 애칭 얘기를 했어요. 우리 박현민 문화평론가님 가정의 애칭은 뭔가요?
1: 이 아내랑 합의가 안 된 건데 공개적으로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0: 허락을 안 받으셨죠?
1: 네네네.
0: 하지만 괜찮아요.
1: 괜찮습니까?
0: 네, 괜찮아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1: 저는 이제 결혼 8년 9년이 돼갔으니까.
0: 연애는 얼마나 하셨죠?
1: 연애는 3개월.
0: 원래 아는 사이지.
1: 원래 10년 친구. 10년 친구였고 그리고 3개월 연애하고 결혼에 꾸리는 케이스라 저희는 이름은 부르지 않고 저는 사랑이와 행복이 살고 있습니다.
0: 아니 두 분 다 이게 한 분은 그 매거진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1: 디렉터,
0: 평론가 네 디렉터 하시잖아요. 그리고 평론가님이시잖아요. 둘 다 굉장히 힙하고 굉장히 세련되고 굉장히 트렌디한데 애칭은 되게 구수해요. 사랑이와 행복이.
1: 약간 반려견 반려묘 같은.
0: 네. 왜 그걸로 정하셨죠?
1: 그냥 어찌저찌하다 그렇게 됐는데 이제 8년 넘게 9년 동안 부르다 보니까. 그 단어를 쓰면은 사실 행복한 단어들이잖아요.
0: 그쵸,
1: 행복,
0: 그쵸.
1: 사랑 이게
0: 너무 중요한 단어들이죠.
1: 되뇌게 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그 단어를 되뇌는 거잖아요. 부를 때마다.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 밖에서는 어차피 이걸 불러도 이게 이름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0: 그쵸,
1: 실제로
0: 그쵸.
1: 이름도 있으니까 뭐 딱히 이거를 왜 했나 이런 생각은 안 해봤지만 네. 부르면서 좋았던 것 같고 여전히 부르고 있습니다.
0: 그럼 누가 사랑이고 누가 행복이에요?
1: 제가 행복이고
0: 네.
1: 응, 사랑이고.
0: 그럼 그분 성함이 그
1: 성함까지는 부르지
0: 성,
1: 않죠.
0: 성.
1: 김씨
0: 김사랑과
1: 그렇게 부르지 않고 단어로만
0: 박행복.
1: 아니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0: 우리도 같이 부르자.
1: 오수진 씨 성까지 부른 거 좋아하신다고요?
0: 아니,
1: 오수진
0: 괜찮아.
1: 씨
0: 박행 오늘부터 박현민이 뭐 약간 비슷하다. 박행복 씨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행복 문화평론가님.
1: 네 오수진 씨.
0: 네 이번 주 우리 눈과 귀를 사로잡을 신작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바로 시작해 네. 볼게요.
1: 네. 이혼 직전 아내가 납치됐다. 새 토요일 드라마 결혼의 완성이 첫 방송됩니다. 스릴러 영화 눈동자가 입소문을 타면서 흥행 중입니다. 감정 전입 판타지 로맨스 공감세포가 이번 주 첫 공개됩니다.
0: 자, 세 가지 문화 소식을 아주 간략하게 전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소식은 새 주말 드라마 소식이라고요.
1: 네, 맞아요. 오랜만에 K본부 드라마를 소개해드리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사실 주연 배우의 역할이 큽니다. 남궁민 배우가 주연인 작품인데 결혼의 완성이에요.
0: 이분이 주연 맡으면 다 흥행하죠, 거의.
1: 이제까지 사실 기대 안 했던 작품들도 몇 개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심지어 그것마저 흥행시키면서
0: 그러니까.
1: 저는 이분을 좀 약간 작품 고르는 눈을 믿는 편이거든요.
0: 그러니까 보증수표예요.
1: 네. 그래서 결혼의 완성. 또 저희가 또 시작하기 전에 이제 애칭이나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0: 네.
1: 결혼의 완성. 뭔가 제목이 굉장히 달달할 것 같지만 내용을 들어보면 또 그게 아닙니다. 이혼 직전에 아내가 납치돼요.
0: 어머나.
1: 이혼을 하기로 했는데 아내가 납치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살인교사 용의자로 체포가 됩니다.
0: 에?
1: 복잡하죠. 그러니까는 사이가 좋은 부부가 아니에요. 이혼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아내가 납치됐어요. 근데 남편은 이 아내의 살인교사 용의자로 체포가 됩니다.
0: 아, 그 무슨 두 남편 나오는 뭐
1: 넷플릭스 남편들.
0: 그것도 이혼한 전 남편과 현 남편이잖아요. 이거는 또 이혼하기 직전에
1: 맞아요.
0: 근데
1: 비슷한 느낌인데 그건 코미디였다면 요건 스릴러입니다.
0: 이게 되게 의외인 게 K본부에서 주말 드라마로 스릴러를 뽑는 거 이게 몇 시길래 이렇게 스릴러
1: K본부도 바뀌었습니다.
0: 너무나 세상에.
1: 예전에 이영애 배우가 나왔던 K본부가 아마 K본부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도 마약을 다뤘었어요. 심지어.
0: 그러니까요. 네. K본부가 많이 바뀌었어요.
1: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변화해야 될 시점이긴 해요. 왜냐하면 지상파 입장에서는 안방에 앉아있는 시청자분들이 OTT를 같이 보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미 경쟁선상에 올라있는데 그들은 훨씬 더 수위가 높은 수위나 뭐 제약이 없는데 여긴 언제까지 가족극만 하고 로맨스만 할 순 없잖아요.
0: 그쵸.
1: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장르물들이 섞여가는 게 요즘의 추세입니다.
0: 어머나 신기해라. 자, 어떤 내용일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네. 결혼의 완성.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제목인데요. 이혼 직전에 납치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인면수심의 범죄자와 극한의 사투를 벌여야 되는 한 남자 이야기. 그 남편이 이제 남궁민 씨겠죠?
0: 네.
1: 그 범죄자도 정해져 있습니다. 김대명 배우예요.
0: 오!
1: 김대명 배우 또 연기 잘하죠.
0: 슬기로운 의사 생활에
1: 굉장히 사람 좋은 사람으로 나오는데 그쵸. 가끔 작품마다 범죄자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김대명 배우가 연기를 너무 잘하니까. 근데 이번에도 굉장히 이제 인면수심의 범죄자로 아내를 납치한 어떤 사람으로 나옵니다. 연기파 배우들이다 보니까 이 납치된 아내는 이설 배우예요.
0: 이설 배우 요새 라이징 스타잖아요.
1: 맞아요.
0: 많이 나오죠?
1: 항상 라이징이긴 했는데. 근데 요즘에 항상 큰 작품들을 많이 나오고 있어요.
0: 그러니까요.
1: 저는 인상적인 이제 비주얼을 가지고 있고 연기도 잘하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재미있겠다 어떨까 생각할 때 이제 저 제작진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이 제작진이 하이퍼 나이프라고 디즈땡에서 시리즈였는데 안 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 이제 박은빈 배우와 맞아. 서경구 배우가 호흡을 맞췄던
0: 두 분 다 사이코패스로
1: 맞아요.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였거든요.
0: 네.
1: 이제 의대에서. 근데 그 스승과 제자가 우리가 생각했던 흔한 관계를 완전히 깬 거잖아요. 사이코패스 스승과 사이코패스 제자가 서로의 어떤 사례를 도우면서 막 이런 게
0: 그러니까.
1: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관계가 아니잖아요.
0: 네.
1: 이 작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부부, 결혼이란 무엇인가, 결혼의 완성이란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전혀 다른 상황인 거예요. 최악의 상황, 이혼을 앞둔 상황에서 아내가 납치를 당하고 나는 용의자로 체포돼.
0: 어머나.
1: 막 되게 이제 곤란한 상황에서 이 제목처럼 결혼의 완성이 될 수 있을지가 우리가 궁금해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0: 주말 밤 텐션 올려줄 스릴러를 찾으셨다면 첫 방송 꼭 챙겨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다가오는 주말에 K본부에서 결혼의 완성을 한다고 하니까 스릴러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영화네요.
1: 이번은 영화인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 주에 개봉한 영화를 많이 가지고 왔었는데 이 영화 같은 눈동자라는 영화인데 상영작입니다.
0: 아.
1: 지난주에 이미 개봉을 했어요.
0: 아우.
1: 그런데 왜 내가 소개를 못했냐. 그때는 토이스토리 소개시켜야 되니까.
0: 맞아요.
1: 아니나 다를까 지금 박스오피스 1위가 토이스토리 5입니다.
0: 네.
1: 그런데 이제 그 뒤를 추격하고 있는 게 이 눈동자라는 한국 작품인데 호러 오. 영화예요.
0: 네.
1: 어떤 내용이냐면 쌍둥이가 있습니다.
0: 네?
1: 둘 다 시력을 잃어가요.
0: 네, 한 명이
1: 쌍둥이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쌍둥이 동생이 죽습니다. 에이? 동생의 죽음을 파헤치는 이제 언니, 쌍둥이 언니의 이야기인데 근데 그 언니 역시도 시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이거를 파헤치려면.
0: 네.
1: 그래서 1인 2역이겠죠. 쌍둥이다 보니까.
0: 네.
1: 그것을 신민아 배우가 소화를 합니다.
0: 사랑스러운 신민아 배우.
1: 지난주 수요일에 개봉했는데 제가 평점을 봤더니 평점이 엄청 높더라고요.
0: 그래요?
1: 네네네. 그래서 사실 한국의 호러 영화가 막 이렇게 막 모두 대중적이지 않다 보니까 막 보러 챙겨 보러 가야 같다는 생각을 못했던 게 사실이었는데
0: 네.
1: 궁금하긴 했거든요. 이 내용 자체가. 근데 저희가 이제 상반기에 살목지라는 호러 영화가 잘 됐지 않습니까?
0: 네네네.
1: 굉장히 잘 됐죠. 그 바통을 이을 수 있는 작품이 되는 것 같은 분위기예요 지금.
0: 이것도 호러예요?
1: 호러입니다.
0: 무서워라. 그러니까
1: 스릴러, 스릴러에 가깝죠. 스릴러. 그러니까 어쨌건 동생이 살을 당했다는 게 있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무거운 스릴러에 가까운데 어쨌건 신민아 배우가 1인 2역에 도전한다는 게 일단 화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좀 이제 좀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신민아 배우에게 집착하는 배우가 한 명 있는데 그 중에 캐릭터 이름이 현민입니다.
0: 어머나 현민 씨.
1: 스토커 현민이 굉장히 이제 잔혹하게 나오는 배우가 이승용 배우가 나오는데 저도 이제 현민이라는 이름이 가끔 이제 작품 속에 나오면 몰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좀 좋지 않은 캐릭터가 나오니까 자, 보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자면 캐릭터 이름만 같을 뿐 저는 집착남이 아니라는 거.
0: 알겠습니다. 박행복 씨.
1: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신민아 배우와 같이 이 범인을 추격하는 형사가 김남희 배우가 나와요. 김남희 배우가 이제 뭐 여기저기서 많이 활약을 했지만 저에게는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그 약간
0: 아 그치 그때도 사이코패스 아니야?
1: 약간 그런 느낌으로 나왔었는데 네. 여기는 이제 형사
0: 막눈광
1: 맞아요. 근데 이분이 나와서 제작 발표회 때 고백을 했는데 제가 신민아 씨의 팬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 우리 또래의 어떤 남자 배우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또래 남자들이 신민아 배우를 많이 보면서 자랐잖아요.
0: 그렇죠. 그 무슨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였나?
1: 맞아요. 그러니까 2010년 드라마죠 그게. 근데 네. 그 전에도 신민아 배우나 공효진 배우나 이런 분들이 어떤 패션 잡지나 이런
0: 맞아요.
1: 데서 모델을 많이 하면서 저희가 이제 학창 시절을
0: 맞아
1: 딱 세 분 있어. 배두나 배우와
0: 맞아.
1: 김민희 배우와 그리고 신민아 배우도 있었고
0: 신민아 배우 있었고 공효진 씨 있었고
1: 공효진도 있고 막 이런 분들이 맞아요. 그때 한참 저에게 팬들을 만들어줬던 분인데
0: 맞아요.
1: 저도 사실 요즘에 기자 한 이후에도 네. 어떤 배우가 제일 좋았어요 막 이런 거 물어보면 저 그때 그 얘기를 하거든요. 2010년에 내 여자친구 구미호 때 인터뷰를 했을 때 신민아 배우 만났을 때가 너무 놀랐다.
0: 왜? 너무 사랑스러워서?
1: 너무 떨려서.
0: 너무 예뻐서?
1: 네. 그런 얘기를 계속 지금도 하고 저 작년에 썼던 책에서도 신민아 배우 얘기 다룰 때도 그렇게 썼었어요.
0: 아 진짜?
1: 이 질문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근데 막 그 좀 다른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연예인 만날 때는 인터뷰를 할 때는 그렇게 막 연예인의 느낌으로 만나진 않거든요.
0: 그쵸, 그냥.
1: 근데 그땐 또 어렵기도 했죠. 2010년이면 지금부터 15년 전이니까 그때 기억이 되게 커요.
0: 어머.
1: 근데 막 인터뷰를 하는데 내 심장 소리가 좀 들리지 않나? 약간 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웃기죠.
0: 귀엽다.
1: 지금 생각하면 웃긴데 그때는 또 이제 혈기왕성한
0: 네.
1: 어릴 때였고 어쩌면 20대 후반, 30대 초반.
0: 그렇죠, 2010년이면 20대 중반, 네, 20대 후반이었네.
1: 맞습니다. 그때였으니까 네.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김나희 배우가 팬이었다는 이야기를 너무 공감을 해요.
0: 아, 그쵸. 그 저는 그 패션 잡지가 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나왔었거든요. 그 유명한 세시 뭐 이런 거
1: 말해도 될까 해서
0: 없어졌잖아요.
1: 신디더 퍼키라는
0: 맞아 신디더 퍼키가 제일 트렌디했어.
1: 맞아 저 신퍼키
0: 맞아요. 그런 거 있었는데 거기에 항상 표지 모델로 배두나 김민희 신민아 공효진이 왔다 갔다 맞아. 하면서 그때는 와 이렇게 생긴 사람이 되게 특이하다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스크린에서 만나니까 느낌이 또 다르더라고요.
1: 맞아요.
0: 표지 모델로 모델로 봤던 거랑
1: 또 이제 배우로서 다들 네. 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면서 만날 기회들이 생겨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0: 그러니까요. 자, 세 번째 소식도 알아볼게요. 세 번째 소식은 로맨스물.
1: 제가 왜 로맨스를 갖고 왔냐면 이번에 이제 방학을 맞이하다 보니까 많은 작품들이 새로 시작하는데
0: 네.
1: 위에 두 작품이 너무 이제 무겁다 보니까 좀 이제 말랑말랑 작품도 하나 가져오자 이렇게 해서 디즈땡의 시리즈인데 오리지널 시리즈인데 공감세포라는 작품이에요. 네, 감정을 차단한 전직 아이돌 출신 배우가 있고요.
0: 네?
1: 타인의 감정을 뒤집어 쓴 상담사. 좀 복잡하죠. 판타지입니다. 어렵다. 감정 전이.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감정을 내가 느낀다는 거예요.
2: 그러니까.
1: 그래서 공감 세포입니다. 당연히 판타지죠. 마법 같은 일이잖아요. 네. 사실 예전에 막 그 사람의 마음의 소리가 들린다거나 뭐 이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0: 맞아요. What women want.
1: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게 있었다면 이번에는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이 느껴지는. 이 사람이 화가 나면 화가 느껴지고 좋아하면 좋아하는 게 느껴지고 이런 컨셉입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앞에 두 작품이 스릴러다 보니까 좀 무거웠다면 아침부터 무거웠다면 오늘은 이제 판타지 로맨스 이 공감 세포라는 걸 소개하면서 좀 이제 정화시키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0: 그러면 여자 배우가 감정 로봇인가요?
1: 네네. 그러니까 한때 이제 국민 걸그룹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시죠? 걸그룹이면 이제 감정을 좀 억눌러야 되는 게 있어요.
0: 그쵸,
1: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요즘에는 또 털털하다고 좋아할 수 있는데 이때면 이제 좀 과거였을 테니까
0: 과거에 통제해야죠.
1: 그러다 보니까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 거죠. 강민아 배우가 연기를 하는 캐릭터고요. 그리고 네. 이제 그 상대 배우 그 감정을 전이받은 어떤 심리 상담사가 있는데 이분이 김명수 배우입니다.
0: 아, 인피니트.
1: 우리에게는 인피니트 L로 잘 알려진
0: 아주

0: 소년남.
1: 맞아요. 김명수 배우가 이 역할 감정 전이를 겪는 사람을 경험을 합니다.
0: 이게 진짜 판타지고, 뭐라 그럴까? 사람들이 되게 취향을 저격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남성분이 이렇게 공감을 잘해준다는 거에 대한 여자들의 로망이 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남자친구가 공감을 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로망.
1: 내 마음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니까요.
0: 근데 심지어 이거를 아예 과하게 짊어졌대. 잘생긴 사람이.
1: 이 예고편을 보니까 사실 맨 처음에 여성 캐릭터가 먼저 남성의 마음을 잠깐 느끼다가 또 남성도 느끼는 서로 이제 서로 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좀 더 이제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과 이제 그러지 않는 사람이다 보니까 남자 배우가 좀 더 그런 것을 이제 좀 다뤄주는 것 같아요. 이 엘이라는 배우가 사실 이제 전작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넘버스 빌딩 숲의 감시자들이라는 오피스물에 나왔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 연출자 김칠봉 PD와 호흡을 맞췄었는데 이때 또 한 번 호흡을 맞추게 됐습니다. 이때 이 작품이 최진혁 배우와 같이 김명수 배우가 투톱으로 활약했던 작품이에요.
0: 네, 상처받은 두 남녀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며 성장하는 따뜻한 힐링 로맨스가 필요하시다면 방금 소개해드린 공감세포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인피니트 내꺼 하자.

0: 스페비시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인피니트 내꺼하 차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나눌 드라마 이야기 어떤 드라마 준비해 주셨을까요?
1: 아, 오늘은 이 드라마를 가져왔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가져온 기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첫 방송을 이제 주말에 했거든요.
0: 네.
1: S본부의 드라마인 김부장이에요.
0: 김부장?
1: 김부장.
0: 자가 있는
1: 그 김부장과 다른 김부장이 왔어요.
0: 느낌이 많이 달라요?
1: 다른 부장입니다. 많이 다릅니다.
0: 많이 달라요?
1: 많이 다릅니다.
0: 아, 그런 뭔가 애환을 담근 그런
1: 전혀 아닙니다.
0: 김부장 아니에요? 아.
1: 액션입니다. 액션.
0: 아.
1: 네. 이게 사실은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해요. 저는 그 웹툰을 처음부터 봤거든요.
0: 네네.
1: 근데 이게 이번에 공개되자마자 첫 방도 9%대 나오더니 두 번째 방 2회 만에 15%를 넘었어요.
0: 엥?
1: 진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게.
0: 요즘.
1: 공중파 하지 말고 네, 지상파.
0: 지상파, 네. 요즘.
1: 네, 요즘에. 그래서 주인공이 또 소지섭이에요. 되게 특이하긴 한데 이게 뭐냐면 이 멋진 신세계 얼마 전까지 봤잖아요.
0: 네.
1: 그 드라마가 끝나고 한 거거든요.
0: 네.
1: 근데 지금 2회 만에 멋진 신세계 최고 시청률을 넘어버렸어요.
0: 세상에.
1: 어마어마한 거죠. 그때 그것도 인기가 많았잖아요. 우리가 다룰 정도로. 근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0: 그렇네요.
1: 이거 빨리 챙겨봐야 된다. 이제 곧 올라갈 것 같다, 더.
0: 네.
1: 이런 생각인데, 요게 만화 원작이라고 했잖아요.
0: 네.
1: 근데 이 만화기 어떤 박태준 유니버스라는 어떤 여러 만화들이 세계관이 이어진 작품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년들의 어떤 강한 중년들의 세계관의 이제 얘기가 이 김부장이라면
0: 네.
1: 또 청소년 강자들의 얘기, 학생들의 얘기가 싸움 독학이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네, 싸움 독학이 얼마 전에 일본 넷플릭스 오리지널에서 공개가 됐었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이 김부장이 공개가 되면서 재미있는 어떤 다른 나라끼리 경쟁하는 이런 느낌이 됐어요.
0: 그러니까
1: 소지섭 배우 하면은 예전에 우리 때만 해도
0: 미사
1: 맞아요. 미사로
0: 미안하다 사랑한다 다음에 처음 드라마 아니에요?
1: 맞아요. 아 그 뒤로 많이 이제 소지섭 씨를 대표할 만한 작품이 뭐가 있냐라고 생각했을 때 최근에는 그 제국의 아이들 김동준 배우랑 같이 나왔던 회사원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많이 유명하진 않았지만 살인청부업자
0: 드라마로 따지면 미사 다음에 바로 이거 아니야?
1: 땡플릭스에서 광장이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0: 맞다.
1: 거기서도 거의 일당백 거의 굉장히 싸움을 너무 잘하는 사람 이 두 작품이 이어서 이번 작품이 나오면서 소지섭을 이렇게 이제 지칭합니다. 한국형 존 윅이다. 그러니까 존 윅이 강아지 때문에 진짜 다 죽이고 다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딸이 납치돼요. 그러니까 김부장의 이야기를 이제 주거를 잠깐 얘기를 하자면 아주 과거가 화려했던 어떤 남자, 특수부대 출신 남자가 아내 이제 유언을 받들어서 딸을 낳으면서 이제 목숨을 잃은 아내의 유언을 받들어서 딸의 그냥 좋은 아빠로 남으려고 평범한 직장인인 척 해요. 근데 딸이 납치를 당합니다.
0: 어머나.
1: 그래서 숨겨왔던 과거를 다시 끄집어내면서 총을 챙기고 이렇게 다 무찌르고 다니는 그런 얘기입니다.
0: 약간 아저씨도 섞었고 외화 테이큰도 섞었고
1: 맞아요. 테이큰 생각하면 됩니다.
0: 또 딸 하나 나오는 거 보니까 그거 있잖아요. 무빙에 류승룡 씨가
1: 맞아요.
0: 딸 하나를 키우잖아요. 고윤정 맞아요. 씨를 키우고 있잖아요. 그죠?
1: 맞습니다.
0: 맞죠? 약간 그거 다 섞어서
1: 다 섞여서 그러니까 이게 막 내용이 막 참신하다 이런 거 없습니다.
0: 다 섞였네.
1: 그냥 보고 시원하다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 드라마에서 자꾸 봤을 때 아버지란 존재가 어땠어요? 주인공을 각성시키는 항상
0: 네네네네.
1: 여기서 처음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학교폭력이 일어나서 불렀는데 재벌집 어떤 부잣집 딸을 건드려서 가서 아빠가 무릎 꿇어요. 소재성이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해요. 그래서 아빠 왜 그래?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마치 그 이태원 클래스에서 박서준이 아버지가 와서 이제 무릎 꿇고
0: 맞아요.
1: 이제 나중에 각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라면 여기서는 알고 보니 아버지가 각성해. 아버지가 이제 딸이 합치는 그 진짜로 몸에 총자국 칼자국이 막 있는 상반신 탈의 장면이 갑자기 나오고 그냥 모두를 다 무찌릅니다. 다 필요 없어. 열댓 명이 와도 그냥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0: 아 진짜요?
1: 그 시원함을 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내 아빠가 만약에 딸이 납치됐는데 현실의 아빠는 중년의 아빠라면 그 경찰에 신고하거나 막 이렇게 발을 동동 굴러야 된다면 여기서는 갑자기 이렇게 가서 직접 다 무찌른. 그리고 요즘에 흔히 이제 사이다 전개를 좋아하잖아요.
0: 그러니까
1: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0: 너무 재밌겠군요. 자, 벌써부터 인기가 높다는 이 김부장
1: 꼭 챙겨봐야 됩니다.
0: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저희 무슨 시간이 이렇게 많이
1: 너무
0: 됐어요.
1: 너무 많이 흥분해서 말을 많이 했네요.
0: 자, 그러면은 또 엠본부 드라마 50%가 막을 내렸다고요?
1: 아, 이게 50%를 제가 왜 갖고 왔냐면 네. 50%가 마찬가지로 신하균, 오정세, 허성태가 과거를 숨긴 어떤 남자들의 연기를 남자 3명의 어떤 얘기가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거 역시도 소지섭만 나오는 게 아니고 최대훈 배우, 학시 아저씨.
0: 아, 학시 아저씨.
1: 최대훈 배우랑 윤경호 배우. 말 많은 배우. 말 많은 배우. 이분 셋 다 굉장히 전적이 화려한. 아. 그러니까 최대한 배우는 금메달리스트 태권도 금메달리스트고 네. 윤경호 배우는 전쟁 영웅으로 나와서 이 딸을 소지섭의 딸을 구하기 위해 세 명이 합심하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년 세 명이 합심한다는 점에서 이 50%를 떠올리게 하는 신하균, 오종세, 허성태를 떠올리게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시원시원하고 카타르시스가 액션이 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좋은 이야기 들려주신 박현민 문화평론가님 보내드리면서 코르티스 레드레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1: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노래를 마무리하면서 텐션을 좀 올려보고 있습니다. 코르티스 레드레드 듣고 오셨고요. 저희 행복을 여는 아침 끝곡으로 하츠 투 하츠의 루드까지 이어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뜨근뜨근.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엄마 나이가 되면 엄마, 나는 더 잘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엄마,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진딧물, 나방, 노린재, 외래 해충까지 이대로 괜찮을까?
4: 걱정 말고 청단으로 싹 잡아!
3: 우와, 경농 청단이 신의 한수였네.
4: 진딧물, 나방, 노린재부터 외래 해충까지 청단으로 판을 뒤집는다.
5: 과수형 종합살충제 경농 청단.
6: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일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26일 오픈, 053-752-2000번 IS동서.
7: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8: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7: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8: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7: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9: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7: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0: 충분히 강론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1: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199번, 예수 마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언제부턴가 나에게 글쓰기는 밥 같은 것이다. 한강 작가가 남긴 말인데요. 생각해보면 밥이라는 단어처럼 단순하면서도 많은 감정을 품고 있는 말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흔히 먹고 살기 위해 일한다고 하면 왠지 처량하게 들리는데요.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것, 그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어쩌면 가장 위대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밥은 생명이니까요. 세상에 밥만큼 중요하고 밥만큼 따뜻한 단어도 없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 하루치 밥을 소중히 일구고 짓고 나누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해볼까요?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